0: 네, 오늘 첫 곡 One Direction의 What Makes You Beautiful 이었습니다. 촌스러운 표현일지 몰라도 엄청 박력이 느껴지는. 아, 진짜 공감합니다. 별거 아닌데 그런 작은 배려들 최고예요 라고 김지원님도 공감해 주셨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 약간 어린 마음일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누군가 좋아해 주겠지? 근데 상대방이 몰라. 그럴 때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들 누군가를 배려할 때는 네, 절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삶의 지혜겠죠. 한명민님도 그런 작은 배려 속에 행복을 느낄 때가 많아요 라고, 받은 만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성님은 진짜 작은 일이지만 화장실 휴지 다 떨어질 때 제가 꼭 갈아놔요. 별거 아니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항상 그 얼마 안 남았을 때 주자가 되시나 봐요. 네, 그쵸. 그런 작은 배려. 예, 괜히 거기서 밖에 누구 없나 부르게 되는 난처한 상황보단 훨씬. 네. 그나저나 4499님, 아 이게 인별그램에서 수트 입고 제가 솜 선풍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그게 예, 어제 사실 요 온도차가 너무 커가지고 낮에는 엄청 덥고 햇살이 따가웠고요. 해가 지고 나니까 엄청 또 썰렁한 거예요. 근데 좀 어울리지 않는 색이어서 네, 그랬는데 그게 딱 찍혀버렸군요. 네, 자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오늘 아침 시작할게요. 롯데렌탈, 백조싱크,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 슬립, 오뚜기 카레와 오늘 아침 1, 2부 함께하겠습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6: 사업 성공
8: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0: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1608님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셨죠? 네, 데이브레이크와 루시가 함께한 1608님의 신청곡 오에였습니다. 사실 바이올린 솔로가 나오는 곡 듣기가 요즘엔 쉽지 않은데 루시 신예찬 씨가 아주 멋지게 전주부터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한 루시의 탄생을 지켜본 저로서는 지금 이렇게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이 뿌듯한 마음이 약간의 면목 교체는 있었지만 네. 진짜 좀 다시 할 만도 한데 예, 슈퍼밴드 출신이잖아요. 이 노래는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을 오를 때 자주 듣습니다. 들으면서 계단 타면 레벨이 점점 높아져서 좋다고 참고해서 천국의 계단 하시는 분들 한번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시죠. 8955님의 추천이었고 포항은 오늘 걷기에 조금 덥다고 조금씩 더 선선해질 날씨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2794님 아이고 저는 오늘 좀 일찍 깼어요. 한 3시 반쯤 눈이 떠져가지고 밖을 한번 봤더니 썰렁해서 반팔로는 도저히 못 입겠더라고요. 금방 들어왔어요. 3일차 학원 가는 길에 지금 4947님 문자 주셨는데 어제 수업 중에 강사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일 어린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중도 포기할까 고민했는데 또 70대 분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쏙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예, 이왕 시작하셨으니까 끝을 보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셋째 막둥이하고 걸어갔고 초등학교 2학년 둘째 누나를 학교 데려다주고 집에 오면 체력이 바닥이 나서 누워요. 근데 오늘은 막둥이가 먼저 거실 바닥에 드러눕네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아침입니다. 전호연님. 엄마 보고 갔다 오면 눕는 거구나. 네. 뭐 앞으로 뭐 좀 네. 아니 뭐 눕는 게 죄도 아니고. 자, 오늘 이 노래 어디 갔어? 3, 4부. 네. 지난주에 우리 바퀴 달린 운동화가 자동으로 떠오르는 세븐의 열정도 들었고요. 그리스의 그 Summer Night, 렌트의 Season of Love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때 우리 귀가 정말 이 노래와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이 노래 안 들은 지가 10년이 넘었다. 저도 그런 곡을 하나 있다가 3부 첫 곡으로 오늘 생각난 노래로 네 하나 담아뒀거든요. 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고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오늘 아침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형편 되실 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패러슈트라는 노래로 우리한테도 굉장히 친근한 미국 출신 송라이터 존 케이의 노래입니다. Never Been In Love.

0: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on FM.
1: 뭘 했는지 뭐 듣기 평가도 아닌데 아무튼 채널 돌리지 말고 좀 있으면 뭐 음악으로 좀 더 위로해 준다 뭐 이런 거 같죠. 예. 새벽의 FM 참 어떻게 이렇게 80년대 느낌을 2020년대 그렇게 잘 살려내는지. 나이도 어린데. 네, 위켄드 최수빈님의 신청곡으로 Out of Time. 시간 다 됐답니다. 일부 한 곡 남았어요. 아 참, 더 위켄드 올 가을에 공연하죠. 내한 공연. 네, 또 피켓팅으로 다 매진이 되었겠지만 처음 사연 보내시는 1007번님 20년 만에 장롱 면허 탈출하고 첫 운전을 하는 날이라 라디오를 켰더니 윤상님 목소리가 탁 나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라고. 아유, 20년 만에. 자, 안전운전. 네, 정말 좀 긴장되시더라도 네, 꼭 안전운전 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저는 남편하고 택배일을 하고 있어요. 화물 운송 자격증 시험을 봐서 지금 4번 떨어지고 5번째 합격하셨다고 축하 좀 해주세요 라고. 이건 진짜 축하드려야 될 일이죠. 0082님 제가 항상 2부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거기서 소개해드리는 선물 중에서 작가님들과 상의해서 네, 축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랩의 노래 진짜 가을에 걸을 곡이 없죠. 이 팀은 거의. 9091님의 신청곡으로 As It Was라는 곡 같이 들어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부모가 되면 아이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이 가장 큰 숙제가 되죠. 특히 엄마나 아빠 혼자 키우는 한 가정이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더 클 거예요.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나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지금은 중위소득 65% 이하인데요. 66% 이하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1% 차이지만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272만 원 이하 소득인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 295만 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특히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미혼 임신부에게는 임신 마지막 석 달 동안 매달 23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가을 전어 굽는 냄새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올해는 전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집 나간 며느리가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0,000원 안팎이었던 도매 가격이 올해 30,000원을 훌쩍 넘었고요. 전통시장 소매 가격도 1kg에 40,000원 선까지. 가장 큰 원인은 짐작하시는 대로 기후변화예요. 남해안 수온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어가 찬바다로 이동을 해서 어획량이 70% 이상 줄었다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이래서 정말 올가을에 전어 냄새 맡기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배치될 정도였대요. 이 이유가 드라마 천국의 계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신현준 씨가 연기한 한태화가 현지 팬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어서 최근 열린 신현준 씨 팬미팅도 매진이 됐대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방영된 지가 20년이 넘은 건데 정말 참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페루에서 아직도 태화 오빠로 통하는 우리 현준 씨 역시 오빠는 영원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그러면 천국의 계단에서 신현준 씨뿐만 아니라 권상우 씨도 큰 사랑을 받았고요. 또 권상우 씨는 이듬해 슬픈 연가에 출연해서 비니 모자를 푹 눌러쓰고 우는 장면이 지금도 밈으로 돌고 있는 정도인데 그 모습이 이것 같다고 해서 별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고둥이나 소라의 빈 껍데기를 집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갑각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예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정답 세 글자 적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저 드립니다. 오늘의 힌트송은 바람이 분다이고요. 노래는 이소라의 목소리입니다.

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였어요. 너무 잘 어울리네요. 오늘 날씨와도. 자, 오늘의 정답. 네. 소라개 였습니다.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2844님이 되셨는데요. 제가 한때 모자를 팔았는데요. 권상우 씨 스타일 모자만 쓰고 나오면 사람들이 자꾸 놀려갖고 추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라고.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분 이은지님. 권상우님 소라개가 천국의 계단 장면이 아니었어요? 슬픈 연가였다니. 헷갈릴 수 있죠. 20년 전인데. 네. 정은선님은 제가 어릴 때 고등인 줄 알고 열심히 잡았다가 삶았는데요. 기겁했던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개가 나와서.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세 분 더. 8602-4300번 민천홍님께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거 곡은 아니 그 전에 6638님 오늘 친구 딸 결혼 참석차 거제에서 서울 강서구 모 예식장에 지금 오고 계신 6638님의 문자가 도착했는데 서울 갈 땐 항상 차를 직접 몰았는데 관광버스를 타고 가니까 풍경도 보이고 여기에 윤상님 목소리까지 더해지니까 진짜 여유로움네요 라고. 아무튼 관광버스인데 MBC FM4U를 틀어주신 기사님 센스에 감사드립니다. 네. 자,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적의 목소리입니다. 당연한 것들.

0: 하늘이 미쳤다. 햇살도 미쳤다. 참 그렇게 느끼신다니까 감성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태림님도 노래 들으니까 코끝이 찡해진다고 가을을 제대로 느끼고 계시군요. 모두. 6963님은 5년 동안 누나와 함께 운영했던 가게를 지난달 정리했고요. 즉흥적으로 항공권 끊고 같이 포르투갈 갑니다. 공항 가는 길 날이 맑아서 기분이 더 좋아요. 많이 비우고 또 많이 채우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비우고 또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박미라님은 저 혼자 옵세션 보러 갑니다. 친구들이 다들 공포영화를 못 봐서 혼자 가는데 무사히 컴백홈 할 수 있으려나요? 예, 뭐 이것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좀 관심이 가는 영화여서 후기들을 좀 보니까 누군가는 미친 듯이 무서웠다. 누군가는 견딜만 했다. 하지만 영화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즐거운 관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오죠.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9월 16일 수요일 오늘 아침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형선이 노래하는 캔디 플로스, 네, 2018년에 데뷔한 인디 아티스트입니다.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3, 4부에 이 노래 어디 갔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노래입니다. 90년대 중반쯤에 제가 군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왔을 때 우연히 그냥 위성방송 같은 걸 보고 있었는데 일기예보 하는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말없이 이제 위성사진 같은 거를 띄워놓고 배경음악으로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고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음악 찾아주는 앱 같은 게 없었잖아요. 인터넷이 없던 95년 정도. 이 노래를 듣는데 이거는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결국 알아봤더니 꼭 북유럽 중에서도 굳이 참 팝의 강국인 스웨덴 출신 밴드 더 카디건스의 카니발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때도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후에 러브풀이라는 노래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그 노래에 밀려서 이 노래는 진짜 제가 안 들은 지 한 1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난 노래로 이 노래 어디 갔어 윤상 버전 카니발 더 카디건스의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0027님도 거의 10년 만에 듣는 것 같다고 좋은 노래 들으니까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카디건스의 카니발. 세상에 중학생 때 푹 빠져있던 노래인데 라디오를 켜자마자 들리다니 유인선님. 네, 오늘 뭔가 좋은 일 생길려나 봐요. 김소희님도 이 노래 예전에 상디 때문에 알게 된 노래인데 라고. 오랜만이죠?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음주 후엔 팀앱 대리,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브람스 아머이자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할게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공 1522588 관절 복공.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5: 1일 1짬뽕 오케이?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웅장해지고 계셨어요. 전희수님. 신대륙 탐사해야 할 듯. 네, OST 1492 콜럼버스라는 영화 사운드 트랙에 아주 뭐 널리 알려진 테마죠. 이제 하늘의 별이 된 저에게도 너무 큰 영감을 준 반젤리스의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낙원을 정복하면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닌 거죠. 예. 그대로 냅둬야 낙원이. 이거 갈면 옛날 사람인가요? 7008님. 아니, 뭐, 음자랄이죠. 이지아님.

앙드레긴 패션쇼에 나온 노래 같다고 뭐 사용하셨을 수도 있죠. 네. 9629님 오디세우스가 되는 것 같다고 나가서 무라도 썰어야 될 거야. 다들 감성들이 기가 막힙니다. 천천히 빨래 꺼내로 세탁기로 가는데 무중력 상태로 떠서 걸어가는 것 같다고. 박효정님, 아 진짜 이러니까 라디오들을 듣고 계신 거죠. 감사합니다. 네. 김형아님도 반가워하셨고요. 오늘 네 이렇게 한참 우리 귓가에 영원히 들릴 것 같이 네, 생각되었지만 한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곡들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지금 선곡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또 멋진 곡 그러니까요. 케니지 2863님 신청하신 Going Home 준비했습니다.

강세규님이 노을 지는 가을 하늘이 그려진다고요. 예. 2863님의 신청곡으로 케니지의 Going Home 들었습니다. 이 곡도 정말 노래곡 못지않게 연주곡으로서는 대단한 사랑을 받았었죠. 저는 이 노래를 주로 침대에서 들어서 방금 출근했는데 다시 집에 가고 싶어요. 그 마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은희님. 최수진님, 사무실에서 이어폰 끼고 듣는데 소름이 막 끼치고 진짜 다 때려치고 나가서 걸어야만 할 것 같아요. 저도 새벽에 일찍 깨서 그 마음 100분 이해합니다. 이런 경음악 너무 좋지 않아? 했더니 남편이 언제적 사람이냐고 경음악이 뭐야? 놀렸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때 다 그랬지 뭐. 경음악이지. 8748님. 경음악의 대명사 폴모리아. 뭐 당시 진짜 그렇게 보면 악단들이 네, 굉장히 인기 있었고 내한 공연도 많이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다양성 면에서 우리가 더 지금 다양해진 건가요? 내가 물어보고 있어. 케니지 96년 교복 주머니에 마이마이로 듣던 노래 지금도 들어요 라고 김소나님. 그쵸, 뭐 좋은 음악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케니지 펌은 시애틀의 본점에서 했을까요? 펌일까요? 그냥 내추럴 컬 곱슬이 아닐까. 아 하긴 그러기에는 그 비슷한 머리 한 분 또 있잖아요. 심플리 레드의 그 프론트맨 그분도 완전히 빨간 머리 N급의 아니다. 빨간 머리 N은 양갈래지. 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 어디 갔어. 네. 자 이어서 그쵸. 근데 이 곡은 뭐 가끔도 이렇게 라디오보다 그 TV에서 좀 애절한 그런 이별보다는 헤어지, 그러니까 이별보다는 굉장히 그 오래된 옛 친구나 연인을 만날 때 그런 두근거림. 근데 노래 제목은 안녕이라고 할 시간인데 오히려 우리는 작별의 시간보다는 만남의 시간에 이 곡을 BGM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인지. 네? 아 그런가? 그거는 My Più Così Lontano. 이것도 이건 콘테 파르티로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 두고 나이 나온다. 내가 진짜 아 못 살겠네. 네. 자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듀엣곡 Time to Say Goodbye 콘테 파르티로 6995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였습니다. 김소나님, 부모님과 함께 간 레스토랑에서 돈가스 먹었던 날이 생각나신다고. 잠시 후에 더 이어드릴게요. 금방 돌아옵니다.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노래네요. 잊고 살았는데 그때 그 교실에서의 장면이 막 떠올라요. 이혜민님. 저도 꼭 영어 선생님들이 노래 한 곡씩 이렇게 가사 칠판에 적으시고, 네. 저는 예, 옛날 사람도 고백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영어 선생님이 존 덴버의 Any's Song 이라는 노래를 예. 네. 가레스 게이츠 반갑습니다. 새벽에 영어학원 갈 때 꼭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곤 했죠. 그립습니다. 9212님도 역시. 자, 이번에는 박현진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인데요. 중학교 때인데 이 노래 제목을 보고 뭐 어떻게 읽으란 거야 그랬었어요. 그럴 만도 한 게 SK하고 숫자 8하고 ER 이거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말은 돼요. 8이니까 8이 스케이터 보이 보이도 BOY가 아니라 I로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 스케파리? 스케파리?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알파벳 중간에 빼도 말 되는 만큼만 빼가지고 하는 그런 이름들 엄청 유행이잖아요. 엄청 앞서갔네. 에브릴 라빈.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박현진님의 신청곡으로 듣습니다. 스케이터보이 에이브릴 라빈입니다.

네, 스케이터 보이. 네, 에이브릴 라빈의 맞아요. 이 노래도 엄청 많이 나왔었던 2000년대 초반. 러닝 나왔는데 이 노래 듣다 보니까 2kg가 추가됐어요. 이러다 오늘 10kg 다 뛰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예, 지금도 뛰면서 듣고 계시군요, 수신님. 이 노래가 나올 때 딱 제가 성인이 됐어요. 나 돌아갈래 라고.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안 되는 일은 꿈도 안 꾸는 스타일이라. 감은 좋죠, 뭐. 네. 중학교 때 영어 팝송 대회에서 이 노래를, 와, 락커였어요. 우리 신나영님.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노래 중에서, 그죠, 이 노래 우리 이현우, 우리 차디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준 노래. 공연장에서 들었는데 라디오에서는 잘 못 듣는 것 같아서 라고 하면서 김명선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헤어진 다음 날.

헤어진 다음 날 김명선님 대표 신청곡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듣기 원하셨습니다. 맞아요. 라디오에서 들은 지는 좀 한참 됐고 저는 같이 라이브를 다닌 덕분에 오랜만에 실컷 들었던 노래였어요. 차디 미국 공연도 마치시고 열정이 대단하세요. 맞아요. 소식 들었습니다. 7008님. 전경림님. 이 노래 나왔을 때 무파땡 라면이 나왔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매일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겨울이었는데. 아, 그랬구나. 그거에 그렇게 열광을. 저는 아, 매운 라면 나왔을 때 야, 라면의 신세계인가? 진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컵라면이 처음 출시됐을 때 그때가 제가 꽤나 어렸을 때인데 세상에 이런 맛이? 막 그랬던. 근데 참 입맛이라는 게 정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건지 마음이 아니라 입맛도 간사한가 봐요. 좀 시간이 들어 맛이 변한 건가 정말 의심할 정도로 내가 변한 건지 컵라면이 변한 건지. 노래방에서 당시 남자친구가 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정말 더럽게 못 불렀어요. 그래서 쉬즈곤 잘 부르는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 노래 들으면 그때 남친 기억이 나요. 남편한테는 쉬. 번호도 얘기 안 해야 되나 그러면? 3414님이랍니다. 네. 김은실님. 대학교 때 짝사랑한 선배가 있었는데 고백도 못 하고 그다 아휴. 하긴 근데 고백 안 한 게. 예. 자, 그 마음을 담아서 최현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들려드릴게요.

0: 네, 이 노래 어디 갔어? 김은실님의 신청곡으로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최연재님. 최연재 씨 생각하면 곧바로 선우용녀님 생각나신다는 김미란님. 그렇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한의사로 네, 제2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시간이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자, 흐르는 전주 그동안 적재 버전으로 몇 번 들려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오리지널 김승진의 스잔. 김재영님이 아 옛날에 박혜성파와 김승진파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적 김승진파였거든요. 오랫동안 못 봤어요. 목소리도 그립고 아마 오늘 들려드린 곡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곡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예, 아이돌이라는 호칭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빠 부대 조용필 가왕 이후에 어떤 뭔가 그런 젊은 팬덤이 만들어지던 그 시절의 왕자님이죠. 자, 김승진의 스잔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만 있으면 주말권으로 접어들 테니까요. 네, 힘내시고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 걸 미미입니다. 연습생 시절에는 데뷔라는 목표가 명확했고 오직 제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노력에도 제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로 주저앉고 싶지 않아서 저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는데요. 타인의 반응보다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오늘 하루에 더 집중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4: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Rolling Stones, As Tears Go By. As Tears Go By. 눈물이 흐르고 나면. 뭐 이런 얘기죠. As Time Goes By는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가면. 요걸 살짝 비튼 말이 As Tears Go By. 눈물이 흐르고 나면.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 무렵에 그 아이들이 옛날에 내가 했었던 그 놀이를 하면서 막 뛰어노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앉아서 쭉 지켜보다가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히는 그런 노래입니다. 흐르는 눈물 속에 어떤 세월의 무상함이 녹아있다는 그런 뜻인데 글쎄요. 이게 이 노래를 쓴 믹 제거가 나이가 그때 당시 21살이었답니다. 21살에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어린애인데 그런데 그런 어떤 세월의 무상함을 가사로 썼을 정도로 그때 그냥 예, 성숙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박상규 씨가 돌 굴러가요 롤링스톤즈의 노래가 제 마음으로 굴러 들어오네요. 이런 유머를 구사하는 걸 보니까 박상규 씨가 좀 나이가 좀 있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첫 곡을 좀 차분하게 세월이 흐르듯 눈물이 흘러간다는 이렇게 좀 다소 우리의 인생의 귀한 요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을을 타게 되는 아침.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수요일. 그저 평범한 하루가 우리의 또 일상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가고 여러분과 제가 마주

0: 앉아서 이렇게 음악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데이트 신청한 거고요. 네. 여러분은 거기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8000번, 문자 메시지 샵 8000번 준비되어 있고요. 장문 100원, 단문 50원, 정보 이용 요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미니 메시지는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하고 나누는 정담도 예, 미니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은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베스트슬립, 건강을 위한 지도, 알레스아우터, 음주회 티맵 대리, 아크메르 동탄, 올데이 프레쉬, 노무법인 폐와 함께합니다. 기업이 잘 되는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5: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9: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0: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1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4: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인어공주라는 영화. 전도연 씨가 왜 제주도에서 인어로 나온 해녀였죠? 해녀. 예. 그 영화 사운드 트랙에 이 연주곡이 흘렀어요. 아, 아코디언 연주 심성락 선생님의 My Mother Mermaid라는 제목의 연주곡. 아, 아련하네요. 그 영상미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인어공주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그냥 아코디언 연주에서 나오는 그 감성들 있잖아요. 그 아코디언 연주만 예전에는 들렸는데 오늘은 그 옆에 이렇게 같이 곁들여지는 하모니카 연주도 귀에 쏙 들어오네요. 하모니카도 그렇고 아코디언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이제 들숨 날숨 이런 호흡으로 연주하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연주인데도 그냥 목소리처럼 들려요. 예, 아주 맑은 연주곡 한 곡을 감상을 하셨습니다. 그 일본에서 시작이 된 그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이미 시작이 됐죠. 이번 토요일 날 개막식을 앞두고 지금 예선전들이 이제 이것저것 막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는 농구 경기 중인데 우리나라하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지금 리드하고 있네요. 73대 39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 게임의 예선전을 이렇게 조별 예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전체적인 개막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또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제 저 축구 조별 경기에서 카타르하고 우리나라 대표팀하고 경기했는데 4대1로 아주 완승을 했어요. 아, 이제 또 아시안 게임에 우리가 또 이제 응원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종목도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 대한민국의 선수들을 막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그럴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예. 우리가 즐거움의 어떤 그 거리들이 또 하나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일상이 그냥 별로 이렇게 재미도 없고 뭐 특별한 것도 없어 뭐 이런데 이런 큰 게임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좀 큰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죠. 유재하 씨의 노래는 저희가 정말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좋은 노래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노래 참 오래간만에 들어요. 가리워진 길. 이 노래는 노래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모니를 하게 된 노래의 그 하모니를 하게 되는 그런 곡이에요. 함께 해보실까요?

제임스 테일러 It's Growing. 왜 그 눈사람 만들 때 이렇게 조그마한 눈덩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굴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커다란 그런 눈사람 되잖아요. 그렇듯이 사랑도 이렇게 관심과 호기심, 뭐 괜찮네, 뭐 이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깊어지는, 뭐 사랑도 그렇다, 뭐 이런 얘기죠. It's growing.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였습니다. 11시 23분 조금 넘어선 시간입니다. 지금 무슨 시간이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시면서, 11시 때는 사실 뭔가 점심시간 전이라서 조금은 여유 있게 커피 한잔 하면서 사색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음악이 덧붙여지면 더 반가운 그런 시간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8662님이에요. 정동진 바다 보러 왔는데 혼자 보기 너무 아깝네요. 사진 한 장 찍어 오셨는데 기가 막히다. 근데 바다를 찍으셔가지고 저게 해운대 앞바다인지 저게 동해바다인지 서해바다인지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름도 예쁘고 파란 하늘과 파란 바닷물이 그게 그냥 색깔들이 너무 선명해서 진짜 정동진 가서 같이 보고 싶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6610님 명절 앞두고 아버지께 뭐 필요한 거 없으신지 전화했더니 됐다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하시더니 전화 끊기 직전에 근데 야 애들은 꼭 데리고 와라 그렇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다리시는 건 비싼 선물이 아니라 북적이는 가족인가 싶어서 이번 추석에는 하루라도 일찍 고향에 가야겠습니다. 아유,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손주들 오는데 말이지. 간만에 대청소 좀 합시다. 그러고 움직이지도 않던 그 아버님이 막 손수 막 혼자 빗자루 들고 그리고 막 장롱 다 열어 제끼고 뭐 이불 같은 거 얘네들 자야 되니까 이불 좀 이런 거 좀 빱시다. 그러고 한참 그러실 때가 지금 북적이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참 준비하면서 행복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메이어 허선의 Time for Love입니다. 예.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후 2부를 준비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있다. 내 친구 명길이 또 기철이는 뭐 내 인간관계의 기본이고, 공연할 때가 되면 이제 쫙 모이는 그 우리 팀원들이 있고, 또 김세환 형님하고 남궁옥분 뭐 이렇게 만나는 통기타 가수 모임, 그리고 신승훈 박경님이랑 뭐 해서 저녁 먹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룹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몇 번 만나다 보면 1년이 다 지나간다.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냐고. 에너지가 참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에너지가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나도 당연히 피곤하다. 내 주변에도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게 되려 진이 빠진다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나는 그 정도까지 힘든 건 아니고,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 게 뭐 즐거운 피곤함이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 굳이 왜 인간관계를 그렇게 이어갈 필요가 있냐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낯선 사람이 있는 자리는 되도록 안 가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천천히 멀어지고, 불편한 사람들을 끊어내기 시작을 했더니 남는 건 혼자뿐이었다고 한다. 그게 뭐야. 굳이 온 세상 사람 다 만나면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멀어지고 거리 두고 끊어낼 필요가 있을까? 나뭇잎이 여름에나 무성하지, 가을 되면 하나 둘 떨어진다. 자연스럽게 낙엽이 떨어지듯이 인간관계도 정리될 때가 있으니, 언젠가는 당연히 멀어질 사람들 만날 수 있을 때 한 번 더 만나자. 오늘도 뭐 저녁 약속 하나 잡았는데 막상 나가면 즐거울 것 같으면서도 나가기 전에는 괜히 좀 귀찮은 기분? 이런 생각은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고독을 마음껏 즐기시는 분들의 그 주제곡 같은 곡이죠. Alone Again, 길버트 오설리반. 난 또 자연스레 혼자가 되었네요. 뭐 이런 가사가 또 가슴을 또 이렇게 저미게 만드네. 아저씨, 그런 걸 막나귀라고 해요. 막나귀, 막상 나가려니 귀찮다. 이런 마음을 막나귀라고 합니다. 한정은 씨.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막상 나가려니 귀찮아. 근데 일단 나가고 나면 또 그 안에서는 잊어버리고 막 헤헤헤헤 거리고 뭐 수다 떨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돌아오죠.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약속을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게 그 약속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부담되고, 아, 또 힘드네, 뭐. 그래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최성희 씨, 봄에 고등학교 친구 한 번, 가을에 대학 친구 한 번, 명절에 가족 모임 뭐 한두 번, 그러면 정말 1년이 가요. 성희 씨, 맞아. 그래요. 제 신조어도 그런 거예요. 건강할 때, 무릎에 물 안 찰 때, 허리 덜 아플 때, 허리가 덜 아플 때, 만날 사람 다 만나자. 예. 이렇게 오늘 요즘 같이 계절 좋으니까 좋은 사람들을, 예, 빨리빨리 만나야 됩니다. 김정숙 씨. 박현정 씨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에게 전화해서 약속 좀 잡아볼까 합니다. 하셨고요. 명길 아저씨, 기철 아저씨 잘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요? 궁금하네요 하신 분도 계셨어요. 하도 제가 방송에서 친구들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길이, 기철이 이 친구들. 몇십 년째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TV 프로그램 나가서도 기철이를 알아 니가?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명길이, 기철이 정말 오래된 친구들이고 지금은 한 친구는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은퇴 생활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바빠요. 뭐 그래서 야 백수가 과로사 하겠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아주 바빠요. 이 일주일이 꽉 차 있어요. 저도 줄 서서 만납니다. 명길이는 아직 그 은퇴는 안 했고 간간이 본인이 해왔던 일들을 하고 있는데 큰 프로젝트만 가끔가다 하는 그 건축가예요. 그래서 또 그 유기묘라고 하나요? 유기묘? 예. 그 고양이들을 한 10마리 정도를 집에서 키우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양이들을 키워내더라고요. 참 그것도 팔자야. 우리 같으면은 한 마리도 힘든데 10마리씩 아침 저녁으로 헤매기고 뭐 청소해주고 뭐 이런 거. 근데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니 뭐 말릴 수 없지요.

아이쿠 또 궁금하신 아 박상원 탤런트 박상원 씨하고는 제가 진짜 오래된 친구인데 얼마 전에 박상원 씨는 저 피클볼이라고 하는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권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우연하게 그 친구도 하게 됐는데 제가 한번 만나서 피클볼을 했는데 뭐 한참 해야 되겠더라고. 저 따라오려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 깜깜한 곳에서 이런 노래 들으시는 분 어떨까? 제가 일하는 현장에 잠깐 정전이에요. 사방이 깜깜한 가운데 휴대폰으로 들려오는 형님 목소리만 가득하다는 2571님. 정전이라 다른 건 안 보여도 마음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예,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헤이즈의 내 마음을 볼 수 있나요?

Someone You Loved 라는 제목의 노래, 루이스 카팔디의 절규와도 같은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Someone You Loved. 그 전에 들으셨던 헤이즈, 그 호텔 그 델루나 OST에 담겨져 있었던 곡이죠. 내 마음을 볼 수 있나요? 아주 너무 차분하게 그리고 촉촉하게 너무 감각적으로 매력적으로 헤이즈의 노래 잘 들었고요. 독감에 걸려서 유치원 안 간 아들이랑 여유 있게 라디오 들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1493님. 아, 요즘 독감하고 또 그 코로나도 다시 또 유행이 이 찬바람 불면서 여지없이 나타나는 그 환절기 때 꼭 우리가 치러야 되는 예, 그런 독감, 코로나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마늘, 양파, 양상추 농사 짓고 있는 11년차 농부인데요. 날씨가 참 가을가을해서 남편한테 놀러가기 좋은 날씨다. 그치? 이러니 남편 왈. 뭐가? 일하기 딱 좋은 날씨지. 그냥 이러네. 하긴 뭐 놀러가기 좋은 날씨는 일하기도 좋은 날씨죠. 뭐 참 낭만도 모르는 남편. 이정복 씨 속 터지겠네. 하지만 지금 일해야지만 되는 그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수학을 앞두고 꼭 해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그 가을에 소풍 가시는 걸 조금 미루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과장된 표현으로 자신을 부각시켜서 사랑을 구애하는 노래가 있어요. 조지 에즈라의 부다페스트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내가 말이야 부다페스트에 집도 있고 보석도

아주 많은데 말이야. 당신이라면 난 그거 다 포기할 수 있어. 뭐 이런 약간 뻥치는 그런 노래예요. 조지 에즈라의 부다페스트.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0: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아주 짧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벚꽃, 낙엽, 눈물. 떨어져야 할 것들이 떨어졌을 뿐이고, 기차, 계절, 당신. 떠나야 할 것들이 떠났을 뿐인데 서럽고 초라하다. 예. 이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가을을 타는 중일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문화축전.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네, 정의가족 462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연애 토크 매니아 예원씨, 그거 알아요? 오늘부터 사귀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100일이래요.

아저씨가 100일이라니 저 오늘 알았잖아요. 좋다, 너무 좋다. 저 오늘 딱 보자마자 너무 설레는 거 있죠. 혹시 지금 뭐 썸 타고 있는 분들이나 밀당하고 있는 분들 뭐 하시나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이렇게 날씨와 날짜가 동시에 밀어주는 거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못 이기는 척 움직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후기 남겨주시면 진짜 좋겠다. 어필 한번 해보면서 정호의 만곡 설렘 가득 안고 출발할게요.

네, 정호의 만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베스티의 연애의 조건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의 만곡 스페셜 DJ 예원입니다. 수요일 낮잘 보내고 계신가요?

0: 쓰면 넘어가. 바로 넘어가. 진짜 얼마나 좋아요. 한번 용기 내보세요. 응원합니다. 2644님. 아, 나 딱 사귄 지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만 미룰걸. 근데 뭐 100일도 챙기고 크리스마스도 챙기고 새해도 챙기고 그러자 뭐. 크크크. 요즘엔 투투는 안 챙기겠죠? 했는데 투투? 아, 알죠 작가님. 저도 투투는 알지. 그쵸, 그때 학생 때 막 투투 이러면은 220원씩 걷고 그렇지 않았어요? 2200원이에요? 220원. 하긴 200원. 하긴 20원은 10원짜리 갖고 다니기 좀 힘들긴 하지. 그렇다고 제가 막 엽전 가지고 다니는 세대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아, 근데 요새 물가가 올라서 뭐 한 2000원 하려나? 에이, 많이 받으세요, 학생 여러분들. 3200님. 그럼 107일 후에는 2027년이네요? 전 이게 더 무서운데요? 했는데 오마이갓. 혹시 신영 언니예요? 파워 T이신 것 같은데. 어머, 107 후에 2027년이라고? 너무 싫은데? 어떡해? 아니, 뭐 했다고 이런 생각 안 해요? 항상 좀 이맘때쯤 되면 아니, 뭐 했다고 벌써 9월이 다 지나갔어? 막 이러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데, 아, 그만큼 뭐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고 있다는 뭐 뜻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2시간 이렇게 사연, 이런저런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푸짐한 리액션과 선물로 보답할 거니까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3, 4부 라이브 온 에어에서는요, 감성 촉촉 타임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보컬짱, 음색짱 두 분이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가수 김나영 씨 그리고 이혜지 씨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돌이 집순이 오늘도 씩씩하게 가볼까요? 음악 주세요. 정호희만국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1: 도드라만돈,
2: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1: 주식회사 워킷,
2: 경기도청,
0: 롯데렌탈,
1: 당진시청,
2: 백조싱크,
0: 오뚜기카레,
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2: 음주후엔티맵대리,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생일!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7: 워킷 워킷 안전화.
18: 지워크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1: 왕대박 잔치 선물 싸브르.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신영 언니, 신디보다 큰 손이에요, 제가. 저 예원이가 선물 마구마구 퍼드리는 날이죠. 오늘 준비한 대박 선물들은요. 먼저 가을 나들이 갈 때 챙기세요. 텀블러 세트.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김치 세트. 마지막으로 매운 거 드시고 나서 이거 챙겨야죠. 짜먹는 젤스틱. 와우! 이렇게 푸짐한 선물 3종 세트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 저와 전화 연결을 해서 퀴즈를 풀면 되는데요. 오늘 준비한 퀴즈 종목 바로 일반 상식 퀴즈. 사회, 문화, 언어, 수리, 경제, 뭐 다양한 종목이 나올 예정이라는데요. 제가 맞히는 게 아니라 참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도 제가 힌트 많이 많이 드릴게요. 참고로 1분 안에 5개 이상을 맞추면 성공. 시간 관계상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패스하시는 게 좀 이득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내가 바로 상식 왕이다 하는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로제의 온더그라운드, 레드벨벳 아이린 앤 슬기의 몬스터 듣고 올게요.

0: I'm a little monster.
1: 네, 로제의 온더그라운드, 레드벨벳 아이린 앤 슬기의 몬스터 두 곡 듣고 왔고요. 왕대박 잔치 선물 쏴브르!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 퀴즈 프로그램 매니아 선생님들의 사연들이 도착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5님, 저야 공부방 쌤이에요. 오늘은 일찍 출근해서 가능하다요? 해주셨어요. 오, 공부방 쌤이면 왠지 믿음이 가는데요. 왠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3198님, 퀴즈 정의에 참여해서 5개 맞추고 싶어요. 모르면 패스 바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재미나게 풀 자신 있어요. 완전! 어, 이분은 규칙을 꽤 차고 있으시네. 모르면 바로 패스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0124님, 저요! 저는 반대로 상식이 부족한 여자라 저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어, 이분도 약간 재밌으실 것 같은데. 어, 다른 열정이 있으시네요. 어, 1042님, 오늘 쉬는 날이에요.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시원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으니 더 좋네요. 예원 씨도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저는 나름 상식 왕입니다. 호호 해주셨는데, 야, 오늘 뭔가 약간 그 F 감성의 사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날씨 때문인지 뭔지 표현이 되게 고급지시고. 2851님, 상식하면 저예요. 제 별명이 초록창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0: 알겠어요. 오늘은 약간 상식에 자신 있는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 상식을 잘 모르신다는, 반대로 상식이 부족한 여자라고 하시는, 이분께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서,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거든요. 상식이
1: 여보세요?
0: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살고 있는 뽀요이라고 합니다.
0: 뽀용님이요?
1: 또요이요.
0: 아, 또요이?
1: 닉네임, 네.
0: 또요이에요? 뽀요이에요?
1: 또.
0: 아, 또, 또요이.
1: 네.
0: 또요이님. 왜 이름이 또요이이실까요?
1: 아, 그 남편이 지어준, 뭐, 애칭
0: 애칭.
1: 같은?
0: 어머, 정말 벌써부터 사랑 냄새가 막. 그러면은 남편분은 애칭이 어떻게 되세요?
1: 묘니.
0: 네? 아, 묘니.
1: 네, 묘니.
0: 묘니.
1: 네.
0: 결혼 몇년 차세요?
1: 이제 10년 차예요.
0: 좋으시겠다. 10주년
1: 아이고.
0: 보내셨어요?
1: 네, 2월 달에 보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직도 사랑이 막 넘치시는 것 같은데.
1: 네.
0: 아, 근데 왜 또요이님 본인을 상식이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 다들 그렇게 보내실 것 같았어요. 막 상식이 되게 많고 똑똑하고 막 그래서 반대로 보내왔습니다.
0: 한번 꼬우셨구나.
1: 아, 아니, 부족하긴 한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사실을 보내신 건가요?
1: 아, 어느 정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로 퀴즈를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저희가 이제 그 상품 3종 세트 보내드리는 거 아시죠?
1: 네네.
0: 그리고 모르시면 바로
1: 바로.
0: 패스하시는 게 이제 좋으니까.
1: 네네.
0: 네. 준비되셨나요? 제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괜찮은 걸로 한번 골라볼게요.
1: 네, 쉬운 걸로 해주세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볼까요?
1: 네, 화이팅!
0: 하나, 둘, 셋, 화이팅!
1: 화이팅!
0: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 신화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동물.
1: 곰!
0: 정답! 다음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것은 빨간색, 노란색, 녹색, 횡단보도.
1: 신호등!
0: 정답! 제가 부르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어둠 속에 네 얼굴 보다가.
1: 넘버원!
0: 정답! 구구단 퀴즈입니다. 7, 8에
1: 56!
0: 정답! 자,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해리포터의 부모님을 죽인 악당의 이름은?
1: 패스!
0: 패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 모양의 철갑선.
1: 거북선?
0: 정답! 뭐야! 됐어요! 됐어. 축하드려요! 와, 저도 지금 제가 체크를 4개밖에 안 해가지고.
1: 아, 네네.
0: 네 문제인가 했는데 5문제 딱 맞춰서 맞추셨어요.
1: 다행이에요.
0: 아니, 상식 왕이시네.
1: 아예 감사해요. 너무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 아, 이 기쁨을 지금 현재 누구랑 나누고 싶으세요?
1: 아, 지금 저희 딸들이요.
0: 딸들이요. 아까
1: 네.
0: 처음에 대화할 때는
1: 아,
0: 남편분과의 사랑을 막 들었었는데,
1: 남편 얘기했으니까
0: 그렇지.
1: 딸들도.
0: 따님이 몇 분이세요?
1: 두 명이에요.
0: 아, 두 분이시구나. 자,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우승 소감으로 따님들과 묘니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1: 아, 우리 정씨들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봅시다. 사랑합니다.
0: 사랑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과 늘 행복하시고 우리 정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1: 네,
0: 네,
1: 감사합니다.
0: 3종 세트 선물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추석 잘
0: 아,
1: 보내세요.
0: 추석 잘 보내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정도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너무 제가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부 끝곡으로 세븐틴의 락 위즈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매일 낮 12시엔
6: 엔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5: 커커커 컴온!
6: 신영 언니 체크!
5: 주파수도 체크!
7: 헤이, 에브리바디 리슨! 여기는 말랑말랑 가을송 클럽. 시작부터 질문이 왔습니다. 1515님, 예원님은 가을을 어디서부터 느끼시나요? 비염둥이인 저는 코에 콧물이 차기 시작하면 가을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가을을 딱 그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뭔가의 그 약간 살짝 차가워진 공기 냄새가 있어요. 그걸 맡으면 아, 이제 가을이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원씨

선생님은 계절 타는 편이세요? 가을 좋아하시나 해주셨는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봄, 가을이거든요. 뭔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지는 그 그때 짧은 순간, 그리고 더웠다가 추워지는 그 짧은 순간, 이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제보 사연도 하나 왔습니다. 4540님, 옙디는 가을에 패션화보 많이 찍었잖아요. 역시 패셔니스타 해주셨는데 아 이런 거 어떻게 찾으셨어? 아 정말 예원 단발 변신 후 첫 화보 가을 분위기 물씬 해주셨는데 오 제가 이때가 2020년도네요. 2020년도에 단발을 하고서 지금 또 처음 하는 거거든요. 무려 6년 만이죠. 오, 그래도 이때의 단발이랑 또 사뭇 느낌이 다르네요. 야무진 이목구비 예원, 가을 여신 강림, 저 예쁘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 진짜 예쁘다. 긴 머리에 이제 다 이제 그 트렌치 코트 다 입고 예쁘네요. 지금 제가 봐도 예쁘네요.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가을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음악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최애 가을송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글몽글한 감성 노래도 있겠고요. 뭐 약간 애틋 쓸쓸한 가을송도 분위기 있죠. 어떤 이유로든 좋아하시는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소개만 돼도 가을에는 스마트 커피 한 잔의 여유, 핸드드립 커피 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저의 추천곡을 띄워드릴 텐데요. 저는 그 계절마다 듣는 노래들이 딱 계절의 시작에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가을 노래는요,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이라는 노래인데요. 뭔가 잔나비 밴드가 봄에도 들을 만한 노래, 여름에 들을 만한 노래,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 노래들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럼 잔나비의 가을 노래,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everybody listen. 여기는 말랑말랑 가을송 클럽.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먼저 저의 추천곡부터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좀 가을가을 했나요? 제가 노래 추천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런 좋은 노래를 들으시면서 저랑 같은 기분을 좀 느끼시면 어떨까 싶어서 들려드렸습니다. 1579님, 예원씨 찌찌뽕, 저도 잔나비 노래로 가을을 시작해요. 최정훈씨 목소리엔 묘한 쓸쓸함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아, 제가 잔나비 분들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콘서트도 많이 보러 가고. 자, 그러면 우리 정희 가족들은 어떤 노래로 가을을 느끼시는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3572님, 가을 노래하면 가을과 잘 어울리는 동굴 저음 보이스. 존박 노래 들어야죠. 저 얼마 전에 콘서트도 다녀왔는데 끝나고도 여운이 계속 남았어요. 이 기분 뭔지 알죠, 옙디? 신청곡은 저의 최애곡 존박의 Falling. 아, 아, 정말 이 뭔가 딱 이 후렴구를 들으면 진짜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딱 장면이 딱 떠올라요. 여운이 안 남을 수가 없겠죠. 아, 정말 가을이다. 존박 씨가 막 그 걸그룹 노래 커버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막 돌고 있잖아요. 뭐 에스파 분들 노래도 있고. 이 초저음이 주는 그 매력이 있어요. 역시 목소리가 일단 톤이 좋으시니까 뭐 뭔들. 김혜정 님이 성시경의 거리에서, 가을이 오면 저는 그렇게 발라드가 생각나요. 발라드 하면 성발라 아니겠습니까? 이 계절 가을 너무 좋다. 예쁘기도 좋다 해주셨어요. 아우, 저도 혜정씨 좋아요. 그쵸? 이 가을만이 주는 그 발라드 듣는 그 순간이 딱 있어요. 이게 참 가을의 매력인 것 같은데 그냥 듣기만 해도 막 그 거리 풍경이 그려지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좋아요. 1577님, 확실히 가을은 결혼의 계절인가 봐요. 청첩장을 이번 주만 3개 받았어요. 입고 갈 옷 고르는 것도 만만치 않겠어요. 옙디가 추구하는 하객 패션은 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냥 깔끔, 그리고 뭔가 깔끔, 심플, 뭐 그냥 거기에 이제 액세서리 툭. 제가 얘기 드렸죠? 패션의 이제 포인트는 툭이다. 뭔가 이 꾸안꾸 느낌도 아니고 이게 아, 또 안 꾸미면 안 되거든요. 뭔가 꾸민 것 같으면서도 고급진데? 잠깐만, 아 이런 거 이런 거 어디서 찾는 거야 도대체. 세상에 진짜 요즘엔 인터넷에 없는 게 없어. 이때 제가 아, 정아 언니 결혼식을 갔군요, 제가. 그러네요. 그렇죠. 뭔가 깔끔한데 툭. 여기도 이제 딱 그 빨간 파우치를 들었네요, 제가. 툭. 네. 결혼식 얘기가 많네요. 8120님, 예원 씨, 제 예비 신랑 좀 말려줘요. 축가를 직접 하겠대요. 그것도 BTS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유. 신랑분이 약간 작정하셨는데 이거는? 그 어려운 노래를 춤까지 추겠다는데 벌써부터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거 아마 이제 뒤에 이제 친구분들이 또 이제 댄서로 도와주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랑분도 지금 굉장히 설레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노래만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춤까지 추겠다? 이거 꼭 영상

남겨주셔서 저희 정의 가족분들에게도 소개를 좀 꼭 시켜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랑분을 응원하면서 이 노래를 쭉 한번 들어볼게요.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

네, 8120님 신랑분의 야심찬 축하송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유 듣고 왔고요. 계속 가을 노래들 만나볼까요? 1524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가을 남자 목소리가 잔나비 최정훈 씨라면 저는 여자는 이소라 씨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지문이잖아요. 근데 예원 씨도 딱 들으면 아.

이 노래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감정이 깊게 쏟아지기 때문에. 자, 다음 6362님 가을 노래 규현의 광화문에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그렇죠, 이 노래도 참 커피 한잔 마시면서 들으면 너무 좋은 노래예요. 사무실인데 통창 있는 커피숍으로 뛰어나가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통창 있는 커피숍에

밖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네요. 약간 멍 때리면서, 그쵸? 아, 너무 좋다. 6265님, 아이유의 가을 아침. 땀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 여름이 싫은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가을 아침에 보는 하늘도 청명하고 눈이 부시게 좋아요. 옙디는 아침에 하늘 보시나요? 해주셨는데, 그렇죠. 가을이 또 좋은 이유가 하늘이 되게 높고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지, 참 그 가을 하늘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청량하고. 저도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면 저희 그 제가 키우는 식물들과 함께 이제 하늘을 딱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집니다. 오늘도 그러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안 되니까 만끽하세요. 이주희님,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학창시절에 가을이 되면 예쁜 편지지 사서 친구들과 손편지 써서 주고받았던 추억이 있는데, 예원씨도 이런 쪽지, 손편지 많이 써봤죠? 지금 보면 별 얘기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리 재밌었을까요?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편지 쓰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 글씨를 쓰는 감성이, 저는 아직까지도 뭔가 막 일기 쓸 때도 노트북으로 쓰고 막 하는 것보다 이게 손으로 글씨 쓰는 게 저는 그 감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옛날에는 친구들한테 편지도 막 자주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실 그런 감성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그렇지만 그 편지는 정말 그 큰 감동을 준다. 자,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박정현 씨의 노래를 쭉 듣고 오겠습니다. 편지할게요.

0: 합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네,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옙디 예원입니다. 가을 노래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분위기 좀 잡아봤는데, 갈수록 가을이 짧아지잖아요. 아, 너무 아쉬워. 이 좋은 계절, 날씨 놓치지 마시고 산책도 좀 하시면서 틈날 때마다 이제 만끽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2부 끝곡으로 B2B의 그리워하다 이 노래 듣고, 3부에 너무 또 꿀보이스들이죠. 가수 김나영, 이예지 씨와 돌아오도록 할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40살이 넘어서도 현역인 축구선수 호날두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성실한 걸로 더 유명한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말했죠.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수인데도 항상 30분 일찍 나와서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유명 감독도 아프리카 프로팀을 맡았을 때 아는 선수가 없는데도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로 찍었다지요. 훈련 시간 30분 전에 신발끈을 묶은 저 선수. 저 선수가 우리 팀 에이스요. 일찍 출근, 일찍 출석은 분명 괜찮은 전략입니다. 특히 초면엔 확실히 점수를 땁니다.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6: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1: 네, 정호의 만국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예원이고요. 잠시 후에는요, 감성 보컬 두 분, 김나영, 이예지 씨와 함께하는 귀호강 타임 준비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박돌이, 집순이, 광고 소개 가봐야죠. 텐션업 됐죠?
2: 네.
1: 그럼 음악 주세요. 정호의 만국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4: 비타 케어너 셀센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3: 조미료 무첨가

0: 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뭐.

0: 가면 집으로 꿈끼리
1: 베이글.com.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무흐즈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리고요. 가수 김나영씨, 이혜지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나영입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 이혜지입니다.
0: 네. 아, 제가 두 분을 이제 처음 뵙기는 한데 그래도 노래로 많이 접하고 그래서 정말 팬이에요.
2: 감사합니다.
0: 오늘 두 분도 첫 만남이시라고.
1: 네, 맞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0: 근데 대기실에서 그렇게 이제 좀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누셨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1: 그냥 어디 사냐, 몇 학번이냐, 이제 노땅미 이제 네. 뿜뿜하면서 이제
0: 초반에 나눌 수 있는 그런
1: 네네 맞아요.
0: 형식적인 질문들.
1: 맞아요. 또 학교 후배님이시다 맞아요. 보니까 아. 제가 또 이제 선배미를 네. 이제 열심히 잡았어요, 군기를.
0: 그래서 어쩐지 여유가 되게 넘치시고
1: 아, 학번 차이가 꽤나 많이 나서
0: 그렇죠. 네. 오늘을 계기로 더 우리 친해지기로
1: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0: 두 분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예지 씨 제가 살짝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바이벌 오디션 우리들의 발라드 우승을 하셨어요.
1: 네.
0: 야,
1: 진짜 대박.
0: 어머, 우시는 거 봐. 어머.
1: 네.
0: 근데 정작 예지 씨는 표정이 약간 덤덤한 느낌이네요.
3: 아, 저도 살짝 울기는 했는데요. 네. 원래 전날에 제가 뭔가 저런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그 아빠가 방청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때 오셨던 건데 네. 오실 때마다 우셔가지고 제가 멘탈이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결승 때 제가 아빠 절대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빠가 오늘 절대 안 울 거고 마음 먹고 왔다. 아빠 눈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우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아빠가 지금 우나 안 우나 이거 확인을 하느라 살짝 바빴어요.
1: 아니 왜 우나 안 우나를 보고 있어요. 울 수도 있죠.
0: 아버님이 너무 막 기특하고 그 뭔가 이거 울컥함이
3: 맞아요.
0: 근데 그런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았어요?
3: 아, 저는 더 힘들었어요.
0: 아, 그래요?
3: 네. 아, 노래 부를 때 계속 더 떨리고 저는 가족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걸 가장 떨려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긴장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1: 많이 애착 탓인가 봐요. 네. 그분의 사이가.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나영 씨는 가족 앞에서 노래하는 건 어떠세요?
1: 가족 앞에서 절대 안 부르죠. 절대.
0: 그렇죠.
1: 네, 부를 일 없죠.
0: 그렇게 각 잡고 노래 부를 일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1: 맞아요.
0: 왠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1: 맞아요.
0: 그러면 다들 이제 좀 누구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좀 가장 떨리세요?
1: 저는 가장 최근까지도 많이 떨리는 자리는 축가.
0: 아~
1: 축가 자리가 아무래도 저는 많이 긴장되고
0: 하긴.
1: 아, 많이 힘듭니다.
0: 그렇죠.
1: 네.
0: 비교적 이제 뭔가 무대보다는 이제 조금 소수고
1: 네.
0: 이게 뭔가 그 신랑 신부의 그 진짜 그 잘됨을
1: 맞아요.
0: 불러줘야 되니까.
1: 맞아요.
0: 맞아요. 결혼식 자리에서 사실 제일 떨리죠.
1: 네, 괜히 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우리 예지 씨는 어쨌든 그 큰 오디션 무대에서 이제 우승을 하셨는데
1: 네.
0: 더 이상 떨릴 게 이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
1: 아...
0: 혹시 뭐 난 이런 데서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무대들이 있어요?
3: 해보고 싶다요.
0: 네.
3: 저는 일단 해외를 한번 가서 버스킹을 하고 싶은 꿈이 있고요.
0: 네.
3: 뭐 국내에서는 돔?
1: 아, 돔!
0: 야하!
3: 꿈이 좋다, 커가지고
1: 좋다.
3: 진짜
0: 좋은데요?
3: 완전 크고 이렇게 360도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아,
1: 너무 좋네요.
0: 너무 좋네요. 진짜 이루어지고 원래 말이 힘이 있는 거 아시죠?
1: 맞아요. 그쵸? 맞아요.
0: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궁금해요. 오디션 프로가 떨렸다. 데뷔 첫 무대가 떨렸다. 어떤 게 더 떨렸어요?
3: 아, 저는 둘 다 엄청 떨었지만 둘 중에 고르자면 저는 오디션 프로가 조금 더 떨렸던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네. 이게 아직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은 무대다 보니
3: 맞아요.
0: 오디션이 좀 그 긴장감이 아, 약간 평가받는 느낌이잖아요.
3: 그쵸.
0: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다시 오디션 프로에 도전을 한다, 안 한다?
3: 저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0: 왜요?
1: 아니, 우승

0: 안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1: 아 이제 했으니까.
2: 아 했으니까.
3: 네, 한번 했으니까 네. 이대로 남겨두겠다. 아. 아.
1: 그러면 만약에 상금이 어마어마하다.
3: 어마어마요? 네. 상금이 네. 아 그러면 또 한번 뭐 배움의 자세로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까. 아,
1: 상금이 어마어마하면 네. 이제 배움의 자세로 네. 상금을 아. 한번 배워보겠다. 아. 네, 좋습니다.
0: 좋네요. 네.
1: 그리고 우리 나영 씨 앞으로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4500님, 나영님, 작년에 봄내음보다 너를이 역주행을 했잖아요. 특히 이 반려견 쇼츠 영상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노래 저의 눈물 버튼이에요. 혹시 나영님도 노래 부르다가 운 적 있나요? 해주셨는데
0: 이 노래는 제가 가사를 제가 썼는데 네. 가사 쓸 때 좀 많이 울었고 그리고 녹음할 때 좀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오히려 조금 몰입을 깊게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노래하면서는 운 적은 없고 네. 그 전에 작업 중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1: 그래요?
0: 네.
1: 아, 이 노래가 진짜 실제로 그 반려견
0: 네 맞아요. 이때 제가 가사 쓴 기억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반려견을 보냈었는데 그때 좀 많이 아프게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억을 조금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네. 아, 요 마음을 조금 꼭 곡에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네. 그래서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1: 아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이면은
0: 네.
1: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사실 네.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네. 너무 잘 알죠.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그럼 반대로 나영 씨의 눈물 버튼 노래도 있을까요?
0: 제 눈물 버튼이요? 네. 제 눈물 버튼은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저도 하동균 선배님의 프롬마크를 네 저는 진짜 그 노래 듣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진짜 많이 울었어요.
1: 네. 여전히 이 노래를 들으면 약간 그 울컥하는 마음이 슬슬 올라오나요?
0: 네 그때 그 상황으로 제가 돌아가요. 네 그때 제가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갔었는데 네네. 아 그때쯤이었는데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노래는 저한테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 듣고 있으면은 제 친 너 이 노래 왜 들어? 왜 힘들어? 막 이렇게 물어볼 정도예요.
1: 맞아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에 딱 그 감성들이 막 떠오르니까
0: 맞아요.
1: 누구나 하나씩 그런 노래들이 있죠.
0: 네.
1: 그러면 우리 역주행의 아이콘 나영 씨한테도 밸런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짧게 치고 빠지는 1위 대 오래오래 2위 하기. 나영 씨의 선택은?
0: 저는 오래오래 2위 하겠습니다.
1: 아무래도.
0: 네, 오래오래인데요.
1: 네. 2위도 사실은 굉장히 1위만한 그 임팩트가 크거든요.
0: 맞아요. 저는 오래오래 60등도 괜찮아요.
1: 아, 그렇죠.
0: 네.
1: 잔잔하게.
0: 네, 100등도 좋고요.
1: 맞아요.
0: 네, 오래오래 간다면요.
1: 특히 내가 만든 노래로 이제 딱 그리고 오래오래 간다면 네. 이제 저작권도 쓱 챙기고.
0: 너무 좋죠.
1: 너무 좋죠. 그럼 예지 씨는 어때요?
3: 저도 오래오래 2위 할 것 같습니다.
1: 오래오래? 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나? 오래오래 이제 2위 하는 거, 그 짧게 빌보드 1위 딱 하는 거.
0: 오래오래 2위는 우리나라에서만.
1: 그렇죠, 그렇죠.
3: 빌보드? 저는 빌보드 가겠습니다.
1: 아, 빌보드 짧게 1위.
3: 네.
0: 아, 짧게 1위. 아, 그렇다면 저는 오래오래 2등 가겠습니다.
3: 네, 아, 멀리 안 가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아, 좋네요. 아, 뭐. 각자 그 원하는 스타일이 네. 딱 있는 거니까요.
0: 저 영화도 맞아요. 못하고 네.
1: 네 빌보드 1위 할 예지 씨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앞으로도 화이팅!
3: 화이팅! 네.
1: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정인 시그니처 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선포토 후 토크 이러면 기사가 빵빵 난다고 하니까요. 살포시 일어나서 포즈를 이제 취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나영 씨부터 갈게요. 자 먼저 일어나 주시고요.
3: 네.
1: 네. 카메라 잡혔죠. 네. 숨소리마저 기가 막힌 음색퀸. 이제는 남의 노래를 뺏어버리는 송스틸러로 돌아왔다. 음악 궤도 김나영.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네. 이번엔 우리 예지 씨.
3: 아.
1: 네. 한번 네.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들의 발라드를 씹어먹은 제주 소녀의 노래 맛 좀 볼래? 소울 허스키 이예지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0: 짝. 아, 좋습니다. 아, 두 분 다 잘해주시네요. 자, 박수 세 번 시작. 자, 이예지 씨의 데뷔곡 실어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실어라는 곡은 네. 뭔가 조금 이 싫다는 거를 당당하게 표현함으로써 오는 그 통쾌함을 조금 표현한 곡인데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게 조금 제가 원래 발라드를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얼터너티브 소울 장르로 가져온 새로운 노래입니다.
0: 약간 진짜 그루브가 좀 있네요.
1: 네.
0: 평소 예지씨가 보여주지 않은 스타일이죠?
1: 그쵸. 아마 처음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0: 어때? 만족도는 어때요? 약간 발라드 부를 때랑 약간 이런 그루브 있는 거 할 때랑은?
1: 아, 저는 둘 다 너무 장점? 둘 다 너무 좋은데 네. 살짝 취향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둘 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일단 두 마리 다 잡아야죠.
2: 네.
0: 근데 예지씨가 원래 평소 밴드 음악을 좀 좋아했어요?
1: 아, 네. 밴드를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얼터너티브 소울 장르로 가져온 것도 있고요.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건데.
0: 그럼 제일 좋아하는 밴드 혹시 있어요?
1: 아, 저는 라디오헤드 좋아합니다.
2: 라디오헤드.
0: 오호, 라디오헤드. 그래도 약간 조금 센 팀을 좋아하시네요.
1: 네.
2: 락에 가깝지 않나요?
1: 맞아요. 맞죠? 밴드를 정말 많은 밴드를 좋아하는데 네. 국내에서는 또 협업 밴드.
0: 아, 느낌 있다, 느낌 있다.
2: 닮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0: 느낌 있네요. 협업 밴드. 아, 너무 좋죠.
2: 그런 바이브가.
0: 네. 그럼 나영 씨는 어때요? 그래도 나영 씨도 발라드 가수지만
3: 네.
0: 또 의외의 장르를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3: 제가요? 제가 의외 그냥 저 두루두루 다 좋아하는데 네. 요즘에는 레이디 가가나 아리아나 그란데 앨범 나와서 이제 그거 이제 저건 주구장창 듣는 스타일이라서 네. 나온 거 이제 주구장창 주꾸려 먹고 있습니다.
0: 꽂히면 이제 그냥 네. 그 노래만 계속
3: 네 계속 그 노래 듣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보면은 0.01% 리스너입니다. 제가 지금
2: 네, 맞습니다.
0: 오,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스타일. 오, 네. 약간 해외 쪽으로 이제
3: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네. 제가 못하는 걸 좀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3: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1574님이 하시는데 오, 혹시 그럼 나영 씨 댄스곡 발표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나요?
3: 아, 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0: 무릎 이슈로
3: 네.
2: 아, 안 되겠네.
0: 댄스곡은 아직 발표하신 적이
3: 댄스까지는 한 적은 없고 네. 이제 정규 앨범 수록곡에 조금 이제 리듬 있는 네, 아무래도 저도 콘서트도 해야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3: 네, 해야 돼서
0: 해야죠
3: 네.
0: 해야죠
3: 네 있습니다.
0: 근데 예지 씨의 신곡 실어 이 곡이 원래 1970년에 한국 락의 전설 신중현 씨가 만들고 가수 이정화 씨가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
2: 와.
0: 네. 오, 근데 예지 씨가 2005년생인데
1: 네.
0: 아니 어떻게 알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1: 아, 제가 사실 그 우리들의 발라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네. 옛날 노래를 정말 많이 찾아봤었어요.
0: 아, 네네.
1: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우연히 알게 된 노래고 경연곡을 선정하는 도중에 알게 된 곡이었고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사실 아 발라드 이제 어쨌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 싱글을 빨리 내야 되는데
0: 네.
1: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까 하다가 조금 이거를 바꿔서 내볼까? 하면서 선택했던 노래였습니다.
0: 와, 근데 예지씨가 진짜 딱 자기 색깔로 딱 잘 만드셨다. 옛날 노래 많이 듣는 편이세요?
1: 요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실어 원곡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이런 노래였구나.
1: 맞아요.
0: 1570님, 예지씨 덕분에 원곡도 다 찾아들었잖아요. 둘 다 너무 매력있어요. 해주셨어요. 근데 노래에 이제 다시는 싫어라는 가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싫어라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하시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뭐 표정 연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1: 이게 녹음을 할 때나 뮤비를 찍을 때나

0: 나 사실 싫어가 완전 메인 단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정말 그냥 싫어라는 단어에서도 정말 싫다는 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1: 오, 네네네.
0: 녹음할 때도 정말 뭐 다양하게 연기하듯이 혼자서 연기하듯이도 이렇게 불러보고 네. 뮤비 찍을 때는 진짜 그 세트장을 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진짜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열심히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싫어 안에서도 정말 여러 종류의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2: 어떤 느낌의 싫어였나요?
0: 전 처음 이게 조금 앞쪽에는 단지 아 그냥 싫어 이런 느낌이었고 뒤에는 진짜 싫어! 이런 느낌으로 네.
2: 절규의 싫어
0: 맞습니다.
2: 그럼 나영씨 버전의 싫어도 궁금하긴 한데
1: 아 싫어요? 아 네. 싫어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말이라 싫어 안해 이런 거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싫어 안해 안해 싫어 이런 거 네.
2: 저는 그래서 약간 싫어 안해 이런 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이걸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no 그럼 약간 좀 귀엽잖아요. 싫어 이러면 너무 좀 셀 것 같아서 no 이렇게 짧게 괜찮죠 괜찮죠
0: 좋은데요?
2: 약간 부드럽게 그럼 이쯤에서 예지 씨의 라이브를 들어봐야 하는데 이제 먼저 라이브석으로 한번 이동해 주시겠어요? 아 우리 예지 씨가 선물하는 그 얼터너티브 소울 R&B의 맛 기대되는데요. 1541님 아까 그 실어를 들었더니 노래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종류의 그 실어 스타일들이 많이 나올지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됐나요?
0: 준비됐습니다.
2: 네, 자 이예지 씨가 부릅니다. 싫어.

0: 감사합니다.
1: 와, 나 너무 좋은데?
2: 진짜요?
1: 나 안 싫어요.
3: 아, 좋아.
1: 어, 이혜지 씨의 라이브 싫어 듣고 왔습니다. 와, 오, 오 와, 뭐야?
2: 감사합니다.
1: 웬일이니?
2: 아, 또 선배님들 앞에서 부르려니까 또 떨려.
1: 오, 진짜 약간 소울. 아. 근데 진짜 여유가 근데 확실히
4: 맞아요.
2: 여유요?
1: 싫어 싫어 다 다실 때 아 너무 멋있었어요. 나영씨 우리 또 학교 후배님
2: 어떡해.
1: 라이브를 이렇게 1열에서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2: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 선배미
2: 아 여기서는 선배고 뭐고 네. 다 뒤에 제 순서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좋았어가지고
1: 그쵸. 네. 아 너무 잘하신다. 우리 지금 정희 가족들의 감상평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소개해볼까요? 네. 예지 씨 한번 읽어주세요.
5: 1244님 말할 땐 귀여운데 노래할 땐 멋있네. 이 언니 뭐지? 내가 10살 많지만 멋있으면 다 언니 짱.
1: 아 진짜로 너무
5: 감사합니다.
1: 네 6545님 나영씨 한번 읽어주세요.
6: 6545님 뭐야 뭐야 이 가스펠필의 흑인 서울 감성 여기가 뉴욕이고 시카고구나. 안 가봤지만 이미 다녀온 느낌이에요. 꺄르르.
1: 맞아요. 아 진짜 나 아 진짜 나도 뉴욕 온 줄 알았어.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여기가 그냥 라이브 바예요.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더 많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 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따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6: 오케이! 잘했네.

0: 정호의 왕국 스페셜 DJ 저는 예원이고요. 라이브 온에어 오늘은요. 이 두 분 덕분에 감성 제대로 채우고 있습니다. 가을 제철 목소리 가수 김나영 이예지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 세 번 시작! 김나영 씨의 신곡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가 발표됐습니다. 우! 아,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이 노래는 하림님의 원곡으로 제가 이번에 리메이크하게 되었는데요. 네. 조금 저만의 조금 다른 감성으로 한번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0: 아, 너무 좋죠. 이 노래. 진짜 꼭 이별하고 나면 꼭 듣는 필수 노래잖아요.
1: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0: 아니, 근데 그 수많은 노래들 중에서 특히 이 곡을 리메이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1: 리메이크하게 될 때는 뭔가 누군가의 제안이 있다거나 혹은 제가 너무 하고 싶다거나 막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이번 노래는 저희 회사도 저도 그리고 이걸 제안 주신 분도 이 노래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0: 리메이크가 사실 부담도 되고
1: 네, 맞아요.
0: 좀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거기서 가장 신경 썼던 점이 어떤 게 있었어요?
1: 아무래도 하림님은 남성이시고
0: 그렇죠.
1: 저는 이제 여자다 보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부르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가 어떻게 해석이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오, 그러겠다.
1: 네.
0: 그러면 부르면서 그래도 좀 제일 재밌었던 점, 좋았던
1: 점요? 이거 이제 녹음할 때 거의 막바지 하림님이 오셨었는데
0: 네네네.
1: 근데 제가 엄청 부담돼서
0: 네.
1: 노래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선배님이 오셔서 이렇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때 그 힘 받아서 그 녹음이 그 뒤로 좀 슬슬 잘 풀렸어요. 그래서 되게 그 기운이 되게 있구나.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
1: 네.
0: 하림 씨와 이 노래를 듀엣으로 불렀어요.
1: 맞아요.
0: 그 원곡자와의 이제 그 듀엣 네. 만남 어땠나요?
1: 아, 근데 이거 했었었는데
0: 네.
1: 그 하림 선배님이 들어오실 때 허밍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0: 네.
1: 2절 들어가기 전부터. 근데 그 허밍 들어올 때부터 다른 노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다시 하림 선배님의 노래에 제가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0: 아, 그랬구나.
1: 네.
0: 아, 원래 그러면은 하림 선배님과도 좀 잘 알던 사이였어요?
1: 아, 저는 잘 모르고
0: 네.
1: 저희 회사 대표님이 하림 선배님하고 옛날에 같이 팀을 하셨었어요.
0: 오, 네네.
1: 벤이라는.
0: 오.
1: 네, 그래서 대표님하고는 아시고 친하시고
0: 네.
1: 이제 저는 처음 뵀습니다.
0: 아,
1: 네.
0: 와, 저 진짜 떨렸겠다.
1: 네.
0: 예지 씨는 혹시 같이 듀엣하고 싶은 뭔가 이런 분이 있을까요?
2: 듀엣하고 싶은 분 너무 많지만
0: 네.
2: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저희 나영 선배님.
0: 아하! 그렇지.
2: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0: 사회생활 잘한다.
1: 잘한다. 100점 줄게. 100점.
0: 굿이었어요. 아주.
1: 굿이었어.
0: 아주 굿이었어요. 1100님. 노래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큰 힘을 되겠어요. 빌보드 1위 가자.
1: 예,
0: 아, 두 분 같이 가시면 되겠다.
1: 가자.
0: 1245님. 진짜 노래는 감동적인데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솔직히 저만 환승연애 떠오르나요? 연애 프로 매니아 예원 씨는 아니에요? Z세대 예지 씨는요? 해주셨는데 사실 이 노래 저도 많이 차에서 듣는데 이게 공감이 되면서도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도 근데 저는 딱 이 감정이 그 뭔가 다른 사랑을 만났을 때 그 전에 그 만났던 그 잔상이 싹 겹치면서 뭔가 슬픈 느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들 티신가?
1: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0: 아, 잘 모르겠어요?
1: 네.
0: 그 뭔가 다른 사랑을 만났는데 그 잊혀져가는 감정이 저는 좀 약간 슬플 때가 있어요. 전에 지나갔던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는 이제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1: 아, 정말요?
0: 네. 이런 게 조금 슬퍼서 노래가 괜히 더 슬프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지 씨는 어때요?
2: 노래 너무 슬프지만
0: 네.
2: 저는 또 T이기 때문에
0: 아~
2: 장난이고

0: 근데 저는 뭔가 노래를 들을 때 좀 제 상황을 이입하기보다는 그 노래 안에 캐릭터의 이입을 해서 좀 듣는 편인데 네. 많이 저는 부르면서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1: 거짓말.
0: 그냥 노래방에서
2: 아, 거짓말인 것 같아요.
1: 거짓말.
2: 아, 티는 눈물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0: 아, 노래 부를 때는 근데 많이 웁니다.
1: 그래요.
0: 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울었고요.
1: 그렇죠. 8001님 가사가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다 지난 일인데 누가 누굴 아프게 했건 가끔 속절없이 날 울린 그 노래로 남은 너. 근데 가사가 진짜 첫 부분부터 네. 진짜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게 아 저는 슬퍼요. 아 한바탕 울고 가야겠어요. 나영님은 어떤 파트를 가장 좋아하세요? 가사 중에?
3: 저도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어떤

0: 가을 감성에 푹 빠져볼 시간입니다. 아, 정말 이 노래. 아, 나영 씨 준비됐나요?
1: 네.
0: 네. 예지 씨도 들을 준비 되셨죠?
2: 완전 됐습니다.
0: 네. 여러분들도 가사 집중해서 또 한번 느껴보시고요. 우리 나영 씨가 부르는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에. 아유, 김나영 씨의 라이브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듣고 왔는데요. 와 진짜 와 진짜.
1: 아 아닙니다. 목이 덜 풀렸네요.
0: 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목소리가 그래?
1: 아 아닙니다.
0: 세상에
1: 감사합니다.
0: 진짜 눈물 뚝뚝이야 진짜로. 아니 예지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학교 선배님의 라이브.
2: 아 사실 선배님도 선배님.

0: 님이지만 저는 너무 팬의 입장 아 팬의 입장으로 네. 이렇게 봤는데 네. 와 정말 말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1: 아이고
0: 너무 대단하시고
1: 그냥 그 한음 내뱉는 그 네. 목소리 톤이 진짜 사기다.
2: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유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정의 가족 분들의 감상평도 촉촉합니다. 같이 아. 소개 한번 해볼까요, 나영씨?
2: 네. 장의진님, 카페에서 듣는 중이었는데 사연 있는 사람처럼 눈물 닦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1: 진짜로. 이거 이별하고 들었으면 나 여기서 오열했어, 진짜로. 아, 세상에. 예진님이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인선님.
0: 네, 인선님. 가을에 또 다른 이름 김나영.
1: 오!
2: 제가 받아본 댓글 중에 정말 기분 좋은 댓글이네요.
1: 네.
2: 정말요. 네.
1: 인선님 뭐예요 이거? 와, 그러니까 역시 정의 가족 분들도
2: 정말로요.
1: 굉장히 그 듣는 게 수준이
2: 네. 아유.
1: 크, 대단합니다. 정말. 4578님 부디 제가 나영님의 노래로 그 사람을 마음에 묻고 다른 사람 만나길 꿈꿉니다. 진짜 미쳤다 진짜. 이별하셨네. 근데 진짜 사랑은 다 지나가기도 하고
2: 네.
1: 또 다시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네. 네. 아우, 너무 좋은 노래였어요.
2: 감사합니다.
1: 1874님 오늘 예원님 행복해 보여. 아, 저 진짜 행복해요.
2: 아 정말요.
1: 아 오늘 이 방송을 어우, 명분으로 제가 이 두 분의 라이브를 듣다니 확실히 진짜 노래 잘하는 분들은 달라. 이 들을 때부터가 달라요. 자 이번에는 두 분 앞으로 질문이 많이 왔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3787님 우리들의 발라드 MC였던 전현무 씨가 그렇게 예지 씨를 예뻐한다던데 진짜인가요? 그럼 만약 콜라보 프로젝트를 한다면 날 이뻐하는 전현무 대 롤모델 혁오 예지 씨의 선택은?
0: 와 전현무 선배님도 정말
1: 네.
0: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1: 네네네
0: 너무 좋고 아
1: 네네네
0: 이 콜라보 프로젝트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1: 네
2: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정말
1: 길어지고 있죠.
0: 더 네. 영어 하겠습니다. 아. 선배님 짱. 아.
1: 그렇죠. 결국에 뭐 누구나 알고 있는
2: 네. 그렇죠.
1: 결말이 네.
2: 노래해야 되는데
1: 네. 그렇죠.
2: 가수분하고 하는 게
1: 프로젝트 성공해야죠.
2: 네.
1: 네. 2588님 나영님. 예전에 정의에서 리메이크하고 싶은 노래로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꼽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바이브 형님들 밀린 건가요? 해주셨는데
2: 안타깝게
1: 네?
2: 허락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1: 아, 그게
2: 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 네, 이제 어떤
1: 네.
2: 어떤 허가
1: 아,
2: 아 네.
1: 와,
2: 사진을 보다가 너무 좋네요.
1: 이 노래도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2: 이 노래 너무 좋죠. 사진

0: 노래 너무
1: 잘, 너무 잘 어울린다. 바이브 선배님들 연락 한번 주세요.
2: 연락 주십시오.
1: 오늘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네, 4512님 예지 씨 이번에 골 때리는 그녀들 핸드볼 컵에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심지어 데뷔전에서 첫 골까지 기록을 했어요?
3: 맞습니다.
1: 아니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도대체 뭡니까? 아니 원래 운동 실력이 좀 좋은 편이세요?
3: 운동 실력은 그렇게 뭔가 금방 따라 배우는 것 같아요. 좋다기보다는
1: 네. 습득력이 좋구나.
3: 그리고 순발력. 어렸을 때 배구를 좀 했었어서.
1: 그러면 운동 실력이 있네.
0: 네, DNA가 있네요.
1: 아니 그러면 첫 골 넣고 세레모니 하셨어요?
3: 아 세레모니 했죠.
1: 뭐 하셨어요? 굿보이.
3: 이게 뭐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인데 사실 저희 핸드볼 할 때 감독님의 세레머니였어요. 저희 핸드볼 감독님의.
1: 네네네.
3: 그 꼭 그 감독님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골 넣고 꼭 이거 써봐야겠다 했다가 네. 이번에 다행히, 네 썼습니다.
1: 좋네요.
0: 의미 있는 세레머니였군요. 네.
1: 6970님 나영 언니. 취미가 미싱이라고 들었는데 요즘도 계속 하시나요? 최근에 만든 건 뭐예요? 혹시 새롭게 시작한 취미 생활은 없나요? 해주셨는데
0: 아 제가 미싱을 그때 했었는데 네. 제가 이사 가면서 조금 작은 집

0: 보러 가는 바람에 네. 미싱 그걸 둘 데가 없어졌어요.
1: 아, 꽤 컸어요 그 장비가?
0: 아니 이렇게 그 미싱이 이렇게 기계가 두 개인데 네네. 이제 그 두 개를 놓고도 이제 천때기들이 이제 자리 잡을 만한 이제 책상이 아, 좀 커야 되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아, 좀 자리가 애매해져서 잠깐 베란다에 갔는데 네. 이제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이제 조금 제가 연습 작업실을 좀 다시 구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이제 좀 다시 하고 요즘에는 게임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 이제 혹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포켓땡 아~ 그 게임 있거든요. 네네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어제도 밤에 한 3시간 정도 한 거 같아요.
1: 아 그거 막 그 잡는 게임?
0: 아니 잡는 거 말고 네.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게임이에요. 아~ 오~ 네, 그 친구들의 능력을 이용해서 야 너는 건축이 특기면 너 일로 가고 너 전기가 특기면 여기 가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마을을 만들어 가요.
1: 오 귀엽다. 네. 좋다.
0: 네 귀여워요. 오,
1: 새로운 취미생활이네요. 네. 미싱을 보통 뭐 만드셨어요?
0: 미싱 할 때는 네. 이제 조금 제가 가방 같은 걸 좋아했어요. 아. 그래서 가방 같은 걸 좀 만들고 네. 혹은 이제 잠옷 입을 만한 바지나 뭐 엄마 줄 만한 뭐 조끼 같은 거 그냥 이런 거 뭐 잠옷 원피스 그냥 이런 거 간단한 거 웬만 했습니다.
1: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0: 네, 쉬운 것만. 아.
1: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예지 씨와 이무진 씨가 같이 부른 노래가 있대요.
2: 맞습니다. 오,
1: 이무진 씨도 같은 학교예요?
2: 네 같은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1: 그 학교가 아주 가요계를 꽉 잡고 있네요.
0: 아 후배님들이 아주 네. 그냥 꽉 잡고 계세요. 아,
1: 사실은 저도 그 실용음악과를 나왔는데
2: 아, 정말요?
1: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김나영 씨의 홀로가 아주 누구나 다 그냥 그 노래를 다 그냥 그 노래 사실 쉽사리 도전할 수 없는 노래거든요.
0: 조금 어렵죠. 네.
1: 아, 자, 그 노래는 저는 도전도 못했습니다.
0: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부릅니다.
1: 그럼 이무진 씨, 이예지 씨의 노래 끝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2: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밝은 보름달 아래서 강강 순례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1: 황천길에 가거들랑
2: 강강 순례
1: 우리 엄매 만나거든.
0: 신나게 강강 순례 놀이를 하면서도 세상 떠난 엄마가 그리워집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협찬이었습니다.
3: 자, 이렇게 해서 9월의 중심에서 우리 소울 앤 감성을 제대로 선물해준 두 가수 김나영, 이예지 씨와 함께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은 어떤 가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참 어렵죠, 이런 질문들.
4: 큰 사랑 받는 가수 되고 싶습니다. 큰 사랑 주세요. 큰
3: 그렇죠.
4: 사랑.
3: 큰 사랑 받는 가수.
4: 큰 사랑.
3: 네, 우리 예지 씨는요?
5: 저는 이제 오래오래 빌보드 1위라는.
3: 그새 또 꿈이 합쳐졌네요.
4: 잠깐 빌보드 1위였잖아요.
5: 아, 이게
3: 이왕이면.
5: 아, 또 생각해보니까 이왕이면 오래오래 있는 게
4: 맞습니다.
3: 맞습니다. 큰 사랑으로 오래오래 우리 빌보드 1위까지 가보자. 네, 우리 두 분 제가 너무너무 응원하겠고요.
4: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오늘 끝곡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음악을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래를 모를 수가 없죠. 우리 실용음악과 친구들에게 진짜 교과서 같은 노래인데요. 아이고. 김나영의 홀로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예원,
4: 가수 김나영,
5: 가수 이예지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땡유.

서 많은 생각들에 잠겨 지워질 수 없는 기억 돌이킬 수 없는 우리 헤어날 수 없는 나와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0: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다른 나라엔 없는데 우리말에만 있는 표현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한테는 없는데 다른 나라엔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독일에는 보라트라임이란 말이 있대요. 저장 그리고 웃음이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저장해둔 웃음이 대체 뭐냐. 살다가 지쳤을 때 그 힘든 걸 견디게 해주는 저장해둔 웃음이란 의미라고 합니다. 뭐 하나 걸리면 일단 저장해놓고 하루를 보내다가도 킥킥 웃는 겁니다. 자, 오늘도 그런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0: do.
1: 9월 16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샤니스의 I Love Your Smile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여러분들 그 독일어 예, 머릿속에 저장해 놓으셨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기들 사진을 자기 전에 항상 봐요. 그리고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좀 에너지가 떨어진다 싶을 때 이렇게 아기들 사진 보면은 이게 막 올라오더라고. 다시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막 누가 웃겼던 거 그런 거 막 떠오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나갔던 사진들 있잖아요. 우리가 은근히 사진은 몇천 장씩 찍지만 그 과거 속의 사진들 잘 훑어보진 않는 것 같아. 과거 속의 사진들을 한 번씩 보면은 그 행복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런 사진들 보면 조금 웃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의 광고주님들 만나볼까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이 포드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0: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3: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4: 두 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저희는 효린 씨의 스키비디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효리씨의 스키비디 듣고 왔고요. 자, 우리 두댕이들 사연 한번 볼게요. 5884번님, 제주도에 3개월 동안 교육 들으러 왔는데요. 제 룸메들은 다 따로 친구들이 있어서 놀러 나가고 또 남자랑도 나가고 그러네요. 저는 혼자 괜히 울적해서 카페라도 왔어요. 그래도 언니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서 좋네요. 이따 바다에 가서 노을이라도 볼까 봐요. 아니야, 보지 마. 노을 보지 마. 아니야, 혼자 가서 그 보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괜히 또 청승 떤다는 소리 들을라 또. 괜히 또 그리고 알죠? 바다 보면 더 싱숭생숭해지고 더 고독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거 알죠? 근데 거기에 노을까지 진다? 안 돼, 안 돼. 보지 마. 해 뜰 때 봐요. 해 뜨는 거 봐, 해 뜨는 거 봐. 해야 떠라. 저도 이제 나이가 있나 봅니다. 아, 요즘 친구들 같았으면 해야 해야 해야 이거 들을 텐데 해야 떠라 그거 들으면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뭐 이미 9월 달이지만 새해 다짐을 다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199번님, 좀 전에 세차하고 왔는데 아, 나 주차하자마자 내 차에 새똥이 빡. 아, 짜증이 짜증이. 아, 아니다. 이거 복권각인가? 네. 그래. 발상의 전환.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차 중에서 우리 차 세차한 건 또 어떻게 알고 새들이 그렇게 똥을 또 싸질러 주는지. 이거 행운이야. 자, 새에게 선택받으셨습니다. 초이스 받으셨으니까 오늘 바로 복권 사시기 바래요. 아, 봐봐, 새가 똥을 싸자마자 이거 문자도 딱 읽혔잖아. 자, 이거 행운이에요.

자, 기분 좋은 사연이 하나 또 왔습니다. 9995번님. 저 이번 주 목요일에 뉴욕으로 여행 가요. 부러워. 제 첫 미국 여행입니다. 끼야! 너무 설레요. 그런데 아직도 짐을 다 못 챙겼어요. 일정도 안 짰는데 이거 어떻게든 잘 놀다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입죠. 예? 아이, 계획 안 짜도 돼. 저처럼 이제 MBTI 극 P분들은 계획 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가서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날씨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내 기분에 맞게 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 계획에서 틀어지면 괜히 기분 그렇잖아요. 그렇죠? 와,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어떻게 혼자 여행 가시는 건가? 너무 부럽다. 정말 너무 부러워요. 자, 9995번님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그거 뭐지? 뉴욕! 아, 제이지, 알리시아 키스의 Empire State of Mind 듣고 올게요.

어디에다가 뉘라고 여기다 뉘어 뉘어 뉘어. 예, 제가들 말씀드리죠. 피식방구라 생각하시고 흘려들으세요. 괜히 깊이 파고들지 마. 괜히 그런 것 같고 승질내지 마세요. 자, 그럼 제가 엄청 공감할 만한 사연이 또 왔네요. 임수영님께서 언니 저 21일 뒤에 아기 낳아요. 어머나 세상에 지금 35주차인데 아기 머리 크기는 39주차래요. 어머. 그래서 제왕절개 하기로 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애기 안 낳고 계속해서 내 뱃속에서 키우고 싶어요. 너무 무서워요. 진짜로요. 흑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똑같은 케이스네요. 저는 아예 측정 불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살짝 첫째 때는 제왕절개 했지만 둘째 한번 자연분만 한번 시도해볼까 했었는데 바로 접었잖아요. 큰일 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더군다나 저는 노산 아니었겠습니까? 완전 노산.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빨리 방 뺍시다 하셔가지고 그냥 얼른 방을 뺐거든요. 제 이 기분 알죠.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당연히 애기 낳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지금 애가 뱃속에 있을 때 편한 거고 그런 말 다 귀담아 듣지도 마시고 애기 낳으면 너무너무 예쁘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냥 뭐 약간 내장이 쏟아지는 기분? 그 정도 고통. 누구나 내장은 쏟아져 봤잖아요. 그 정도예요. 4679번님. 저 갑자기 복직이 앞당겨져 있는 바람에 아기 어린이집 보내려고 부랴부랴 스케줄 적응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요 작은 아기랑 어떻게 떨어지나 싶어 벌써 눈물 날 것 같은데 두 대 들으니 언니가 더 대단해 보여요. 우리 영미 언니 내가 응원한다. 참 우리 우진이 돌인데 돌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저도 뭐 복귀하기 전에 돌도 되기도 전에 뭐 보내고 그랬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어떻게 떨어져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등원시키고 나서 올 때 2스텝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네, 세상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다 닥치면 하게 돼 있어요. 자, 919번이 36개월, 18개월 두 아들 육아하는 대전 맘입니다. 오늘 첫째가 이불에 쉬하고 둘째는 이불에 코피를 쏟아가지고 아이고 하루 종일 빨래하는 중이에요. 아이고 제게 힘을 좀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나. 코피는 근데 왜 어쩌다가 쏟은 거지? 18개월 아들은 진짜? 근데 뭐 어쨌든 이게 36개월 정도 되면은 저희 아이도 지금 요 정도 됐는데 밤기저귀 떼느라고 근데 밤에 이제 모르고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워워 시키는 게 더 힘들어. 자다 일어나가지고 한참 그렇게 힘들 때입니다. 계속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불 빨래 할 때입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아프지만 말아라 제발 부탁이야. 자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아기들 울지 말라고 Baby Don't Cry의 Bittersweet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한군의회, 목포무한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에 데이트 안영우입니다. 12,000 두댕이가 보낸 신청곡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한 곡의 신청�곡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MUSIC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 소 뮤. 오늘의 출발이 되어줄 문자는요,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요 신청곡이 참 많이 와요. 5169번님 빅뱅의 붉은 노을 신청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 노래가 이문세 오빠 노래라고 해도 우리 아들은 빅뱅 노래래요. 아이고 제가 졌습니다. 새 앨범으로 돌아온 빅뱅 환영하면서 우리 모자가 모두 좋아하는 붉은 노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근데 이런 노래가 많아요. 정말 우리한테는 분명히 뭐 이문세 이승철 H.O.T 노래인데 요즘 세대한테는 빅뱅 소녀시대 NCT 노래고 뭐 참 공감 많이 됩니다. 그래도 그 덕에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같은 노래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소뮤는요 리메이크 송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첫 곡부터 듣고 올게요. 이문세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빅뱅의 붉은 노을.

2718번님, 1656번님, 1582번님 등등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3027번님은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 올 2월 졸업 노래로 붉은 노을을 빅뱅 버전으로 불렀어요. 졸업생들이 투표로 정한 거였는데 진짜 분위기가 축제 그 자체였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그럴 만한 노래예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아니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좋아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옛날에 그러니까는 이게 언제적 일이냐 한 20여 년 전에 행사를 다녔을 때 그때 무슨 어떤 회사 기업 행사였어요. 그때 저희가 막 개그 무대를 펼쳤는데 이게 공감대 개그라서 그런지 공감이 안 갔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잘 안 터졌어. 너무 속상했는데 저희 다음 타임이 이문세 선배님이었거든요. 정말 모두가 그 넥타이 부대들이라고 하죠. 넥타이를 맨 그분들이 떼창으로 난 널 사랑해 이러면서 부르는데 제가 진짜 이문세 선배님이 너무 부러웠던. 근데 그 넥타이 부대들도 좋아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 이문세 선배가 제일 부러워 사실. 자 8385번님 세이퍼 영미씨 아시죠? 우리 시절 수학여행 때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명곡이었잖아요. 요 노래를 아이즈원이 리메이크했는데 우리 때 에너지와는 또 다르게 상큼상큼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때 참 즐거웠는데 저 오늘은 아이즈원 목소리를 듣고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아이즈원 버전이 나왔다고? 어머 이걸 왜 내가 몰랐지? 어마나 세상에 이거 꼭 들어봐야겠네요. 제가 또 체리나 언니 팬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보니까 괜히 소녀가 된 느낌이라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뭐 마흔이 됐든 오십이 됐든 그냥 이 안에 이 귀여움이 있으면 뭐 소녀지. 응, 소녀예요. 그제 야호. 리셋은 야호 노래 듣겠습니다. 자, 우리의 추억을 건드린 노래들 룰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아이즈원의 3, 4 이어서 카라의 노래를 리메이크했죠. 리셋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대니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세대 대통합 모두를 만족시키는 노래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8385번님이 신청하신 아이즈원의 3, 4 그리고 9267번님 0323번님 등이 신청하신 리센니의 프리티걸까지 듣고 왔습니다. 2081번님 예전에 딸이랑 노래방 갔는데요. 딸이 동방신기의 풍선을 불렀어요. 제가 신나게 따라 불렀더니 엄마가 이 노래 어떻게 아냐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이 다섯 손가락이라고 알려줬네요. 와, 이것도 전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 딸이 어느새 다 커서 독립해가지고 같이 노래방 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아이고, 오래됐네요. 아, 딸아, 보고 싶다. 요번 추석에 오면 우리 노래방 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는 응당 동방신기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아, 다섯 손가락 노래였구나. 알겠습니다. 아, 저는 또 우리 따콩이 딱송이 언제 커서 같이 노래방을 가려나. 아니, 근데 얘네들이 아직 벌써 끼가 있어. 어떤 끼가 있냐면 엄마 입을 틀어막는 끼가 있어. 내가 뭐 노래만 부르면 엄마 시끄러워. 엄마 부르지 마. 이러고 제 입을 틀어막아버리더라고요. 아, 왠지 커서도 나랑 같이 노래방 안 갈 것 같아. 자, 그러면 2081번님이 신청하신 동방신기의 풍선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네,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두 대가 쏘아올린 뮤직 두 소 뮤.

유댕이들이 듣고 싶은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2366번님, 더블루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B1A4 그대와 함께 듣고 싶어요. 제 기준 원곡 느낌도 잘 살리면서 B1A4 특유의 설레는 아이돌 감성도 제대로 들어간 리메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이브할 때나 자전거 탈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게요. 요새 날씨도 좋은데 꼭꼭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B1A4의 그대와 함께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첫 곡으로 가요만 리메이크하는 게 아니죠. 팝 리메이크 곡도 들려드렸습니다. 빌리 조엘 원곡의 웨스트 라이프의 업타운 걸 듣고 왔고요.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오늘 5일 6구 두댕이 분이 쏘아올렸습니다. 세대 대통합 리메이크 송 이문세의 빅뱅에 이어서 룰라 아이즈원 카라 리센느 다섯 손가락 동방신기 더블루 비원에이포까지 달려봤고요. 어서 옛날 생각도 좀 나고 요즘 감성도 즐기고 다들 즐거우신지 모르겠네요. 또 어떤 리메이크 송들이 있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예나 지금이나 제 심금을 울리는 소리 이 곡만한 게 없죠. 크레이지고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 올린 뮤직 두 쏘 뮤 두 데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금 들은 곡 서태지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노래죠. 성시경의 너에게였습니다. 1666번님 성시경의 너에게 신청합니다. 나이차가 있던 친오빠가 서태지 팬이었는데 어릴 때 콘서트 비디오 같이 봤었어요. 맞아, 옛날엔 그런 게 있었는데 콘서트 비디오. 그때가 8살이었는데 생생히 기억나요. 와 진짜 맞아, 그때는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로 다 이렇게 녹화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고 막 플레이하면서 노래도 듣고 막 춤 같은 거 보면 그 안무도 따고 그랬었는데, 야 지금은 그런 낭만이 또 없어졌어요. 7770번님 유일무이 전무후무 서태지의 리메이크 성시경의 너에게 듣고 싶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 실제로 서태지 씨가 리메이크를 최초로 허락한 가수가 성시경 씨였다고 해요. 그래 성시경 씨 정도 돼야 아이 그래 너 한번 불러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답하라 1994 OST로 쓰이면서 음원차트 1위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서태지씨가 이 노래가 다시 사랑받아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리메이크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후배 가수들이랑 같이 앨범도 만들었었더랬죠.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너무 괜히 고막 남친이 아니야. 너무너무 좋은데 그 중간에 생각해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성시경 오빠가 한 건지 이 나레이션 부분 누가 한 건지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우리 또 집단지성 발휘하셔야죠. 자, 두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 쏘 뮤 리메이크 송 달려보고 있고요. 이번 곡은 2091번님이 신청하셨어요. 아, 이문세님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아 가을이 오는 요즘 37살에 만나 20살 때처럼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나 그만큼 빨리 식어버렸던 나쁜 남자였던 형준 오빠가 생각이 나네요. 예? 지금 실명까지 오픈하는 거예요? 되게 싫었나 보네. 이무새 노래 들으며 드라이브 했었는데 잘 살고 있겠죠? 저도 딸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딸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형준 오빠는 왜 자꾸 생각하는 거야? 미련이 아직 남아있네. 아직 알죠? 미련 남으면 진 거예요. 졌어 2091번님이 지금. 자, 나쁜 오빠와의 추억을 보내주신 2091번님의 신청곡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6933번님의 신청곡 하나 더 챙겨갈게요. 마치다 세이코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까지 쭉 듣고 오겠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가 써올린 뮤직 두쏘 뮤 오늘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에 이어서 NCT 드림의 캔디까지 듣고 왔습니다. 7399번님 제가 듣고 싶은 노래의 리메이크 곡은 NCT 드림의 캔디입니다. 원곡은 이게 벌써 30년 전 노래라고?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H.O.T의 캔디 아시죠? 벌써요? 30년 전이라고요? 말도 안 돼, 진짜.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다고요? 와, 우리 H.O.T 오빠들은 아직 그대로인 것 같은데. 와, 진짜 이렇게 30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자, 다음 곡은요. 0614번님이 신청을 해주셨네요. 0614번님, 요즘 제가 매일 듣는 노래입니다. 배우 이세영이 부른 공항 가는 길 듣고 싶네요. 이세영님의 차분한 목소리와 가을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뭔가 몽글몽글 올라오는 게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게 이제 악뮤 이찬혁 씨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거죠. 우산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라고 하는데 이찬혁 씨가 왜 나한테는 이런 거를 부탁을 안 했지? 그건 좀 어려웠나 내가? 너무 누나라서? 그랬나? 어? 아, 출산 휴가가 한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예전에 내가 이제 방송에서 발에 때미는 거를 이찬혁 씨가 모니터 화면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오! 막 극혐하시더라고. 그때 이후로 나한테 약간 그런 게 쌓였나 보다. 아, 영민 누나한테는 곡 주지 말아야겠다. 이게 좀 생겼나 보다. 알겠습니다. 자, 이찬혁 씨의 우산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죠. 마이 앤트 메리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이세영 배우가 부른 공항 가는 길 듣고 올게요.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0: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두댕이들이 듣고 싶은 리메이크송 0743번님이 듣고 싶다던 아이유의 나의 옛날 이야기 듣고 왔어요. 아이유 씨 노래에 맞춰서 저도 맑고 청아하게 지금 시작을 해봤습니다. 0743번님, 조덕배님의 나의 옛날 이야기를 리메이크한 아이유님 노래 듣고 싶어요. 요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잘 살고 있니? 뭐 이렇게 미련이 남는 두댕이들이 이렇게 많아? 응? 에이, 다 잊자 우리. 미련 같은 거 훌 털어버리자. 에휴. 자, 리메이크 송도 계속 만나볼게요. 6424번님. 로이킴이 부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요. 원곡은 2호공감 노래인데 언젠가 고1 딸이 노래 좋다고 들려줬어요. 엄마도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곡이라니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역시 명곡은 시간이 흘러도 명곡인가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명곡이지 진짜. 또 개그는 이런 게 없나? 개그도 좀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역주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연구인 줄 알아 이것들아. 이것도 한번 후배들이 좀 할 법도 한데 너무 옛날 건가? 할리라예! 이거 안 되나? 아이 간디작살. 아이 민식이냐? 아 우리 최민식 선배님이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야 임마 민식이냐? 야 나 왔어 임마. 내가 임마. 내가 널 죽...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명곡은 시간이 흘러도 누가 불러도 명곡이죠. 리메이크 송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공감 노래였습니다. 로이킴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보아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백현의 공중정원, 그리고 이어서 핑클의 1999년 크리스마스에는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1350번님이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핑클의 1999년 크리스마스에는이 럼블피쉬의 으라차차의 원곡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힘들 때 핑클 한번 럼블피쉬 한번 이렇게 듣곤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와,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핑클 느낌이랑 럼블피쉬 느낌이랑 완전, 럼블피쉬는 으라차차 약간 진짜 으라차차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노래인데, 으라차차 이걸 약간 이렇게

0: 이렇게 필름을 늘려놨어. 흐라차차.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와, 신기하다. 느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자,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두댕이들이 듣고 싶은 리메이크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위로와 응원이 담긴 노래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1454번님. 리메이크하면 김필, 곽진원의 걱정 말아요 그대죠. 우리 전인권 형님 버전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어른의 위로라면 김필, 곽진원 버전은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젊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또 다르게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 걱정 없이 라고 하셨습니다. 이 느낌이 뭐냐면 전인권 형님께서 부른 버전은 노래만 듣는데 너무 힘들어. 이게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인데 너무
1: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0: 너무 더 힘든 거 아시죠? 근데 또 우리 김필님과 곽진원님은 그래도 그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것 같은 느낌. 자, 한번 들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비교해 봅시다. 김필, 곽진원의 걱정 말아요 그대.

0: 잘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ザクザクイビガイビガちゃんぽん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서는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 동서
3: 두시에데이트에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뉴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진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에데이트안영미입니다두댕이가쏘아올린뮤직두쏘뮤오늘다양한리메이크송들많이만나봤는데요역시나정말한줄명언이있었죠명곡은시간이흘러도명곡이다누가불러도명곡이다예진짜좋은노래들많이만나봤고요자그렇다면끝곡은없습니다예 왜냐면내일또명곡들들려드릴거기때문에저희는인사드리고요내일노중훈작가님과명곡들과또함께만나보도록하겠습니다우린내일또
4: 해주세요아무걱정하지말아요
5: 지금시각은3시57분입니다목포 MBC 1분건강정보정형외과전문의양경호원장입니다
6: 팔을들어올때발생하는어깨통증은대부분어깨뼈가자라힘줄을누르면서나타나는증상입니다이를방치하면힘줄손상으로이루어집니다초기힘줄파열은간단한초사치료또는내시경치료로좋아질수있지만치료시기를미뤄힘줄손상이진행한경우단순봉합술로봉합이안되거나수술후재파열이되어재수술하는경우가많습니다어깨힘줄수술시파열부위와힘줄상태에따라힘줄봉합방법이다르며심한경우동종인대나인공인대를이용한인대보강술또는재건술이필요합니다어깨통증은초기에정확한진료및적절한치료를하면쉽게좋아질수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정형외과전문의양경호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칭자칭 하나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연천에 있는 당포성.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성곽으로 임진강과 하천이 만나는 높은 절벽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임진강과 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은 특히 밤에 별을 보기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당포성을 오르는 언덕길에는 넓은 잔디밭이 이어지는데요. 이맘때면 곳곳에 보라색 버베나꽃도 피어있고요. 언덕 위에는 나홀로나무라 불리는 팽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있습니다. 해질 무렵 이 풍경 위로 노을이 내려앉은 모습도 근사한데요. 캄캄해진 밤하늘에 하나둘 별이 뜨는 모습은 더없이 낭만적이라고 하네요. 별이 하나둘 늘어나는 걸 보고 있으면 집에 갈 시간도 자꾸 늦어질 것 같아요.

0: 완벽한 하루, 저는 성진환입니다. 오늘 첫 곡은 보세 이 에우라는 브라질의 유명한 보사노바 곡인데요. 네, 주앙지 유베르트가 작곡한. 네, 오늘은 시우비아 텔리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네, 홍지영님이 목소리 낯설다, 누구세요? 하셨어요. 예, 매일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도 또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네, 저는 지금 건강관리를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죠. 우리 상순 DJ 순디를 대신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진행을 맡고 있는 성진환입니다. 저는 어제 좀 제가 너무 횡설수설 제 소개를 한 것 같아서 좀 웃기려고 막 저희 부모님 성함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좀 제대로 좀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저는 저기 2005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가수이고 또 노래도 만들고 음악하는 사람이고요. 스미스로우 멤버였어요. 그래서 활동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혼자서 또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오랜만에 또 새로운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열심히 지금은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쑥스럽네요. 제가 좀 쑥스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는데 늘 저기 평생 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씩씩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쑥스러워지네요. 문자번호 9629번입니다. 기다렸던 오후 4시. 오늘도 반가워요, 판디 하셨어요. 네. 이 판디라는 별명을 얻게 돼서 이것 또한 또 좀 기쁘네요. 이번에 제가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면서 얻은 새로운 별명. 저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신청곡 또 길거나 짧은 사연들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8000번,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완벽한 하루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의자, 당진시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샘표식품 주식회사,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IBK 기업은행, 아크메르 동탄,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 익는 가을

0: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6: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8: 완전 좋아요.
7: 연두링.

이지영의 산책 들었습니다. 김지수님이 이 노래 10여 년 전에 펀디 라디오 할때 많이 나왔던 노래죠? 그때 저도 이 노래를 알게 됐는데 펀디 목소리랑 같이 들으니까 대학생이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네요. 크크크. 지금은 둘째 이유식 먹이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아유 반갑네요. 야 벌써 그렇구나. 둘째 이유식 먹이고 계시군요. 저도 그랬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오랜만에 들었으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아 진짜 예전에 방송에서 틀기도 많이 틀고 듣기도 많이 듣고 라이브로도 많이 듣고 또 워낙 좋아하는 형이고 또 선배 뮤지션이고 이재영 씨 목소리 진짜 목소리 젊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여전히 이 목소리니까 이재영 씨는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전히 멋지게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반갑습니다. 김지수님께 뷰티 상품권 하나. 예,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노래 듣고 계셨던 김지수님께 고맙습니다. 문자 번호 1453번입니다. 판디, 3일 동안 계속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목소리가 다르게 들려요. 오늘은 좀더 차분한 목소리라고 하셨어요. 오, 그런가요? 어허. 괜찮나요? 조금 더 띄워볼까요, 오늘? 뭐, 여러분, 저기,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또 제가, 예, 천의 목소리. 또 이렇게 너무 주책을, 저기, 부리면 안 되겠죠? 3858번으로 또 문자 주셨어요. 판디가 스위스로 멤버였군요. 예전에 4시에 진행하셨죠? 그때 잘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전에 또, 또 저희가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또 반가워 해주실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저도 뭐늘그 함께했던 그 매일매일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니까요. 지금 하루하루 진행하면서도 예전 생각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후에 발견 스위스로였죠. 예, 4시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정은지님, 오늘 펀디 미용실 다녀오셨을까요? 오늘이나 내일 가신댔는데 오늘 갔습니다. 네, 오늘 또 어제 그 미용실에서 어머님과 함께 지금 어머님과 딸이 함께 그 미용실에 가셔서 머리하면서 들으신다는 사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우 좋다 훈훈하다 하면서 또 의식의 흐름대로 나도 미용실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겠다 했었는데 마음 먹을 때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 방송 오기 전에 갔다 왔습니다. 사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작가님이 예쁘게 찍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윈디시티의 노래입니다. Sweet Reggae Music.

스윗 레게 뮤직, 윈디시티의 노래였습니다. 박대성님, 레게 리듬에 몸은 들썩이는데 무릎이 먼저 말리네요. 마음은 자메이카, 현실은 물리치료실입니다. 라고. 아, 아이고. 네. 아, 정말 물리치료실에 지금 계신 건 아니겠죠? 어떤 그, 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예, 아니, 뭐, 이런 덩실덩실, 이런 리듬은 뭐 이렇게 꼭 무릎에 이렇게 무리를 줄 만큼 움직이지 않아도 상체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리듬 타셔도 뭐, 예, 충분하지 않아요? 예, 저도 그렇게 예, 흔들면서 들었습니다. 예, 힘내세요. 네. 예, 박대성님께 관절이 안 좋을 때는 또 예, 근육이 중요하니까 우리 닭가슴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노현

현정님입니다. 반디 출첵합니다. 왠지 선곡도 젊어진 것 같아요. 아닌가? 젊은 총각 느낌의 목소리도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총각 느낌 이런 단어들 보일 때마다 또 아 제가 막 며칠씩 젊어지는 그런 예,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디서 이런 얘기 들을 일이 많지가 않아서 저도 아유, 정말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휴대전화 번호 8231번 쓰시는 분입니다. 퇴근길에 아이 간식 샀어요. 올해 첫 미니 붕어빵입니다. 가을가을한 기분이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렇죠. 붕어빵 이런 좀 따뜻한 간식들이 이제 예, 맛있어지는 그런 계절이죠. 아침하고 밤에는 꽤 춥잖아요. 그렇죠. 추워서 일찍 일어나고 그랬는데 오늘도 불과 얼마 전까지 빙수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팥빙수를 예. 아 저도 이런 붕어빵 먹고 싶네요. 금 먹고 싶네요 지금. 자 1부 끝곡 후지 카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Love Like This 이 곡 들으시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하나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0: 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자,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캐롤 킹 그리고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라이브 버전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트루바둘이라는 유명한 클럽이 있는데요. 1960년대에 포크 음악의 중심지로 불렸고, 오늘의 주인공인 캐롤 킹, 제임스 테일러를 비롯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이곳을 거쳐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2007년에 트루바둘의 50주년을 기념해서 캐롤 킹과 제임스 테일러가 그 수십 년 전에 젊은 시절에 함께 공연했던 그때 그 연주자들과 함께 합동 공연을 열고 라이브 앨범도 발표했어요. 근데 이 앨범이 아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라이브 버전이 트루바둘 공연 버전이고요. 두 사람의 화음부터 정겹다고 할까요? 정말 오랜 친구 사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자, 그러면 캐롤 킹과 제임스 테일러의 You've Got a Friend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0: This song that we're gonna do now is a song that
1: Carole King과 James Taylor의 You've Got a Friend, Live at the Troubadour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 이수진님, 헉, 이거 마이클 잭슨 목소리만 듣다가, 그렇죠. 마이클 잭슨이 어린 시절에 아마 이 노래를 또 불러서 앨범에 수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이게 뭐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요. 캐롤 킹이 그 작사 작곡하고 그 본인의 앨범 테피스트리에 수록을 해서 또 크게 히트를 하고 그 이후에 많은 가수들이 또 커버를 했었고요. 제임스 테일러도 사실 그 캐롤 킹이 앨범에 수록하기 이전에 캐롤 킹이 제임스 테일러한테 이 곡을 줬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테일러가 큰 히트를 또 그 전에 했었고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곡인데 아, 이 라이브 공연 실황 DVD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좀 눈물이 나요. 예, 희한하게 그런 굉장히 훈훈하고 분위기

뭔가 보다가 중간중간에 되게 저도 울컥하게 되는 그런 라이브인데, 이것도 벌써 한 20년이 지났죠. 2007년이었으니까. 예, 여전히 또 건강하게 이두분다또 계속 음악을 들려주고 계신데, 아, 여러분과 함께 들어서 좋네요, 저도. 김미옥님입니다. 24년 지기 초등 동창 모임 가는 길에 들으면서 가는데 노래가 아주 취향 저격이네요. 가는 내내 잘 들을게요. 판디, 환디, 판디 하셨어요. 예, 아, 뭐 어떻게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예, 제가 약간 진판이 약간 이런 별명이 있었어가지고 제 이름은 성진환인데요. 예, 성진 판은 아니고요. 예, 아무튼 판디 좀 이렇게 어감이 재밌잖아요. 예, 아, 아무튼 이, 아, 또 그러게요. 딱 제가 노래를 잘 틀었네요. 이렇게 또 친구들 만나러 가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의 취향입니다. 김주아님이 보내주신 사연 골랐어요. 코달라인, 밴드 코달라인의 하이 홉스 공유해요. 6년 전에 아파서 외출도 어려웠을 때 정말 많은 힘이 되었던 곡이에요. 올해 월드 투어를 끝으로 밴드가 해체한다고 해서 내한하면 꼭 보러 가고 싶었는데 놓쳤습니다. 유유. 아쉽지만 음악은 영원히 남아있을 테니까 같이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이 코다라인이라는 밴드가 아 해체를 하는군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 밴드 이름은 알았는데 잘 저도 음악은 이제 많이 들어보진 못했었는데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한 밴드였고. 아, 그러네요. 한국에 그 저도 좀 아까 찾아봤더니 8월에 왔었네요. 예. 그렇군요.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유럽 투어를 또 한다고 하니까 유럽 가시는 분들은 예, 찾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또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예, 팝 단신. 아, 예, 취향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하님. 코달라인의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High Hopes.

네, 보드카레인의 100%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코달라인의 High Hopes. 이 곡은 김주하님의 취향곡이었습니다. 네, 아, 해체를 앞둔 밴드 코달라인의 노래에 이어서 보드카레인의 100% 네,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보드카레인도 참 제가 예, 오랫동안 오래오래 좋은 음악을 들려주길 바랬던 밴드인데 멤버들과 또 친분이 있기도 하지만

0: 있지만 예, 지금 활동을 안 한지가 오래돼서 뭐 멤버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계속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지만요. 아, 오늘의 취향곡을 보내주신 김주아님께 또 진한 세트 보내드려야죠. 자, 아, 그몇년 전에 많이 아프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건강하시겠죠? 예, 그러길 바라면서 인생 즐기는 세트 오늘 골라봤습니다. 뷰티 상품권,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김주아님, 고맙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9: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브루노마스.com에서 확인하세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네, 완벽한 하루 저는 성진환입니다. 오늘 2부 끝곡은 윤건의 가을에 만나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미니로 이종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곡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어투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지금보다는 적극적이었는데요. 점점 잊히는 것 같죠? 바꿔 써야 할 일본어투 표현, 사람이 유도리가 없다는 말에서 유도리는 여유를 뜻하는 일본어 유토리에서 왔습니다. 융통성이라는 우리말로 바꿀 수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는 우리말 왔다 갔다에 일본어 조사 타리를 붙인 말로 왔다 갔다로만 써도 뜻이 통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0: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3부 첫 곡으로 Life, 데즈레의 노래였죠. 네, 이 곡 같이 들었고요. 저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일주일간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성진환입니다. 아, 방수경님. 진환씨 오랜만입니다. 소식 듣고 라디오 꺼내서 듣고 있어요. 메시지 남기려고 미니도 로그인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저도 미니 게시판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계속 중간중간. 예, 이름이 익숙한 또, 예, 오래 알았던 팬분들, 예, 보일 때마다, 울컥울컥 합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예, 사연도 좀 비슷한 게 많고요. 아, 오랜만에 미니 설치했어요. 오랜만에 라디오 또 주파수 맞춰요. 이런 말씀들 볼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니 지웠다가 다시 깔 때 굉장히 설렌다고. 그거 좀, 예, 어떻게 공감하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공감하시겠죠. 라디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문자 번호 2355번입니다 대화 상대가 필요해서 AI 친구나 결제할까 했는데 오늘은 성진환 씨랑 대화해야겠네요. 잔잔함과 편안함이 좋습니다. 해주셨어요. 아, 유료로 AI. 아, 예. 저도 유료 버전은 안 써봤는데, 저도 AI랑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굉장히 요즘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고, 예. 뭐, 저기, 그, 채소마켓에 뭐, 팔려고 하는데, 적정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조율해요. 아, 근데 요 부분이 약간 하자가 있는데 이거 약간 조정해야 되지 않아? 아, 이거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니야? 막 계속 토론하면서 막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 기억이 먼저 났습니다. 예, 잘 팔았고요, 어저께. 자, 여러분의 신청곡 또 소소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완벽한 하루 3, 4부 함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베스트 슬립, 노무법인 피해, 롯데렌탈,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경기주택 도시공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에, 천안아산역 그랑시티 필하우스,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아, 피처링은 백예린이었고요. 너는 어떻게 함께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일기예보의 노래였죠. 떠나려는 그대를. 네, 권민숙님. 깍! 안녕하세요, 판디. 오늘은 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 퇴근을 좀 일찍 하셨나 봐요. 굉장히 이제 신나신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전해집니다. 축하드려요. 안송이님은 판디 목소리 듣고 싶어서 대표님 몰래 듣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랑해요. 라고. 네. 지금 예, 가만히 계시던 대표님 예, 갑자기 사랑 고백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예. 아, 익숙한 이름들 다들 반갑네요. 이우석님은요. 판디 19년 전인 2007년 별밤 방청 갔을 때 한번 봤어요. 아 그렇군요. 라이브로 노래하는 거 직접 듣고 팬 돼서 콘서트도 갔었는데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 그걸 또 정확하게 언제였는지 또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기억하시고 이렇게 또 응원해주셔서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자세를 고쳤습니다 지금. 예, 너무 감사해서. 예, 항상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 받아서. 자, 휴대전화번호 7530번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Bad Guy.

빌리 아일리시 Bad Guy 들으셨고요. 김숙경님 좋다 좋다요. 흠칫 흠칫 흠칫 흠칫 보통 이렇게 놀라는 표현에 흠칫 놀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는 의성어 아닌가요? 아 의태어죠 그죠? 굉장히 신박하네요. 근데 리듬 탈 때 쓸 수도 있죠. 둠칫 둠칫 약간 그 베이스가 둠 같은 느낌보다는 약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음악이라면 네,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8377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라디오만 틀면 듣느라 일에 집중이 안 돼요. 라디오 들으시면서 다른 일에도 집중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그래도 지난 DJ의 완화는 놓칠 수가 없어서 손 놓고 라디오만 듣는 중이에요. 아 그래도 예. 일에 집중이 안 돼서 끄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냥 일을 포기하고 예, 저도 뭐 저도 한 번에 두 가지를 못하는 인간이라서 예, 학창시절에 진짜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냥 공부를 놓고 항상 라디오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나고 나면 공부보다는 그때 들었던 라디오와 그때 들었던 음악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저는 이제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산타나 피처링은 미셸 브랜치입니다. The Game of Love.

0: 중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597년 음력 9월 16일은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물길을 이용해 133척에 달하는 일본 수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오늘 한국사 좋아요. 한국사예요. 명량해전. 그 적은 수의 그 함선으로 이제 큰 일본 그 대군을 상대로 이긴 전투라는 거는 어렴풋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2척이었다. 그러면 133척이면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아, 너무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왠지 12척은 넘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저기 이순신 장군님이 노하시려나? 아, 그래도 조금 너무 저기 10배 이상은 좀 무리가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2척보다는 조금 많았을 것 같아요, 왠지. 예, 저는 오늘 X로 가겠습니다. 예. 자, 진짜 모르겠다. 자, 오늘 문제 다시 드릴게요.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The Bird and the Bee의 노래였습니다. My Love. 자, 오늘 상순 퀴즈 문제는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저는 X로 찍었습니다. 그냥 저는 12척은 이게 대승이었다는 건 알지만 예. 12척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X로 했는데요. 아, 1399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정답은 O! 무슨 영화 대사에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어옵니다 이러지 않았나요? 아, 그거. 아, 그러니까 저도 딱 이거 그 퀴즈 마무리하고 이제 노래 나가면서 피디님이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그렇죠 그 영화 대사가 있었죠 그랬는데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어요. 명량을 못 봐가지고 아, 이 대사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한국사를 이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안 하신 분들도 이 대사는 많이 기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지금 5라고 해주셨고 또 저기 4782번으로 문자 주셨는데요. 정답 5!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어! 그러니까 12척 맞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럼 12척이 맞는 걸까요? 근데 아직 12척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8808번으로 문자 주신 분은 X입니다. 11척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짧게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는데 11척이라고 그럼 영화 대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조규동님 정답 X. 12척은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과대포장한 거고요. 14척이나 15척일걸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의 역사에 대한 신념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정답은 X라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맞췄습니다. 자, 여러분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13척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죠? 아직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최민식 배우님께서. 자,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래서 실제 명량해전에 참가한 조선 수군의 함선은 총 13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는 맞췄고요. 그러니까 문제에 그게 있었네. 문제에 굳이 이순신이 이끈 함선은 모두 12척이었다. 모두라는 단어를 우리 출제위원께서 넣어주신 이유는 이 대사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정답이 12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살짝 흘려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영화도 안 본 저는 맞췄습니다, 여러분. 아, 뿌듯하네요. 자, 휴대전화 번호 2534번 또 5772번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노래입니다. 고백.

네, 아, 감미로운 목소리에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뜨거운 감자의 고백 앞서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Still the One이라는 제목의 보컬은 성진환이라는 또 아, 제가 얼마 전에 발표된 그 곡이에요. 사운드 트랙, 드라마 사운드 트랙인데 이런 엿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이 좀 흠칫 놀라실 수 있지만 욕설은 아닙니다. 그 드라마의 한 곡을 제가 노영심 음악 감독님의 부탁으로 제가 또 한 곡을 너무 감사하게도 부르게 돼서 오랜만에 또 녹음을 했는데 아, 또 목소리 누구냐고 아니 목소리 누구냐고 많은 분들이 또 접니다. 제가 부른 노래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휴대전화 번호 9078번입니다. 내일부터는 연대 프린스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아, 연대 프린스가 뭐예요? 아, 제가 그런 이름의 학교를 나온 건 맞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딱히 뭐 프린스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좀 아웃사이더에 가까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6266번으로 또 저 오늘 처음

0: 듣는데 묘하게 재밌어서 집에 진즉 도착했는데 차에서 더 들어보고 있어요. 라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예, 쭉 함께 해주세요. 쭉 함께 해주시고 또 6시부터 우리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집에 들어가셔서도 또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겁니다. 예. 아, 늘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MBC FM4U. 네. 광고 듣겠습니다.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1: 완벽한 하루 마칠 시간입니다. 아, 시간이 너무 빨라요. 예, 정말 빠르게 갑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 갤럭시 익스프레스의 시간은 간다 준비했고요.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연출 황종현, 저는 성준환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0: 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어디선가 빈 배 하나가 떠내려오다가 그만 쾅! 평소 같으면 참을성 없고 급한 성질에 화를 버럭 낼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배,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 배이니 화를 낼 대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인가 화도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배라면 당장 소리 지르며 비키라고 야단치겠지만 얼른 비키지 않으면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겠지만 빈 배 앞에서는 그 모두가 필요 없고 허망한 일입니다. 아,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미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능히 그를 대하였겠습니까? 노나라 임금께 시남자는 빈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 장자 외편에 나오는 빈배. 세상 만사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기존의 판단이나 평가,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빈배 앞에서 다 소용없게 되는 일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The Shoes Corporation, Rock the Boat 들었습니다. 자, 아, 오늘 날씨가 네. 뭐 한낮에는 좀 햇살이 따갑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와, 전형적인 뭐 바람 솔솔 불고 기분 좋은 날씨. 네, 이런 날 또 음악 들으면 예술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자, 첫 곡으로 The Hughes Corporation의 Rock the Boat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에서 함께합니다. 아니,

0: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브루노 마스 The Romantic Tour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쿼터 플래시 하든 마이 하트 들었습니다. 유선난 씨가 청해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 이 음악이 옛날 생각이 나네요. 너무 좋아서 주차장인데 집에 가기가 싫어요. 4651번. 왜? 집에 가면 라디오 못 듣습니까? 집에서 들으면 되죠? 아, 예, 예. 아, 집에 가면 또 다른 뭐 할 일들이 있는가? 아, 모르겠습니다. 쿼터 플래시 하든 마이 하트 들었고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입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미니 게시판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2021번으로는 오늘 생일이군요. 아저씨 저 오늘자로 만 21살 됐어요. 오, 자취 중이라 엄마가 해준 미역국은 못 먹었지만 삼겹살 배달시켜서 맛있게 만찬할 예정. 아니 미역국도 배달할 수 있을 텐데요. 미역국? 미역국 본인이 끓여 먹어도 되는데. 아니, 내가 끓이면 맛없죠. 아, 요새는 미역국을 뭐 밀키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데워 먹으면 될 거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끈덕거려서요. 예, 미끈덕 해가지고. 미역 무침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미역 생미역 왜 곧 요 초고추장 찍어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데 미역국은

네, 미카. 백햄 친구 미카. Live your life 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삶을 살 순 없죠. 모두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Live your life. 1025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마크 론슨 피처링 에이미 와인하우스 발레리였고요. 너무 일찍 안 돼가지고 노래를 함께 된 거예요? 아니, 배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완 맥그리거는 워낙 잘 부르고 예. 춤 잘 추는 배우들도 많고 배우라는 직업이 참 다재다능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짜 배우 안 하기 정말 잘했어요. 예. 아주 80년대에 제가 몇 편 찍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영화. 와, 아 이거 왜 찍었나 몰라. 그때는 뭐 그냥 또 젊은 나이, 젊을 때라 아니 뭐 찍으면 되지 모르고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고사를 했을 텐데. 하긴 따져보면 드라마 출연 제의도 받았거든요. 이제 아 제가 저 고사를 했죠. 왜냐하면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을 살아야죠. Live your life. 아 정말로요. 아 진짜 저 드라마 감독한테 제안 받았다니까요. 예. 자, 이애경 씨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 예. 감사합니다. 에어로스미스. 에어로스미스의 연주한 노래. 핑크.

0: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추석이 바로 다음 주인데요. 아직 낮 동안은 여름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 금요일에는 29도까지 올라서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날이 금세 선선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도에는 오전에 비가 내리겠고 최대 60mm까지 양도 꽤 많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 계속 이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제주와 동해안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고전 중에 고전, 장자를 고른 이가 하는 소리다. 노자와 장자는 아니 무슨 무슨 자자가 붙은 그 옛날의 높은 스승들은 약속이나 하신 듯 하나마나한 소리들, 드러나마나한 소리들을 참 애매모호하게 늘어놓곤 하셨다. 그 모호한 말씀들을 귀밝은 이들은 잘 새겨들어 인생과 우주의 깊은 뜻을 헤아리곤 한다. 철수는 오늘 오강남풀이 장자에서 몇 구절을 무작위로 골라보려고 한다. 별 뜻 없이 그냥 골라보려고 한다.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그른 것인가? 두 쪽이 다 옳거나 두 쪽이 다 그른 경우는 없을까?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어쩌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순리이기 때문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우리 보통 인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견해에 사로잡혀 있다. 말이란 바람이나 물결이다.

가을엔 바람이 소슬해진다. 장자에 나오는 붕새는 바람을 타고 저 하늘 드높이 날고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 붕새를 붕새이게 하는 것은 그 자신만이 아니고 바람이기도 한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오강남 선생은 그 바람에 대해 이런 풀이를 남긴다. 바람은 히라보의 푸뉴마, 히브리어의 루악, 산스크리트어의 프라나, 한문의 기처럼 우리 안에서 움직이는 생기나 숨을 뜻한다. 모든 종교는 건조하고 무의미한 현존을 뛰어넘기 위해 바람, 생기를 찾아 진정 살아있는 자유인이 되라고 권한다. 이 저녁에 부는 바람도 그럴까?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걸까? 요즘 길 가다가 대추알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대추나무를 볼 때가 있는데 저 대추 한 알도 자기 안에 태풍 몇 개 안고서 붉게 익어간다고 어떤 시인이 알려주었다. 한낱 대추도 세상과 통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바람과 땡볕과 무서리와 초승달 등을 품을 줄 안다. 사람이 자기 안에 온갖 잡념들을 풀어놓다가 이윽고 숨 쉬듯이 바람을 내뿜는 일을 생각한다.

루 크리스티 Settle the Wind 들었습니다. 아, 이건 뭐 이쪽 하남석 선배가 예, 한국말로 우리말로 노래했거든요. 이거 바람의 신뢰라고. 아, 뭐 가수들끼리 단순 비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노래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남석 형이 부른 아, 우리말 버전이 더 좋아요. 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루 크리스티 Settle the Wind 들었고요. 아, 오세정 씨 여자친구랑 무한도전 라디오 편 보다가 처음으로 미니를 깔았어요. 크크 라디오

아니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라디오를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놀랍죠. 라디오에서 37년째 일하고 있는 제가 듣기에는 참 놀랍죠. 그 전에도 또 저도 라디오 청취자였고 어려서부터 와 FM 라디오에서 그 막 시카고 음악 이런 거 들으면서 제목 이상하게 적고 막 와.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건 무한도전 라디오편은 아직도 어디선가 방송이 되고 본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또 놀랍죠. 예. 아 놀랄 일들이 참 많네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세종 씨. 자 6시 40분 44초 막 지났습니다. 아 오늘 3, 4부에는 프랑스에서 온 재즈 밴드가 나오실 겁니다. 야, 멋진 라이브예요. 크, 요즘 같은 날씨 이곳 이 라이브 들으면 진짜 좋죠. 예.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가 리더인 밴드입니다. 예. 모은이라는 밴드. M-O-E-U-N. 모은. 예. 자, 오늘은 뭐,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무흐즈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무흐즈에서요. 자, 김태수 씨가 청해주신 The Moody Blues. Nights in White Satin.

무디 블루스, 나이츠 인 화이트 세틴 들었습니다. 이게 저 컨셉 앨범이에요. 예. Days of Future Past라고 뭐 아침부터 쭉 나옵니다. 이게 The Night, 밤이에요. Nights in White Satin. 저스틴 헤이워드가 만들었고요. 예. 런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지휘는 피터 나이트. 이게 60년대에 이런 음악이 나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60년대. 1960년대요. 와. 호랑이 정말 담배 피던 시절에. 담배는 안 폈나? 예. 제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러네, 진짜. 아, 청취자 한 분이 이 노래 어제 K본부에 나옴 이렇게 제보를 주셨는데, 아, 그러면 KBS에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어. 아, 잠깐. 근데 이게

0: 앨범에 있는 이 풀 버전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앞에 노래 부분만 나왔습니까? 이 노래 부분만 나왔으면 인정 못하고 이 풀 버전 7분 넘는 버전이 나와야 돼요. 아니 근데 어제 이 노래가 KBS 라디오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죠? 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건 좀 의문이 드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네, 비틀즈의 Something. 이건 조지 해리슨, 기타리스트인 조지 해리슨이 노래도 만들고 리드 보컬도 했습니다. 자,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여기서 조지는 조지 해리슨이에요. 저자가 고영탁 씨인데, 고등학생 시절 조지 해리슨의 음악을 만난 뒤 노래를 따라 30여 년을 걸어온 음악평론가 고영탁의 에세이. 야.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아, 이게 저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예,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조지 해리슨은 얼마나 좋았으면 이렇게 책을 낼 생각을 했을까요? 오. 자, 배철수의 마켓부 청취자 여러분께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퀴즈 내야죠. 퀴즈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고영탁조 조지를 따라 갠지스에서 상계동까지 보내드립니다. 한 권씩 보내드리죠. 자, 이 곡은 더 비틀즈의, 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앨범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휴대전화 문자로만 받

받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예. 앨범 제목이 뭐 길진 않아가지고 예,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정답은 7시까지만 받겠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10분 선정해서 책을 한 권씩 보내드립니다. 자, 3, 4부는 오늘 음악 캠프 라이브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재즈 밴드 모은과 함께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40살이 넘어서도 현역인 축구선수 호날두는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성실한 걸로 더 유명한데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말했죠. 예술의 경지에 오른 선수인데도 항상 30분 일찍 나와서 훈련을 시작했다. 어느 유명 감독도 아프리카 프로팀을 맡았을 때 아는 선수가 없는데도 가장 뛰어난 선수를 바로 찍었다지요. 훈련 시간 30분 전에 신발끈을 묶은 저 선수. 저 선수가 우리 팀 에이스요. 일찍 출근, 일찍 출석은 분명 괜찮은 전략입니다. 특히 초면엔 확실히 점수를 땁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4: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5: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을 저녁에 아주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나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가 이끄는 3인조 밴드입니다. 모은입니다. 밴드 이름이.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 피아노의 덱스터 골드베르그, 기타의 로맹 하버트. 이렇게 세 분. 두 분은 프랑스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랑스어 통역의 김은수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통역사 김은수입니다.
0: 네, 몇 번 뵀죠?
1: 네.
0: 언제 뵀죠?
1: 지난번에 이제 피닉스 밴드 올 때랑
0: 피닉스 왔을 때?
1: 그리고 노트르담 드 파리 팀
0: 왔을 때 뮤지컬 팀 네. 왔을 때?
1: 네. 네.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김은수 씨는 우리말은 잘 되시는 거죠?
2: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0: 아, 그렇죠. 아니, 근데 일찍 가셨으면 또 한국어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2: 아니, 저 한국에서 20살까지 살다가 인제 프랑스 산 지 14년 차입니다.
0: 네, 마이크 좀 가까이 있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시겠네요.
2: 네. 많이 듣고.
0: 아, 그랬어요?
2: 네.
0: 진짜로요?
2: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찾아서 또 듣고 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영광입니다.
0: 예, 예. 자, 우선 뭐 한 분 한 분 청취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까요? 손모은 씨부터.
2: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손모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Est-ce que vous pouvez saluer nos auditeurs?
3: Bah oui, enchanté. Donc moi je m'appelle Dexter Goldberg et je suis ravi d'être là. 저는 피아니스트 덱스터입니다.
0: 오, 한국어도 되시네. 야, 근데 저분 피아니스트라기에는 지나치게 목소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1: Et pour être pianiste en fait, vous avez une voix très charmante.
3: Ah, merci beaucoup.
0: 이게 프랑스어가 약간 매력적이긴 하지만 저렇게 또 중저음으로 쫙 얘기하니까 멋있네.
1: Et vous, votre voix très basse, en fait, c'est très attirant.
3: Ça fait plaisir.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기타리스트.
4: 저는 기타리스트 로만입니다.
0: 왜 이렇게들 한국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1: Vous parlez très bien. Coréen, déjà.
4: Merci.
0: 손모은 씨가 지금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 제가 교육을 조금 시켰습니다.
0: 아하. 그러면 두 분은 프랑스 분 두 분은 한국에도 몇 번 오셨나요? 그럼?
1: Est-ce que vous avez déjà visité la Corée ou c'est la première fois?
3: C'est la deuxième fois. C'est la deuxième fois.
1: 네, 두 번째 방문입니다.
0: 자주 오진 않으셨네.
1: Vous n'êtes pas venu si souvent en fait.
4: On est venu l'année dernière. On a fait aussi une tournée avec Maud. Donc c'est la deuxième fois effectivement.
1: 네, 작년에 이제 또 손문 씨랑 이제 투어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0: 기타리스트 로망 하버트 씨는 약간 축구 선수처럼 생겼어요.
1: Vous avez un air d'un joueur de football en fait.
4: De football. C'est la première fois qu'on me le dit, je crois.
1: 아, 정말요?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0: 처음 들어요? 미안해요.
1: 주시 대졸레.
0: 첫 곡으로 우리가 발음은 잘 안 됩니다만 생크노트로즈.
2: 네, 맞습니다.
0: 이게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분홍빛 다섯 음이에요.
2: 네, 분홍빛 다섯 음이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0: 제가 아까 이거 들으면서 사람 마음이 아주 차분해지고 뭐라 그럴까 좀 생각이 많아지던데 뭐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2: 네, 그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사실 이 곡을 영감을 받았던 게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0: 설거지를 하면서?
2: 설거지를 하다가 그 사라 보기안의 짐이라는 곡이 그때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곡이 이 저희가 시작하는 첫 다섯 음으로 곡이 끝나요. 근데 그 곡이 이제 짝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좀 마음 아픈 그런 곡인데 제가 좀 그 뒷 이야기를 상상을 하면서
0: 짝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뭐 다른 사랑이 찾아오고 뭐 이런 건가요?
2: 아니요, 머릿속으로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상상하고 좀 이렇게 네 분홍빛이 이렇게 휘날리는 그런 곡입니다.
0: 긍정적인 음악이네요.
2: 네. 근데 약간의 아픔도 살짝 숨어 있는 그런
0: 모은과 함께합니다.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5: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광고 나가는 사이에 지금 예 손모은 씨하고 그 얘기 마저 하시죠. 어렸을 때 동전 노래방 가가지고.
2: 네, 그때는 또 이름이 코인 노래방이 아니고 동전 노래방이었는데 제가 동생이랑 가서 항상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곡이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1: 어쩌다 마주친 그대. 야.
2: 저희가 제일 좋아하던 부분이 이렇게 하는 그 부분.
1: 둥딱 둥딱
2: 이 네, 한 감에. 그 부분 되게 좋아했었어요.
1: 그분이 원래 하이라이트죠.
2: 네, 맞아요.
1: 아,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손모은 씨는 클래식을 쭉 하셨잖아요.
2: 네.
1: 보니까 이 프로필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클래식 음악을 하셨네. 그렇죠?
2: 네, 할아버지께서 대구 시립교향악단 창단 멤버셨어요.
1: 아주 예전에.
2: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이 되게 클래식 연주자들이 되게 귀할 때 그때 바이올린을 하셨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모은 씨는 그냥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영향으로 그냥 클래식 음악을 하신 거네요.
2: 네, 할아버지가 저를 10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1: 아, 네. 그 다른 악기를 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이니까.
2: 근데 제가 첫 악기는 피아노였던 게 제가 바이올린 배우고 싶었는데 너무 키가 작고 손이 작아서 1년 동안 다른 거 하고 있으면은 1년 뒤에 가르쳐 주겠다고 하셔서 네,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1: 아, 피아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올린 하셨는데 그 몇 살 때부터 바이올린 하신 거예요?
2: 제가 5살 반 때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했습니다.
1: 그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이 악기가 뭐 할아버지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긴 했지만 내가 평생 이 악기하고 함께 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셨나요?
2: 제가 처음에 할아버지가 이제 레슨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이올린이 되게 제가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배우고 싶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고 근데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연습 시간도 많아지고 제가 잠깐 그 바이올린을 그만 둔 적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1: 아, 예. 네.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2: 음악가의 길이 멀고 험난하구나. 나 다른 걸 해야겠다 하고 1년 동안 그만뒀다가 바이올린 다시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다시 중학생 때 시작했습니다.
1: 그래서 뭐 계속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프랑스에는 언제 가신 거예요?
2: 프랑스는 제가 2012년에 가게 됐어요.
1: 2012년?
2: 네.
1: 무슨 큰 뜻을 가지고 아니면 뭐?
2: 제가 원래 클래식 공부를 쭉 하다가
1: 네. 네.
2: 저희 아버지가 또 드럼을 치세요.
1: 아, 드럼 연주사세요?
2: 네, 드러머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재즈 음악이나 뭐 밥 제임스, 퀸시 존스, 뭐 팟 메슨이 이런 음악을 되게 많이 들으셨었는데
1: 보통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대중음악을 완전히 낮은 음악으로 취급하고 못 듣게 하잖아요.
2: 맞아요.
1: 그런데 그런 집안은 아니네요, 보니까.
2: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항상 그런
1: 재즈 음악을 들었어요.
2: 네. 그런데 뭐 바이올린으로 재즈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사실 못했어서 계속 클래식 공부를 하다가 대학생 때 이제 제가 학교 생활이 또 안 맞기도 하고 이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베를린으로 이제 그 클래식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스테판 그라펠리라는 재즈 바이올리니스트 영상을 보고
1: 스테판 그라펠리
2: 네, 그 저 음악 너무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달 만에 준비해서 제가 프랑스로 갔습니다.
1: 성격이 좀 즉흥적이신가요?
2: 진짜 너무 즉흥적이어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1: 아니 이렇게 평생 해오던 음악하고 다른 걸 아니 그냥 나 이거 할 거야 이러고 확 가기가 쉽지 않은데.
2: 그렇죠. 그런데 딱 보자마자 저 음악 배워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유학을 가서 그런데 또 뭐 제가 클래식 음악이 싫어서 또 간 건 아니어서 가서도 계속 공부를
1: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 게 클래식으로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와 이거 뭐 학교도 수석 졸업하셨는데 파리의 에꼴 노르말 음악원 뭐 잘 모르는 데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유명한 학교겠죠.
2: 네,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학교입니다.
1: 야 여기서 졸업하고 또 재즈 학교도 또 졸업하고.
2: 네.
1: 그리고 정식으로 보니까 지금은 이제 교수 자격증 이 프랑스는 국가에서 음악 교수 자격증을 줍니까?
2: 네, 그걸 이제 취득을 해야지 음악원 콘서바토리에서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1: 그래서 지금은 또 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고 계시고.
2: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1: 그 뒤로 뭐 상을 뭐 여기저기서 무지하게 받으셨어 보니까. 그 상 일일이 뭐 얘기 안 해드리고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여기저기 상 받은. 자, 우리가 길게 얘기하니까 지금 나머지 연주자 두 분은 이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죠. 손몬 씨하고 얘기한 게.
3: 네,
4: 이해 됐습니다.
3: 네, 근데 이제 듣기에 되게 좋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1: 그냥 좋은 소리로. 두 분은 어떻게 음악을 하셨습니까?
3: Comment vous avez commencé la musique?
4: Moi, en fait, mes parents sont musiciens. Mon père est saxophoniste de jazz. Et il s'appelle. Ils ont décidé de m'appeler Dexter, en fait, en hommage au grand saxophoniste de jazz Dexter Gordon.
1: 네. 뭐, 덱스터 고든 얘기는 듣는 것 같은데 지금.
3: 네, 사실 이제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재즈 색소포니스트였고 제 이름이 또. 이제 덱스터 골든 베르그라고.
1: 덱스터네 진짜. 네, 이름이.
3: 이렇게 이름 지은 게 그분께 이제 덱스터 아주 훌륭한 이제 색소포니스트인 덱스터 골든 씨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1: 오, 이름까지 따라할 정도면 이건 뭐. 덱스터 고든을 진짜 좋아하셨는 모양이네.
3: Donc votre père, vos parents étaient vrais fans de ce Dexter Golden. 네, 맞습니다.
1: 이 골드베르크는 진짜 성이에요?
3: Goldberg, c'est votre vrai nom familial?
4: C'est mon vrai nom.
3: 네, 맞습니다.
1: 아, 이게 원래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골드베르크.
3: Parce que ça nous parle quelque chose en fait, c'est un nom en fait réputé.
4: Oui, c'est vrai. Il y a les variations Goldberg de Jean-Sébastien Bach.
3: Oui, Jean-Sébastien Bach est le 변형이 돼서 이제 골든베르크.
1: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고 뭐 들어본 것 같아요. 클래식은 잘 모릅니다. 자, 기타리스트 로망 해버트는 어떻습니까?
3: Et vous, Romain Habert?
5: Moi, j'ai grandi dans une famille aussi où il y avait beaucoup de musique. Mon papa jouait de la guitare avec mon grand frère, donc j'ai regardé avec beaucoup de fascination. Et ils m'ont mis l'instrument sur les genoux, je devais avoir 8 ans, quelque chose comme ça. Et je m'y suis vraiment mis à l'âge de 12 ans. Et à partir de ce moment-là, ça ne s'est jamais arrêté, quoi. Je jouais tout le temps. Donc voilà, j'ai grandi dans une famille où il y avait beaucoup de musique.
3: 네,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서 음악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빠도 기타를 연주하셨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1: 완전히 음악 가족이네 다.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살 때부터 아버지 이제 무릎에 앉아서 이런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바로 이제 음악을 이제 진정으로 시작한 건 이제 12살쯤에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음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1: 아까부터 자꾸 저 외모 가지고 뭐라 그랬든 미안하긴 한데 아까 축구 선수 얘기도 했잖아요. 보면은 뭐 로망 아버트는 락 밴드의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3: En fait, désolé de parler encore de votre apparence. En fait, tout à l'heure, on avait dit que vous avez un air d'un footballeur. Et là, en fait, on dirait que vous êtes un joueur de groupe de rock.
5: Ah oui, mais j'ai fait du rock un peu quand j'étais.
3: 네, 실제로 락 밴드를 조금 락을 좀 했습니다.
1: 했었어요?
5: Jimi Hendrix, tout ça.
1: 아, 괜히 반갑네.
3: Je suis ravi d'entendre ça.
1: 네, 저도 락 밴드 오래 해가지고.
3: Parce que moi aussi, j'étais un membre de groupe de rock.
1: 자, 그럼 우리 연주 한 곡 더 들을까요? 이거 플라스 데 자베스? 네. 이게 뭐야? 아베스 광장이
2: 플라스 자베스라고 몽마르트에 있는 광장 이름입니다.
1: 아, 몽마르트에 있습니까?
2: 네, 그 사랑의 벽이라고 그 전 세계 언어로 벽에 막 사랑해 사랑해 쓰여 있는 벽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있는 광장이 아베스 광장.
1: 아, 몽

0: 몽마르트에 사신다고 그랬죠, 진짜?
1: 네네.
0: 아, 그 몽마르트 언덕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왼쪽에 그 햄버거 가게 아직 있나 모르겠네.
1: 어떤 햄버거 가게 아니, 말씀하시는 거죠?
0: 거기서 전에 햄버거를 한번 사 먹은 적 있어가지고요. 아니,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아마 햄버거 가게 있겠죠, 뭐.
1: 네, 햄버거 가게 아직 있습니다. 네, 몇 개 있어요.
0: 그러면 이 광장은 뭐 본인이 그 광장을 매일 보면서 멜로디가 떠올랐겠네요.
1: 네, 그 동네 분위기를 좀 담고 싶었고요. 정신 없고 활기차고 예술가들도 좀 되게 많이 살고
0: 예.
1: 그런 좀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담고 싶었고 그리고 저의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젠 제 동네가 된 그 몽마르트에 대한 오마주로 써봤습니다.
0: 아베스 광장이군요.
1: 네.
0: 플라스 데자베스. 자, 부탁드릴게요.

0: 아, 지금 눈 감고 이 음악 듣고 있으니까 제 기억에 있는 그 몽마르트 그 근처에 막 풍경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날 배가 무지하게 고팠던. 예. 너무 늦어가지고 아, 다른 가게는 안 열어가지고 할 수 없이 햄버거를 사 먹었던. 예. 그 기억이 나네.
1: 아니 그 햄버거 맛있.
0: 아 배고픈 맛이죠. 아 왜냐면 그 네. 몽마르트 그 언덕 올라가기 전에 그 왼쪽에 있는 클럽이 있거든요. 클럽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1: 네네.
0: 거기서 예전에 크랙 데이빗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1: 네.
0: 크랙 데이빗. 그 친구가 그때 그 클럽에서 쇼케이스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다가 끝나고 나오니까 뭐 식당 없잖아요.
1: 맞아요. 거기는 금방 또 문들을 닫아서. 네.
0: 그래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밖에 없었죠.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그 광장에 막 역동성 막 낭만 막 이런 특히 막 예술가들이 거기서 뭐 여기저기서 막 그림도 그리고 있고 막 이런 광경이 확 떠오르는데요.
1: 맞아요. 그런 분위기를 담고 싶어서 이런 분위기의 곡을 써봤습니다.
0: 네. 아, 보통 곡을 만드실 때는 뭐 이런 일상생활 막 보는 것 이런 거에서 영감을 갖고 오시는 건가요?
1: 저는 제가 겪은 일이나 제가 보는 것들 그런 것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0: 어, 그럼 저 영감을 얻으려면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겠는데?
1: 그런데 제가 또 상상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0: 아, 상상으로?
1: 상상도 하고, 네.
0: 어, 상상을 하려면 사실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책을 보거나.
1: 어, 네, 맞아요.
0: 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네. 뭐. 예.
1: 제가 그 상상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네,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어, 네, 제가 그 뒷장면이나 아니면 가상의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좀 좋아해서 네.
0: 그래야 되겠죠. 뭐.
1: 네.
0: 뭐 그걸 다 경험하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1: 그렇죠. 네.
0: 그럼 뭐 예술가의 삶이라는 게 너무 어, 피곤하고 피폐하죠.
1: 그렇죠.
0: 자,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가 이끄는 밴드 모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광고 뒤에 예. 광고 뒤에 이 음악 들을까요? 오래된 파두 카페에서 뱅비의 카페드 파두.
1: 네.

0: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가을인지 여름인지 헷갈리는 계절이지만 한 번에 두 계절을 다 느낄 수 있는 짧은 시기니까요. 이 시기도 충분히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낮 동안은 반소매 차림 유지하셔야겠고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지는 만큼 겉옷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감기 환자도 많은데요. 밤사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창문도 꼭 닫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더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전에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강수량은 5에서 60mm까지 꽤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더불어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도 10도 이상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예. 당뷰 카페 드 파두. 야. 아까부터 좀 발음이 좋아졌죠? 예. 제가 김은수 씨한테 잠깐 물어봤거든요. 발음 아까 좀 엉망으로 한 것 같아가지고. 그 포르투갈에는 못 가봤기 때문에 이 파두 카페는 못 가봤는데 이것도 뭐 손모은 씨가 포르투갈 여행 가셨다가 만드신 맞습니다. 곡이겠죠?
1: 네, 네, 맞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리스본에 이제 포르투갈 여행을 갔었는데 그 제가 묵은 숙소가 되게 옛날 파두 라이브 카페들이 많은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방 문을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있으면은 파도 소리가 진짜
0: 음악하는 소리가 들려요?
1: 네, 진짜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다들 동네 분들이 모이셔서 노래를 부르시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묵었는데 너무 음악이 좋아서 제가 클럽에 연주를 보러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또 이제 영감을 받아서 파리로 돌아와서 작곡한 곡입니다.
0: 그 파두라는 음악 안에 이상하게 묘한 슬픔 같은 게 좀 담겨 있지 않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한국인의 정서를 건드리는 그 어떤 뭔가가 있지 않나.
0: 우리 음악도 요즘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우리도 음악에 한이나 슬픔 같은 게 참 많았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한 멜랑콜리, 노스탈지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0: 손모은 씨가 참 용감하긴 하신 것 같아요. 보면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냥 프랑스로 가셨다면요.
1: 네.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0: 이건
1: 있습니다.
0: 이건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잘하시는 거죠 이제?
1: 네. 제가 한 3, 4년은 진짜 고생을 했어요.
0: 저도 여행 다니면 프랑스 갔을 때가 제일 곤혹스러워요 일단. 읽을 수가 없으니까.
1: 맞아요.
0: 다른 나라 가면 대충 읽거든요. 그래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미 저 세 분이 전주, 대구, 서울에서 공연을 하셨다면요.
1: 네. 저희가 어제 서울 마지막 공연을 하고 이제 투어 일정을 마쳤습니다.
0: 아, 서울 어디 공연은 뭐 잘 성황리에 잘 끝났겠죠?
1: 너무 재밌었고 그 친구들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가지고 저희 셋이서 다섯 명이서 저희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뮤지션 두 분이랑 같이 연주를 했었거든요.
0: 아,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무대 위에서 음악하는 게 제일 행복하긴 한데 이 프랑스 두 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2: 네, comment se sont passés vos concerts en Corée en fait? Quels étaient vos ressentis?
3: C'est hyper, il y a un public très réceptif. Donc ça c'est sûr, mais en fait il y a aussi une chose qu'on a remarqué avec Romain, c'est que les gens sont beaucoup plus émotifs peut-être qu'en France. On voit les gens pleurer, on sent vraiment que la musique leur fait vraiment du bien. Et ça c'est hyper agréable pour nous aussi.
2: 네,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관객들이 반응도 잘해주시고 그리고 기타리스트 호망 아버트 씨랑 저희가 같이 느낀 게 한국 관객들은 좀 더 감성적이고 그리고 실제 공연할 때 이제 울고 계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저희한테는 너무 좋게 다가왔습니다.
0: 뭐 노망도 얘기할 거 있으면 하시죠.

0: C'est assez touchant pour nous, en tout cas. C'est des moments assez. On en garde des bons souvenirs. Je sais que l'année dernière, il y a eu des moments comme ceux de cette année. C'était. Enfin, ça reste fort dans la tête, quoi, en tout cas.
1: 네, 굉장히 이제 큰 감정이 느껴졌는데
2: yeah.
1: 덱스터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한국 관객들은 되게 이제 잘 들어주시고 그 듣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되게 좋은 경험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올해도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런 거 보면 그 팝 음악이든 뭐 클래식이든 재즈든 우리나라 관객들이 참 최고인 것 같아요. 보면 네, 팝 아티스트들도 한국에서 공연하고 나면 와 한국 관객들이 최고라고 그러거든요.
3: 네, 그리고 저희가 앵콜곡으로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하신 봄처녀를 셋이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2: 아니, 가을이 오는데 왜 봄처녀를 하셨어요?
3: 제가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봄에 이제 14년 전 봄에 이제 한국에서 떠나서 제가 한 번도 봄에 온 적이 없어요. 항상 여름에만 약간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곡을 너무 연주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또 한국분들이 너무 또 감명 깊게 들어주셔서
2: 아름다우면서 슬픈 곡이죠.
3: 그렇죠. 네.
2: 가만히 있어봐. 그 두 분은 그 무대에서 음악하는 거 이외에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1: Qu'est-ce qui vous a marqué le plus pendant votre séjour en Corée en fait, en dehors de la musique en fait?
0: La nourriture.
1: 음식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2: 오, 한국 음식 좋아해요?
1: Vous aimez la nourriture coréenne?
0: Ouais. Ouais, on aime beaucoup.
4: Moi, pareil pour moi. On adore la nourriture coréenne.
1: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2: 야, 그 참...
4: du crabe cru.
1: 아, 그 게 그 게를 그
3: 간장게장 맞아요. 네.
2: 어, 간장게장 그거 쉽지 않은데 한국 사람들 중에도 그 잘 안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1: Il y a beaucoup de Coréens qui n'arrivent pas à manger, mais vous avez réussi.
3: 제가 이제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한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2: 예.
3: 뭐 그런 팬시한 그런 레스토랑보다는 제가 막 감자탕집, 뼈해장국집 이런 데 데리고
2: 가 한국 음식이군요.
3: 네, 그런데 친구들이 너무 잘 먹어줘서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 아니, 파리에도 그 한국 음식 정도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3: 네, 너무 많긴 한데 그게 이제 또 현지 입맛에 맞춰진 한식이다 보니까 아하. 저희가 아는 그런 찐 한식 음식은 아니어가지고
2: 아니 근데 덱스터 저 친구는 와 간장게장에는 대단한데 아니 우리가 보통 왜 전 세계에서 프랑스 요리가 최고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장게장을 꼽았다는 건 대단한데
1: On dit que la nourriture française est réputée pour être la meilleure du monde, mais vous avez mentionné en fait le crabe cru, donc ça nous a impressionné.
2: 자 그러면 아 여름에만 오셔가지고 이거 한국에서의 여름밤이라는 곡을 또 만드셨군요.
3: 네, 네 제가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2: 네.
3: 네, 썼던 곡입니다.
2: 니 뒤때 앙 꼬레 이거죠?
3: 니 뒤때 앙 꼬레.
2: 아하. 자 그러면 이 음악 들을까요?
3: 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바이올린 연주자 손모은 씨와 함께 예, 모은이라는 재즈 밴드입니다. 덱스터 골드베르그, 로망 하버트 이렇게 세 분. 예. 공연이 수요일에도 있고 금요일에도 있고 뭐 계속 있군요 보니까.
11: 네, 수요일 금요일 공연을 하고 이제 파리로 돌아갑니다.
10: 토요일 날 바로 가세요?
11: 네.
10: 아, 좀 더 쉬다가 시죠 왜?
11: 좀 더 있고 싶은데.
10: 아, 바쁘군요.
11: 이제 가서 또
10: 할 일이 많아요.
11: 네, 나가야 되니까.
10: 아하.
11: 사실 지금 이번 주가 학기 시작하는 주인데 음악원에 이제 디렉터한테 양해를 구하고
10: 아하.
11: 와 있습니다.
10: 그러네.
11: 네.
10: 뭐 일이 많으시군요. 왜 한숨을 쉬세요?
11: 이제 또 돌아가서 저희가 이제 앨범 발매도 하고
10: 아, 앨범 또 계획도
11: 또
10: 있고
11: 공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일이 많아요. 네.

0: 네, 일, 감사하죠.
1: 일 하셔야죠, 뭐.
0: 네.
1: 예. 아무튼 저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아, 오늘 음악 진짜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한국에서의 모든 감사합니다. 일정 잘 끝마치시고 예, 잘 돌아가시고요. 예.
0: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유, 별 말씀. 끝으로 뭐 저 짧게 한 마디씩 작별 인사하고 끝내.

0: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 집에 친정에 왔다라는 느낌이 예.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관객분들이 힘 이렇게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걸 또 받으면서 힘을 많이 받고 네. 사랑받은 느낌으로 또 이제 프랑스로 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통역에는 김은수 씨가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아 끝곡으로 르마네주 회전목마 2극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자 프로듀서 송명석, 엔지니어 이태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
3: 땡큐.
1: 메스 목도.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연습생 시절에는 데뷔라는 목표가 명확했고 오직 제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노력에도 제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로 주저앉고 싶지 않아서 저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는데요. 타인의 반응보다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오늘 하루에 더 집중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십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 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순정 만화 1세대 민 애니 작가는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자신의 그림을 족보가 없는 그림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1962년 데뷔 이후 남녀가 한 페이지에 등장하는 것을 꼬투리 잡으면 여성 간의 사랑을 그리고 쏟아져 들어오는 일본 만화를 베껴 그리라는 강요를 받을 땐 미술 교습으로 우회하면서 자신의 만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지금은 아이돌 멤버들의 모습을 그리거나 이모티콘을 출시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 중이시죠. 급변하는 시대와 흐름 속에서도 유유히 헤엄치는 법을 터득하면 내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6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KT 턴스털의 Suddenly I See였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만화가 민 애니 작가 이야기였어요. 와, 60년대부터 활동을 한 그 당시 아무런 그 기초 토대가 없는 시대에 활동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순정 만화를 그리는 감성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리센트 멤버를 그린 게 화제가 됐었대요. 근데 그 그림을 저도 찾아봤더니 너무 예뻐. 너무너무 예뻐요. 최근에 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 출연해서 또 막 화제가 되셨던 것 같은데요. 유재석 씨를 그렸는데, 근데 이게 뭐 너무 미화한 것만도 아니고, 유재석인데 되게 그 순정 많았어. 너무 이상적으로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손원웅님도 보셨나봐요. 와, 그분이 그린 만화 봤는데 그림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진짜 입이 쩍하고 벌어지고 감탄 나옵니다. 유재석도 로맨스 판타지 주인공 캐릭터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진짜 못 보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작가님도 그 만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세요. 그 마음이 여전히 어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름다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림체를 보면은. 아, 자, 오늘 별밤에 있는 코너 다들 기억하시죠?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선곡 대결 이따 9시부터 시작할 거고요. 오늘도 부엉이들의 투표로 승패 결정되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 전에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또 지금 듣고 싶은 노래는 뭡니까? 별밤에 전해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습니다. 별밤 1, 2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워키, IS동서, 아크마르 동탄, 주식회사 이비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8: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애니밴드의 Promise You 듣고 왔습니다. 9751님께서 안녕하세요. 강원도 영월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에서 열린 전국 119 소방동요 경연대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소방동요를 부르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아이들이 어찌나 기특하던지요. 살짝 울컥하기도 했고요. 특히 강원도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영월 하송 어린이집 엔젤 보이스 친구들 큰 무대에서 씩씩하게 노래하는 모습 정말 대견했어요. 혹시 사연을 읽어주신다면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과 선생님 고생한 저희 팀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영월까지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정성스러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 사연에서도 그 아이들에 대한 소개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영월 하송 어린이집 엔젤 보이스 친구들 진짜 함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해 주신 시간 때문에 울컥까지 하신 소방관님이 계십니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들으시면은 허보영님은요. 안녕하세요. 이나님 오늘 처음 방송 접합니다. 제 별명이 부엉입니다. 그런 허부영님이니까 이것은 운명적입니다. 부영님 부영부엉님 함께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주세요. 신은정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알바하러 가느라 가을을 진하게 즐기지 못했어요. 한강 피크닉 가고 싶다 요요요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오늘 저뭐 보통 날씨를 즐길 일이 별로 없는데 출퇴근길에 그래도 한강을 지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출근할 때쯤에 약간 뭐 노을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어스름해질랑 말락 할 때 한강변을 지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 밖으로나마 하늘과 한강변을 좀 눈으로 담았었는데 아 그래도 진짜 다니는 길목에 이런 풍경이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또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생각 하신 것 같아요.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들의 저녁 풍경 그리고 신청곡 더 받고 있을게요.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메이플 라떼.

데이식스 이븐 오브 데이의 메이플 라떼에 이어서 윤하의 널 생각해 들었습니다. 3268님, 저의 57번째 생일이에요. 남편은 늘 기억 못하지만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큰 금액 카드 알람 뜨며 아 오늘 생일이구나 하거든요. 제 선물을 제가 알아서 챙기는 걸로 서운한 건 없답니다. 다만 이제 생일이면 부모님 생각에 잠시 외로워지긴 해요.

약하게 태어났다고 참 귀한 대접받으며 자랐는데 잔병 치레는 아직 하지만 행복하게 웃으며 지내는 절 보면 좋아하시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아까 진짜 너무 행복하시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느낌이 이 사연에서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배우자가 내 배우자의 카드를 큰 금액을 그냥 긁을 수 있는 자유? 야,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이거? 너무 부러운 일인데요, 이것은. 아, 그래요. 아무튼 저는 진심으로 3268님 생일 함께 축하드릴게요. 그리고 생일을 진짜 근사하게 보내는 또 한 일상을 나눠주셔가지고 별밤에서 또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다들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니죠? 판타지 같은 얘기인데 배우자의 카드로 큰 금액을 긁어도 되는, 아 뭐 생일이어도 아무튼 이거 너무 멋있는 일인 것 같은데. 이혜림님, 아이가 내일 체험학습 가는 날이라서 도시락 준비하면서 별밤 들어요. 원하는 메뉴가 비빔면, 차돌박이, 유부초밥. 와, 아주 명확해서 메뉴 고민은 안 해도 되니 다행이랄까요? 야, 차돌박이, 유부초밥. 근데 비빔면은 어떻게 해요? 불지 않나? 그럼 불을 텐데. 그래도 원하는 거니까 혜림님의 어떤 노하우가 있겠죠? 좀 꼬들꼬들하게만 익혀서 가도 그래도 괜찮으려나? 아, 뭐 그 불을까 봐 걱정하기에는 일단 너무 부럽네요. 유부초밥만 있어도 사실 훌륭한 도시락인데. 와, 차돌박이에 비빔면까지 혜림님. 아이가 진짜 이거 알까요? 엄청난 이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자, 노래 하나 듣고 입으로 오겠습니다. 맥스의 Love Never Felt Like This.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뉴스에서 대학 수시원서 접수 기간이라는 걸 얼핏 들었다. 잔잔한 일상 가운데 딸아이 입시가 집안의 가장 큰 이슈일 줄 알았던 작년이 생각났다. 고3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 남편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창 공부해야 할 수험생 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다. 딸은 담담히 받아들이는 듯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을 거다. 곧 남편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고 항암 치료를 받을 때면 보호자인 나도 며칠씩 집을 비워야 했기에 딸은 혼자 밥을 챙겨 먹으며 학교에 가고 공부를 이어갔다. 언제 모의고사를 쳤는지, 수시원서는 언제부터 접수했는지 학부모인 나는 다 지난 후에 알았다. 고3다운 대우를 하나도 해주지 못했다. 그저 수능날 딸이 먹고 싶다는 반찬으로 도시락 싸준 게 전부였다. 그렇게 딸 혼자 힘으로 대학에 합격하고 새내기로 지내는 동안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냈다. 그러더니 휴학을 하고 싶다고 했다. 작년에 공부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 힘든 길을 또 가려고 한다니 걱정이 됐지만 딸의 결심을 믿어보기로 했다. 부디 쉽지 않았을 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들 한가요 이야기는 안정숙님 사연이었어요. 걱정은 되지만 딸아이의 결심을 믿어보고 응원해주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결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숙님 진짜 너무 아이고 예, 어떤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7783님께서 대견하네요. 얼굴도 모르는 청취자지만 응원하게 돼요 해주셨고 송현정님도 사연이 찡해지는 사연이네요. 진심으로 그 딸의 길 응원합니다.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랑 미니로 응원 보내주고 계신데요. 정숙님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스스로 결심하는 그 재수 엄청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겪어본 힘든 길을 다시 한번 다시 그 첫 시작점으로 네 발로 간다라는 건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건지 진짜 그 결기라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 무조건 그건 더 나은 길이라고 믿거든요. 정숙님도

뭔가 내가 그때 못해준 거더 잘해줘야지 하고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지금처럼 또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잘 해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숙님 마음도 좀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두 분이 함께하는 또 시간이 될 텐데요. 고요하게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진짜 건승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안정숙님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안녕들 안 가요는 부엉이들의 하루가 무탈했는지 안부 묻고 그 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며 소울 피처링 원슈타인의 곁에 있어줘 듣고 올게요.

0: 소울 피처링 원슈타인의 곁에 있어줘 이어서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들었습니다. 전민희님, 친한 언니가 재밌다고 들어보라고 해서 오늘 처음 방송 들어요. 대장부님, 저는 오늘 건강검진 받고 왔어요. 오전 8시 반에 갔는데 마지막을 장식하고 왔습니다. 치과 치료까지 끝나니 저만 남아있던. 그래도 죽까지 다 챙겨 먹고 왔어요. 아우, 너무 잘하셨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루틴인데요. 보통 연초에 제일 많죠. 연초에 어떤 우리가 다짐을 하고 깨끗하게 우리를 점검하고 싶은 욕구가 저는 거의 유일하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매년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통 연초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하셨습니다. 그 친한 언니분 너무 감사하네요. 미니님도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도 되겠죠. 2570님, 시험관 이식 일정 잡는다고 아침 일찍 산부인과 갔다가 9시에 출근하고, 아이고, 퇴근하고 나서는 대학원 졸업 시험 준비 중입니다. 힘내야 하는 시기예요. 노력해서 다 이루고 싶어요. 아니다. 뭐 못 이뤄도 상관없어요. 노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행복합니다. 이 인자강. 너무 태생적으로 저 내면의 구심점이 너무 강한 사람. 너무 멋진 사람. 이게 하나하나가 다 너무 힘든 일인데 제일 멋있는 건 그거였어요. 진짜 다 이루고 싶다라는 욕심도 조금 멋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못 이뤄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내 최선에 대한 확신. 그걸로 스스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너무 멋있죠. 이 멋짐을 향해 별밤에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응원도 드리고요. 저는 금세 다시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친한 언니 추천으로 왔다던 전민희님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 그 친한 언니분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언니분이 친한 언니분이 오셨습니다. 김현아님 어머 제가 동생 추천해줬어요. 같이 듣고 있다니 좋아요. 헤헷이라고 현아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별밤의 소중한 앰베서더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김사랑의 위로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농협, HD 현대사모,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코스페리, 코롬방 제거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주린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목포 사막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시작할게요. 별밤 3, 4부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미분당,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해리즈하보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합니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공 1522588 관절 복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0: 오늘도 영업합니다. 영업합니다.
1: 시즌
0: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공 이원석입니다.
0: 아 이원석 씨.
1: 예.
0: 요즘 예. 스트레스 많으시죠?
1: 네. 왜요?
0: 이원석 씨가 보통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도로 달해 있을수록
1: 네네.
0: 스스로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텐션을 올리는 정도가 심해지거든요.
1: 하이야.
0: 조금 전에도 막 모든 로고송에 화음을 넣으시고
1: 네네네.
0: 화이팅하고 그리고 이 등장송 시그널 네. 음악에 맞춰서 그 약간 펀치 막 이런 것도 하고 네네. 권투하듯이
1: 네네.
0: 보면서 아 요즘 일이 또 많으신가 보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아,
1: 다음
0: 해봤어요.
1: 다음 주에 그 네. K본부에서 하는 네네. 불땡 명땡
0: 뭐 얘기하셔도 돼요.
1: 예, 불의 명곡 네, 녹화가 네. 있는데
0: 아
1: 편곡하고 합주하고 뭐 이런 게 좀 생각보다
0: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일이 많은 스케줄이죠.
1: 이게 보통 가수들은 편곡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잖아요. 연주도 그쪽에서 다 해주고 그러니까 노래만 하면 되잖아요.
0: 네.
1: 저희는 밴드다 보니까 편곡도 하고
0: 합주도 하고
1: 하다가 이상하면 또 없고. 또 수정하고
0: 하고
1: 이게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0: 그래서 항상 제가 그 스케줄이 있으실 때 다음에 진짜 안 할래 했다가 또 얼마 후 불명이 잡혔어. 모든 일들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항상 너무나 멋진 컨텐츠를 남기시잖아요.
1: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제작진분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0: 너무 힘들어하셔.
1: 즐거운 마음으로
0: 너무 들뜨시고 항상 설레고, 네, 설레고. 제일 좋아하는 일정이잖아요.
1: 근데 항상 직전 일주일이 가장
0: 힘들죠.
1: 힘들어요.
0: 그만큼 진심을 다해서 편곡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1: 가을
0: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고요.
1: 예.
0: 혹시 가을

0: 타세요?
1: 강을 좀 타는 편이긴 어? 하죠.
0: 어때요? 좀 센치하고 멜랑콜리하고 막.
1: 예.
0: 그래요?
1: 좀 그래요.
0: 저 괜찮으세요?
1: 지금요?
0: 네.
1: 지금은 뭐
0: 너무 바빠서.
1: 가을을 탈
0: 겨를이 없죠.
1: 다음 주부터 탈 예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네. 좀 서늘한 기운이 돌다가 오늘은 또 그렇게 춥지는 않, 서늘하지는 않더라고요.
0: 그랬어요?
1: 네, 오늘 좀 약간 뭐 여름까지는 아니어도 뭐야, 나 저 오늘 긴팔 입고 왔잖아요.
0: 네네.
1: 근데 안 추운 거예요. 더운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0: 더울 정도였군요.
1: 약간 뭔가 좀
0: 급 해가 좀 쎘나?
1: 좀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밤 공기가 원래 시원해야 되는데
0: 그쵸, 그쵸.
1: 그런 기운이 좀 없더라고요. 오늘은
0: 굉장히 그 고가의 긴팔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1204님께서
1: 아, 그 무슨 맥락이 왜 그래요?
0: 아니 긴팔 티셔츠를 언급하셔서
1: 아, 예.
0: 이게 새삼스럽게 옷을 봤더니 굉장히 이게 비싸다고 외치고 있는 그 옷이어가지고 네. 1204님이요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19주년 감축드립니다. 부디 건강하시오. 190년만 더 명곡의 향연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 부엉이도 기꺼이 장수하며 듣겠사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190년이라면은
0: 예예예 예, 예. 아, 그깜 눈 깜빡할 사이 지나가죠.
1: 190년 살 수 있나?
0: 네, 뭐. 살아야죠. 지금.
1: 아무튼 저희 9월 18일 날 1집이 나왔었더라고요.
0: 19주년이군요. 네,
1: 그래서 19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0: 내일 모레.
1: 네.
0: 아우, 그러면은 내년에는 진짜 내년 이맘때면 딱 20주년이군요.
1: 그렇죠. 내년에는 좀 재밌는 일들을 좀 꾸며볼까 하고 있어요.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1: 항상 항상 그럴 듯한 계획은 있죠, 항상.
0: 아, 계획 짤 때가 원래 제일 즐거운 법이에요. 네. 네, 에너지만
1: 일단 미스틱과의 재계약도 네. 앞두고 있어서
0: 앞두고 있어요? 뭐 지금 어떻게 약간... 치밀하게 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1: 좀 지켜봅시다.
0: 아 너무 떨립니다.
1: 20주년을 과연 미스틱과 함께할 수 있을지.
0: 지금 이런 식으로 공중파에서
1: 네.
0: 지금 다른 회사들을 향하고 지금 러브콜을 날리고 계시는 겁니까?
1: 아 그 정도로 제가 머리가 스마트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0: 아무튼 부디 네. 네, 함께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1: 이런 얘기가 공개적인 속상에서 하진 않죠.
0: 그렇죠. 아니요, 저 고도의 전략인가.
1: 조용히. 진짜 하려면 조용히.
0: 조용히 물밑으로.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선곡 대결 참여 방법 어떻게 되죠?
1: 네,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세 곡씩 준비해 오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을 틀 수 있는 건 승자뿐입니다. 대결에서 지면 패자의 마이크가 꺼지면서 코너 끝 인사도 못 하고요. 추천곡도 자필로만 전달합니다. 승패는 부엉이들의 투표에 달려있으니까요. 원석 인하 중에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은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0: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받고요. 승자에게 투표한 분들 중 1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텐데 오늘 유난히 최소희님도 이혁주님도 그 우르락계인지 호로락계인지 꼭 신나게 한번 외쳐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혹시 오늘만큼은 원래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우르락기 샘플 중에 그때그때 맞춰서 틀어드리는데
1: 네.
0: 라이브로 혹시 한번
1: 가능하죠.
0: 아.
1: 저의 울분을 우르락기로 털어버리겠습니다.
0: 오늘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우르락기 여러분.
1: 예, 예.
0: 그러면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의 선곡 주제 알려주시죠.
1: 선곡 주제 급히 느닷없이 난데없이 돌연 불현듯 호련히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로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히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바로 갑자기 락이!
0: 진짜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1: 뭐 유난히 오늘 좀 시원했던 것 같네요.
0: 와 오늘 리얼이 몇 개가 들어간 거야 지금.
1: 제가 좀 목을 좀 충분히 풀고 와가지고.
0: 와, 저 그거 안 되거든요.
1: 개인 연습을 좀 하고 와가지고 그 목이 좀 잘 풀려 있어요.
0: 리얼 네. 두루루루루 되는 거.
1: 이거요?
0: 그거 안 돼요 저는.
1: 왜 안 돼요?
0: 안 돼요.
1: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방법이 잘못됐네요.
0: 안 된대요.
1: 왜요?
0: 아 뭐야.
1: 이게 안 된다고?
0: 왜 노래 왜 못해?
1: 이거를
0: 안 돌아가요 자동으로.
1: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혀는 가만히 있고 호흡을 뱉어내면서 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0: 진동을 안 해요. 고요하다고요 제 입안이. 김현아님께서 이거 원석 씨 읽어주세요.
1: 크크크크 라이브 락기를 듣다니 행운의 날.
0: 이거 부엉이 여러분도 다 이거 리을 르르르르 이거 다 되세요?
1: 다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0: 네.
1: 일단 혀를 입 위천장의 혀끝을 대세요.
0: 에.
1: 그러면 혀가 좀 말려있잖아요. 그 혀와 위천장 사이로 호흡을 뱉어내세요. 혀끝에 힘을 빼야 됩니다.

0: 자, 지금 전파 낭비가 좀 된 거예요?
1: 조금 더 하면 돼요.
0: 노래 나가는 동안
1: 지금 다 들으신 분들 또 안 들으시면 많으니까 더 그래, 들으면서
0: 많을까?
1: 한 번쯤 다들 하는 거예요.
0: 알았어요.
1: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곧, 네, 노래 나가는 동안에 한번 계속 연습하세요.
0: 오늘의 주제를 리을로 할 거였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어 이원석 씨부터 오늘은 소개해 주시죠.
1: 아, 저부터 할까요? 제 첫 번째 영어 곡입니다. 오늘 주제가 갑자기였죠. 갑자기를 영어로 하면 suddenly.
0: Suddenly.
1: Suddenly.
0: 아, 이건 아니잖아요.
1: Suddenly라는 곡인데
0: Suddenly.
1: 제이워크라고.
0: 너무 기억나죠.
1: 기억나시죠? 이 노래가 2002년도에 나왔는데 이 제이워크가 참고로 잭스키스의 장수원 씨, 김재덕 씨가 만든 팀입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잭스키스 해체 후에 이 팀을 만들어서 앨범을 냈는데 대박이 났죠.
0: 대박 났죠.
1: 대박이 났어요.
0: 그때 그 월드컵 때문에 네. 노래 히트하기가 진짜 유난히 어려운 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큰 성과를 얻었죠.
1: 아무튼 그 잭스키스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네. 약간 존재감이 살짝 좀 떨어지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장수원 씨가 메인 보컬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리고 김재덕 씨가 또 메인 래퍼는 아니었어요. 은지원 씨가 있었기 때문에.
0: 예예예. 예, 예.
1: 그래서 뭔가 이 두 사람이 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제이워크가 발표된 앨범을 내고 보니까. 잭스키스 멤버 중에 제일 잘 됐어요. 이 앨범은 음악적으로는.
0: 그러니까 이후 유닛이나 솔로 앨범들 중에
1: 네. 가장 많은 앨범.
0: 은지원 씨보다
1: 더 팔렸습니다. 이 제이워크가.
0: 그랬구나.
1: 네. 이 서든이가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실제로 앨범 1등을 했었고요.
0: 1등한 거는 네. 기억이 나요.
1: 앨범 판매량이 몇만 장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0: 하긴 은지원 씨는 약간 또 장르가 힙합이었고 하니까.
1: 맞습니다.
0: 아, 그 정도였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좀 강렬한 기억이 남았던 게 뭐냐면 이런 뭐 미디엄 템포 혹은 발라드류에서 좀 독특한 느낌이 있었어요.
0: 뭐죠?
1: 뭔가 이 어떻게 코드웍은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이한 상업적인 코드 진행이었는데 네네. 멜로디가 음절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0: G.O.D의 길 아닌가요? 정답 G.O.D.
1: 땡.
0: 오케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
1: 아, 뭐 또 그럴 수 있죠.
0: 예, 예. 그런 느낌? 네, 멜로디 랩 같은 느낌.
1: 근데 뭔가 랩이라고 하긴 뭐하고 뭔가 좀 장르적으로 독특한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멜로디가 좋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 제이워크 서든리를 정말 거의 매일 몇 번씩 듣고 그랬단 말이에요.
0: 진짜? 되게 이례적이다. 왜냐면 이원석 씨가 좋아하는 풍이 네. 풍에서 약간 비껴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한번 네네. 이 제이워크의 서른이를 들으면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0: 맞아.
1: 솔직히 굉장히 세련된 노래입니다.
0: 세련됐어요. 네.
1: 장수원 씨의 또 팬들 사이에서는 네. 장수원 씨가 득음을 했다. 드디어.
0: 근데 예. 득음을 그때
1: 그러니까요.
0: 아, 예, 예. 참 무슨 말을 언기가 참 예, 좀
1: 잭스키스
0: 어렵네요.
1: 활동 당시보다 예. 이 제이워크 서른이에서 가창력이 너무 일취월장 발전해가지고 팬들 사이에서는 장수원 득음했다.
0: 팬분들의 의견이었으니까.
1: 아, 네, 예. 실제로 노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 예. 이 노래에서.
0: 이 노래에서.
1: 네.
0: 알겠습니다.
1: 아, 무슨 말 왜 웃으시죠?
0: 아니, 노래 너무 듣고 싶거든요.
1: 아, 진짜
0: 지금?
1: 이 노래 진짜 좋아요.
0: 알아요. 나 너무
1: 처음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0: Suddenly 완전 알죠.
1: Suddenly
0: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어곡이에요. 제이워크의 Suddenly.

0: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 제이워크의 Suddenly 듣고 왔습니다.
1: 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아주 지금 난리가 났어요.
0: 굉장했습니다.
1: 어, 대장부원과 피디님 두 분이서
0: 아르르르르르
1: 이거 하려고 계속 바람 새는 소리 내는데
0: 쉽지가 않네요.
1: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뭐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아, 굉장히 자괴감이 듭니다. 제 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2176님께서 원서 저 옐로우키스 옐키 출신이에요. 제이워크 노래 다 좋아요. 어떻게든 잊으려고 지우려고 했지만 오. 이 부분 다 따라 부르곤 했는데 어, 추억 돋아요.
1: 아,
0: 어, 굉장히 어, 리듬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나도.
1: 네, 리듬이 진짜 좋다니까요.
0: 아, 제가 아무래도 저 춤꾼이잖아요.
1: 네, 예예예. 예, 예. 8565님께서요. Suddenly 명곡이죠. 고위 통학버스 기사님과 친해져서 제가 제이워크 앨범 들으면서 버스에 틀어달라고 했고 덕분에 제이워크 앨범을 통으로 들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앨범 자체가 명곡이 좀 많아요.
0: 아, 프로듀서 누구였지?
1: 안영민.
0: 봐야겠다.
1: 안영민.
0: 안영민이 그때요? 아닐 텐데.
1: 아, 뭐 아무튼 그런 무슨 검색해봐야겠다. 민으로 끝나는
0: 민. 한번 찾아봐야겠다. 아, 아 그 좀 누구 그 저긴가?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별로. 이 언급 안 해도 될 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때 이렇게 팬분들이 네.

0: 이 마케팅에 진심인 시절이에요. 그죠? 앨범을 기사님한테 드렸대잖아.
1: 그러니까 또 자기가 또 듣고 싶기도 하니까.
0: 아 너무 진짜 정성스러운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자 이제 저의 첫 번째 영어곡 소개해드릴 순서입니다. 제가 가져온 노래는
1: 네.
0: 조장혁이 부른 체인지.
1: 체인지?
0: 기억나세요?
1: 들으면 기억날 것 같은데요.
0: 아, 약간 일단 조장혁 씨 목소리 기억나세요?
1: 아 그럼요.
0: 약간 톤 좀 흉내내 주시면 안 돼요?
1: 노래가 어떤 노래인데요?
0: 알아.
1: 아 그 체인지가 무슨 노래냐고요?
0: 알아 너의 그 표정을. 아 그거 웃으며 떠나는 거야 그거. 웃으며 떠나는 거 그 노래요.
1: 예.
0: 해주세요 해주세요.
1: 웃으며 떠나는 거야.
0: 맞아 약간 그렇게 좀 갈아주는 목소리. 예. 그리고 이 영화 기억나세요?
1: 네?
0: 이거 영화. 이 체인지라는 영화.
1: 어 맞네. 이게 영화 OST였죠?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게 영화가 굉장히 파격적인 설정.
1: 정준 씨가 나왔던
0: 정준 김소연.
1: 아.
0: 그래서 둘이 남녀가 몸이 바뀌어.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설정이었어요. 네. 맞아요.
0: 그래서 체인지라는 게 영화 제목이었고
1: 네,
0: 그
1: 네.
0: 주제가였었단 말입니다.
1: 네.
0: 근데 되게 재미있는 영화였는데 좀 되게 눈물 포인트도 있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그 여기 일단 갑자기 하루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바뀌어 버린 거죠.
1: 어.
0: 성별이 바뀌어 버린
1: 네.
0: 나의 몸.
1: 네.
0: 상상했을 때 과연 어떨지. 저는 제일 먼저 근력 운동을 하러 가볼 것 같아요.
1: 아니 갑자기?
0: 예, 아 그렇죠. 그거 이렇게 된 거면 어디 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자. 이왕이면 나보다는 근력이 근육량이 좀 더 많겠지 하는 마음에.
1: 그렇긴 하겠죠. 아무래도.
0: 네.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그 바뀌어버린.
1: 네.
0: 몸에서 에서부터 일어나는 에피소드들로 점철된 노래 아니 영화였었고요.
1: 네.
0: 이 노래 가사에도 그 갑자기라는 부분이
1: 네.
0: 등장을 하거든요. 네. 갑자기 널 볼 수 없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속상할까. 근데 참 그게 이 노래 가사와 영화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은 되게 묘하게 입체적이어지기도 하는 게 이제 시선을 통해서 나를 계속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영화 속
1: 그렇죠.
0: 설정은.
1: 그렇게 되겠네요.
0: 그러다 이제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 영원히 나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우리를 마주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이 영화 속 설정이 가능한 건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되는 거죠.
1: 아 너무 무슨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0: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이원석 씨가
1: 내가 이상한 거예요?
0: 나랑 네. 이원석 씨 있어. 네. 우리가 몸이 바뀌었어.
1: 네.
0: 그럼 이제 내가 바라보는 이원석 씨의 제 얼굴이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다시 이제 이게 원상복귀가 되면
1: 네.
0: 나는 다시 나를 볼 수 없게 되잖아요.
1: 아 원상복구가 된다는 가정하에.
0: 그렇죠. 거울 속으로만 우리는 우리를 볼 수가 있죠.
1: 네.
0: 네. 그래서 아, 이 노래 가사 혹시 그런 의미를 또 담은 것인가 하는 상상도 해봤었고요. 4559님께서 조장혁 체인지? 제 최애입니다. 노래방 가면 아직도 불러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1: 웃으며 떠나는 거야.
0: 아우 너무 부드럽다. 혹시 이원철 선배님 버전?
1: 아유.
0: 아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무조건 저에게 한 표를 미리 던져주셨습니다.
1: 예.
0: 노래 듣는 동안에도 투표 계속 받을게요. 저의 추천곡 조장혁의 Change.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2: 목소리 왜 그러세요?
1: 조장혁 씨 목소리를 듣고 오니까 저도 저런 목소리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4 오늘의 주제는 갑자기 였고요.
2: 네.
1: 김경민 님이 아 오늘 박빙이네. 이 곡도 좋고 저 곡도 좋고 자 Suddenly Change 한 곡씩 추천했는데 이제 2라운드가 있죠.
2: 네.
1: 소개 가시죠.
2: 두 번째 영업곡입니다.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라는 노래를 가져왔습니다.
1: 어허.
2: 이 노래는 결국에 짝사랑 얘기죠. 예.
1: 아 불면

0: 불면증 얘기가 아닌가요?
1: 불면증이 아니고 네. 나를 잘 잠 못 들게 하는 당신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노래의 2절 파트를 보면은 당신이 날 힘들게 만들어 갑자기 내 마음 자꾸만 멍들게 해 얼마나 잠 못 들게 하는지 고요한 내 마음 항상 시끄럽게 해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0: 그리고 이거 그 장범준 씨한테 아마 이현석 씨도 들은 얘기일 텐데 네. 실제로 되게 네. 갑자기 떠올라서 쓴 곡이고 실제로 새벽 늦게 네. 녹음한 거라 네. 이 노래 특징이 되게 매력 있는 그 되게 목이 상태가 굉장히 말라 있는 좀 피곤해져 있는 그 느낌이 진짜 잠 못 잔 사람처럼 부르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근데 진짜로 그런 상태로 녹음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0: 곡이 쫙 나오자마자 네. 거의 녹음을 했었다고 갑자기 또 떠오른 영감이기도 했겠네요.
1: 네, 제가 기억나는 건 장범준 씨가 노래를 잘못 만들었다.
0: 맞아, 너무 높아서.
1: 너무 힘든 노래다.
0: 그래서 이거 이원석 씨가 부르지 않았었나요? 장범준 씨 콘텐츠 가서?
1: 아니요. 제가 이 장범준 씨 부탁해가지고 MR을 받아서 네. 다른 방송 콘텐츠로 찍었죠. 라이브를. 잘못 만든 노래 맞더군요. 너무 어렵습니다.
0: 어려워요. 아, 그 이 노래 노래방에서 애창곡이라는 분들은 네. 노래 굉장히 잘 부르는
1: 잘 부르시는 거예요. 거죠. 원키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0: 원키라면.
1: 근데 그 어려운 노래라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감정선이 좀 감정의 폭이 좀 크다. 음폭이 큰 만큼. 그리고 높은 그 거기서 계속 노는 그런 게 좀 있어요.
0: 네, 네.
1: 그래서 어려운 노래인 건데 노래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0: 그럼 진짜. 너무 좋죠. 진짜로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느낌이 막 네. 나요.
1: 그래서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잠이 오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나요. 이 애절함이 노래에 잘 담겨 있다. 그 감정이 오늘 밤 갑자기 나를 너무 아프게 한 거지.
0: 예. 멀쩡히 살다가.
1: 예.
0: 좋습니다. 이원석 씨 두 번째 영화곡이에요.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0: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영어곡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들었는데요. 아, 진짜 제 DJ 복지 마음에 듭니다.
1: 네요.
0: 노래하는데 이원석 씨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1: 아.
0: 싱얼롱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1: 그러니까 제가 몇년 전에 이 노래를 어떤 컨텐츠에서 부를 때는
0: 그래요.
1: 진짜 힘으로 다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배운 보컬이 됐잖아요.
0: 네네네. 배운 보컬.
1: 아카데믹한 보컬.
0: 예예예. 예.
1: 아, 물론 졸업은 아직 안 했지만.
0: 네.
1: 그러니까 그 창법으로 하면 굉장히 쉽게 굉장히 그 감정성이 살아있게 부를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해봤습니다.
0: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원석 씨는 절대로 그못 배운 창법
1: 네.
0: 그 길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그거는 그냥 가면 나와요.
0: 그거는 그거 그 라이브의 힘이
1: 아.
0: 또그 창법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있거든요.
1: 그거는 말이죠.
0: 예.
1: 그 행사나 어디 공연을 갔을
0: 음향이
1: 때
0: 약간 좀
1: 음향이
0: 여유치
1: 안 좋을 때
0: 않은데. 예.
1: 아, 결국 다시 꺼내게 된 저의 히든 카드 같은
0: 아, 그 너무 제가 좋아하는 히든 카드예요. 예. 그리고 약간 컨디션 안 좋은 날 가끔 꺼내시거든요.
1: 네.
0: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1: 네.
0: 자, 7121님 문자 좀 읽어주세요.
1: 원석. PT 힘들게 하고 왔는데
0: 헉!
1: 오늘 한 상체 운동 다 날라갈 것 같은 보들보들 갬성이네요.
0: 어, 저런 근손실 다 돼버렸다는 얘기잖아. 근데 투표하면 어떡해?
1: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0: 자, 이제 저의 두 번째 영어곡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1: 네.
0: 저는 제가 항상 이 노래를 라디오에서 제가 틀을 때는 이 버전으로 소개합니다. 종현이 부른 버전의 사랑해 이 말밖엔.
1: 이게 원곡이 있죠?
0: 리치.
1: 리치. 아.
0: 네. 근데 이게 어떤 예능에서 종현 씨가 커버한 버전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게 가사를 보면 진짜 잔인하게 차인 후의 이야기예요. 이 도입을 보면요. 그렇게 싫었니? 웃는 날 보면 말할 만큼. 너무 갑자기라 눈물도 놀라 흐르지 않나 봐. 그러니까 막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근데 우리 헤어져. 를 당한 거야.
1: 약간
0: 그
1: 개그
0: 개그 코너에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뭐 갑자기 낙지 자르다가 근데 우리 헤어져. 지금? 여기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말 무슨 누가 찬물 끼얹듯이 이별을 상대가 고해버린 상황에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1: 아, 종현 씨가 부른 버전이 있군요.
0: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버전이에요. 아, 이게 막 종현 씨 특유의 막 끼도 있고 구슬픔도 있고 감정 폭을 한번 꼭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이 노래 끝날 때 투표 마감합니다. 원석 이나중 지지하는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의 추천곡이에요. 종현이 부른 사랑해 이 말밖엔.

0: 저희 두 번째 영업곡 종현 버전의 사랑의 이 말밖엔 듣고 왔습니다.
1: 원곡하고 또 완전히 다르네요.
0: 완전
1: 느낌이.
0: 다르죠.
1: 멋있네요.
0: 스타일리시하고 네. 김시현님이 종현이라니 해주셨고
1: 황동형님은요 멋진데.
0: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풍부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나중에 영상으로도 봐보시면은
1: 아, 그 방송에서 한 거를 음원으로 나온
0: 네 맞아요 맞아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아니면 보셨던 분들도 꼭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는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은 갑자기를 주제로 선곡 대결했고요.
1: 네
0: 결과 확인하면서 승자의 마이크만 켜져 있을 겁니다. 승자 누군가요?
1: 자 오늘 주제 갑자기 승자 누굽니까? 원석 승!
0: 예! 아 뭐야
1: 아우. 감사합니다. 아 7642님께서 원석 하면서 가로 열고 근데 두 분 다 선곡 작정하셨군요 라고 가로 닫으면서 그러나 첫 곡에 제 도파민 서든리 제이워크 오빠들 잘 지내시죠 라고 또 잭스키스 제이워크 팬분께서 또 추억 돋으면서 저를 또 뽑아주셨군요. 지금 제 추천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IOI의 갑자기 제목이 갑자기인데 이 노래를 또 성공 안 할 수가 없죠. IOI의 또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발표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 10분께

선물 드리고요. 패자 이나씨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곡 IOI의 갑자기 들으면서 선곡 대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안착한 티착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16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지금 이 클로징 BGM에도 이원석 씨는 이렇게 또 리듬을 정말 해괴하게 타고 계시네요.
1: 해괴하더니요. 굉장히 좀 그루브가 넘치는데 말이죠.
0: 오체분 씨가 되면서 예. 예. 아무래도 뭐 같은 춤꾼끼리 이해는 합니다. 자, 4998님이요. 어머, 투표

0: 원성님께 했지만 종현 버전 사랑의 이말밖엔 영업당에서 플리에 담아갑니다.
1: 아, 노래 좋았어요.
0: 꼭 영상으로 보세요.
1: 네. 2527님, 어우, 오늘 진짜 추억의 노래가 많이 나와서 좋아요. 추억에 또 잠기셨군요.
0: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석 씨는 오늘 아마 처음일 텐데 저 뒤돌아 보실래요, 한번? 네, 뒤에 그 텔디라고 다음 타임이죠. 친한 친구를 이제 진행하시는 DJ세요.
1: 네. 여기서 보통 안 하셨었는데 오늘 또 옆 스튜디오가 굉장히 밝군요.
0: 이제 두 분 한번 좀 인사를 나누게 하고 싶은데 이쪽으로 지금 오디오가 나가고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열심히 지금 셀카로 찍고 계시거든요.
1: 아, 한창 지금 바쁘십니다. 예. 지금 세팅 중이에요.
0: 아, 우리 텔디랑 이원석 씨. 이원석 씨 뒤돌아봐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예. 아.
1: 자. 인사를 나눴습니다.
0: 예, 두 분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1: 이게 왜 갑자기요?
0: 아,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한 식구니까요.
1: 아, 그래요?
0: 예, MBC 라디오.
1: 네네. 네.
0: 이원석 씨 MBC 아들이니까요. 자, 아무튼 갑자기 또 인사를 드리는 게 제 맛이죠. 오늘의 주제에 맞게.
1: 아, suddenly.
0: 예, 예. 오케이. 자, 오늘 끝고 뭔지 아시나요?
1: Counting Crows.
0: 의? Accidentally in love.
1: 예, 뭐 영화가 기네요.
0: 함께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 걸 미미입니다. 연습생 시절에는 데뷔라는 목표가 명확했고 오직 제 노력만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데뷔를 하고 나니 노력만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노력에도 제약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로 주저앉고 싶지 않아서 저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는데요. 타인의 반응보다는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오늘 하루에 더 집중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주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식긴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힘든 얘기를 하면 공감해 주려다가 나도 그런 적 있다 는 말부터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근데 정신 차려보면 친구 얘기는 뒷전이고 어느새 내 얘기만 하고 있고요. 사실 공감의 옛 한자를 풀어보면요, 여러 사람이 두 손을 모아 뭔가를 같이 받드는 모양에서 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일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함께라는 겁니다. 똑같이가 아니라. 머리론 다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어도 그게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다시 물어봐주고 무거운 마음을 그저 같이 들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느낀다면 그걸로 충분한 위로 아닐까요? 그런 거라면 T인 저도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 넘어져 오세요. 두 다리 튼튼하게 버티고 서서 받쳐드릴게요. 마음만은 절대 혼자 넘어지지 않게.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16일 수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악뮤의 러블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고민에 공감해보려다가 과자를 또 와구와구 먹었었죠. 그때는 무조건적인 공감이라서 힘들었다면 사실 라디오에서는 매일같이 여러분 사연 보면서 공감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나누게 되잖아요. 이제 3주차 진행을 해보니까 느낌을 이제 잘 알 것 같고 이제 식사도 거르지 않고 잘 하고 와야 되겠다. 생각보다 DJ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주차에도 더 멋있는, 더 적응하고 더 열심히 달릴 수 있는 DJ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영님께서 텔디 안경 새로 샀어요. 이 안경 예뻐요. 이 안경은 저의 패션 안경인데요. 제가 안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자주 쓰는 안경 중에 하나입니다. 김혜영님께서 머리 잘랐나? 예쁘고 하늘색 옷도 예뻐. 아마 또 퍼스널 컬러인 색을 입어서 그런 것 같은데 커트는 하지 않았고요. 네, 저 요즘 머리숱이 좀 많아졌다 생각해서 커트를 하려고 했는데 조만간 또 커트하고 예쁜 모습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4969님께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숨죽은 상추 마냥 축 처져 있었는데 텔디 와서 마트 채소 코너에 있는 싱싱한 상추가 된 기분이에요. 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비유가 진짜 남다르신데 실제로 토크하면 제가 또 웃다가 오열쇼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어제 오열쇼를 했거든요, 한번. 아, 5337님께서 테일디 오늘 안경 쓰니까 도서부 선배 같아요. 사귀고 싶어요. 제가 또 그 방송 데뷔 프로그램 할 때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또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 안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봐도 마음에 드는 날이어서 안경을 쓰고 와보았습니다. 텔디 오늘 오랜만에 운동 다녀왔어요. 유수정님께서 텔디 보라고 보라로? 보려고 얼른 끝내고 온

0: 건 비밀. 압도적인 칭찬 부탁드려요. 운동하고 텔디 보러 온게 너무 칭찬드리고요. 아, 그렇게 뭔가 바쁜 패턴 속에서 저를 이렇게 챙겨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유민님께서 여쿨라의 악마라고, 여름 쿨라이트의 악마가 오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 맨날 최근에 제가 빨강색 주황색 많이 보여드렸는데 사실 그건 저랑 맞는 톤은 아닌데 제가 사랑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입었던 거고요. 어제도 보니까 너무 제가 다 검정색 옷 입고 계셨는데 저만 주황색이어가지고 약간 색을 다 흡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댄디하게 돌아와 봤는데 오늘 제가 봐도 나쁘지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자, 친치는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들도 알려주시면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계속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든 여러분 옆에 착 붙어있는 DJ가 될 테니까요. 오늘도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은 오늘 하루 소식부터 알려주셔야죠. 잠시 후 업데이트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하루 일상을 공유해볼 시각은요. 오전, 오후, 새벽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 9시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아침 9시 저에게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인데요. 상쾌하게 아침으로 돌아가서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한 줄로 소식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부에,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한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일요일.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전 9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 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 오늘 굉장히 심플한데요. 저는 꿈나라에 있었습니다. 저는 또 어제 힘 많이 쓰고 깊은 잠에 잠들었기 때문에 오전 9시에는 꿈속에 있었고요. 이어서 김나연님께서 아침 9시 저는 맥댕날드에서 땡모닝 팔고 있었어요. 땡모닝 땡모닝 맛있겠다. 김윤주님께서 오전 9시에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 시간이에요. 오늘 실수를 좀 해서 혼이 났어요. 텔디는 혼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나요? 제가 일하다가 혼이 난 적은 없긴 한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혼났다면 이제 앞으로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파이팅 하십시오. 뻔뻔하게. 3657님께서 아침 9시에 출근하느라 지하철을 탔는데요. 독일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오전 9시면 지옥철인데요. 진짜 출근길 파이팅 하시고요. 아직 적응이 잘 안 되셨을 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팅! 2327님께서 저도 오늘은 달콤한 쉬는 날이라 9시에 늦잠 자고 있었어요. 휴무 최고! 텔디도 최고! 오전 9시가 늦잠이라뇨. 저는 12시 넘어가서 잤을 때 늦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잠을 많이 잘 챙기고 있나 봅니다.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오늘은 여가를 좀 즐기셨길 바라면서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도경수, 디오의 기타리스트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번째 미니앨범 도파민의 타이틀곡으로 페노메코가 작곡, 작사에 참여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설렘을 손끝이 닿을 듯이 이어지는 기타 연주에 세련되게 빗대어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문자 소개된 분들께도 선물 드려야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곽혜원님께서 요즘 업데이트 남긴다고 매 시간마다 뭐 했는지 적어두고 사진 찍어두는 습관 생겼어요. 하루를 기록해두니 재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테디. 저한테 고마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메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한 게 저도 보면 약간 뭐 노래 연습을 하든가 뭔가를 하면 뭐 연습해야지 약간 이렇게 적어둬요. 목에 어디에 힘 빼고 편안하게 호흡하고 약간 이런 걸 적어두는데 메모하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다들 회원님처럼 메모에 도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데이트 코너에서 선물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님께서 텔디, 체육 시간에 하는 운동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는 피구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는데 발야구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발야구 하는 날엔 아프다고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라고. 저도 다 해봤었는데 저도 피구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너무 좋아했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친구들이랑 하는 축구가 너무 재밌었어서 그때 축구하는 맛에 체육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 저의 포지션은요. 근데 때에 따라 달랐는데 우리 저는 약간 미드필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다 하는 걸 좋아했어요. 수비, 공격수 다 하는 걸 좋아했어서 아, 그땐 잘했는데 지금 너무 안 해서 이제 공도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5259님께서 오늘 아침엔 학교 지각하는 꿈을 꿨어요. 저는 지각

절대 안 하는 성격인데 꿈에서 본의 아니게 지각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깨고 나니까 꿈이라 다행이더라고요. 후, 텔디는 오늘 아침에 어떤 꿈 꾸셨나요? 저는 원래 잘 때 꿈을 안 꾸는 편인데요. 최근에 꿨던 꿈 중에서 집에서 커다란 바퀴벌레가 나와서 근데 꿈인 걸 알았어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한숨 쉬면서 벌떡 일어났었습니다. 아, 그런 꿈 꾸면 약간 의미가 있는 꿈인가 싶기도 해요. 예전에 막 비행기 폭발하는 꿈도 꾸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럴 때 저는 실제로 오프라인 복권을 한 장씩 사곤 합니다. 물론 된 적은 없지만요. 8029님께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따뜻한 티를 사 마셨어요. 계피가 들어간 애플티였는데 딱 가을이구나 싶은 맛이었습니다. 텔디도 티 좋아하시나요? 요새 쌀쌀하니 따뜻한 음료 많이 마시길. 제로탄산 말고 라고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로탄산을 안 마시고 따뜻한 티를 마시면 제가 또 살이 붙습니다. 그 뭐라 유자차 같은 걸 좋아하는데 먹으면 뭔가 한 끼 식사한 것처럼 약간 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 아플 때 딱 한 잔씩 마시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7394님께서 아니 아까 독일 시골에서 오셨다는 분 그러면 독일 분이신가? 근데 한국말을 저렇게 잘하신다고? 아닌가? 한국분인가? 궁금해 미쳐. 저 대신 물어봐줄 텔디 구함. 아까 독일 사연 남겨주신 분께서 아, 독일에서 오신 분인지 아니면 한국분이신데 독일에서 살다가 오신 분인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한 번 더 사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9님께서 아침 9시요. 출근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팀장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있었죠. 대신 혼나주세요. 혼나주세요? 제가 어떻게 혼나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제 앞으로는 더 잘하고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팀장님들께서는 어쩔 수 없죠. 회사에 딱 맞는 일을 못했을 경우 혼을 내야죠. 그게 팀장님들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티적인 답변이었나요? 1920님께서 저는 경주에서 유명한 황남빵을 먹었어요. 텔디는 먹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나중에 황남빵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식해보고 후기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님께서 텔디 저는 이번 주에 송편 빚어요. 아, 저도 옛날에 그 송편 컬러감 있는 거를 이제 사촌 누나께서 준비를 해주셔서 저도 송편을 막 호박 송편, 고구마 송편 이렇게 모양까지 해서 만들었었는데 또 가족들과 친지분들, 감사한 분들과 나눠 먹어서 이쁘게 빚어야 하는데 매년마다 제가 빚은 건 제가 먹고 어머니와 언니들이 빚은 건 인기가 많아서 아쉬웠어요. 텔디는 손재주가 좋은가요? 아, 근데 저도 손재주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제가 빚은 건 뭔지 딱 알겠다고 하셨던 기억이 있고 저희 부모님께서 다 먹어주셨습니다. 아, 근데 송편 또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한번 먹고 싶네요. 아, 근데 저는요 깨송편, 콩송편 하시는데 저는 앙금 송편을 좋아합니다. 팥 앙금 들어간 게 좋아가지고 뭔가 깔끔하지 않나요? 전 팥을 굉장히 사랑한답니다.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테레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라이즈의 Soul, 엠믹스의 Crescendo.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꿀타래 같은 꿀잼들이 실타래처럼 둥글둥글. 여기는 타래방. 오늘 뭐하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달라지는 예측불가 테레코어. 테레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들 자리 잡으셨죠? FL13번 얼른 안앉고 뭐하세요? 이렇게 제가 영어관에 갔을 때 한번 당해봤답니다. 자, 오늘은 뭐하고 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3주 동안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저보다 어린 학생들부터 형님, 누님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텔디 텔디 테테레테레 텔디. 어제 또 엘리트 메이저 분들이 하시길래 살짝 땡겨와 봤고요. 오늘은 저를 다 말해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여러분도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투표인데요. 첫주부터 지난주까지 틈틈이 청취자 애칭과 끝인사 추천을 받았잖아요. 감사하게도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 그 중에 유독 많은 추천을 받은 후보들을 최종 후보로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클로징 전까지 투표 쭉 받고 클로징에서 결과 바로 공개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친친 크리에이터님들 지금부터 최종 후보 잘 듣고 가장 빛나는 후보에게 한 표 꼭 투표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 그렇죠. 스타 크리에이터님들. 아, 그러네요. 먼저 친친 청취자 애칭 후보입니다. 1번 꿀친. 꿀친들, 꿀친님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단짝. 단짝 여러분, 단짝들 이런 느낌입니다. 3번 짝꿍. 짝꿍들, 짝꿍이들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떤 게 가장 끌리시나요? 1번 꿀친, 2번 단짝, 3번 짝꿍이고요. 그리고 끝인사 후보입니다. 이건 번호만 적어주셔도 되니까 뉘앙스만 한번 기억해주세요. 1번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내일도 재밌게 놀자. 2번 지금까지 DJ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내일도 친하게 지내자. 3번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약간 영어 듣기 평가 같지 않나요? Number 4 민수 앤 영희. 아, 원래 가장 많이 쓰는 친구 이름입니다. 아, 철수인가요? 민수가 아니라? 아, 느낌 오시나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1번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내일도 재밌게 놀자. 2번 지금까지 DJ 김태리였습니다. 내일도 친하게 지내자. 3번 지금까지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슈나 A님께서 우리가 또 투표는 잘하지. 지금까지 갈고 닦은 투표 실력 한번 보여주세요. 유진님께서 투표의 민족 부르셨나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진짜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투표는 문자로만 받을 거고요. 번호로만 투표해주셔도 집계가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저희 친친 애칭과 끝인사가 결정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자, 그럼 투표 받으면서 먼저 저를 소개할 짧고 굵은 신문십답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나의 고향은 나의 고향은 충청남도 천안이고요. 병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되게 따뜻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아, 그래 부모님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좀 오래 자랐습니다. 저는 병천순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쌈장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요. 자, 가족관계는요. 2번인데 가족관계는 성격은 엄마를 닮았고요. 약간 답답한 거 싫어하는 건 아빠를 닮았고요. 목소리는 아빠를 닮았고요. 얼굴의 이목구비는 엄마를 닮았고요. 누나랑은 8살 차이가 납니다. 누나한테 기어오를 수가 없었고요. 누나가 태권도를 진짜 잘합니다. 지금도 클라이밍을 취미로 하시는 거 보면 아직도 덤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누님이라고 부릅니다. 3번 친한 친구는요. 또 저는 콘서트 때 한 번은 중학교 친구들, 한 번은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딱 부르기 하는데요. 중학교 때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고 고등학교 때 함께하던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잘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제가 막 추석이나 설날에 내려가서 이렇게 한번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많이 보고 싶네요. 4번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요. 저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돌려보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시리즈별로 한 30번 이상 보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서 아직 라스트 한 시리즈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 2년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롤모델 가수는요. 저는 박효신 선배님 가장 좋아하고요. 저의 목소리와 노래의 약간 모티브는 박효신 선배님이 아닐까. 어렸을 때 약간 학교별로 그게 있어요. 테레는 박효신 선배님 느낌이고 뭐 어떤 친구는 이수님 느낌이고 어떤 친구는 김범수님 느낌이고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학교별로 약간 노래 잘하는 애들끼리 약간 이렇게 노래 대결도 한 적 있었고요. 전 되게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테레의 노래를 들어보겠다고 고음 대결도 한 적 있었고요. 만화 속에서 있을 법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내 버릇이나 습관은 일단 저는 이제 말하기 전에 약간 목을 가다듬는 버릇이 있고요. 이런 게 버릇이 있고요. 그리고 입술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버릇도 있습니다. 보조개가 약간 뾰 판다고 하죠. 팬분들께서 뾰 판다고 하시는데 전 그게 약간 긴장하면 입술이 좀 경직되는 편이라서 그걸 풀려고 하는 거라서 그런 게 있고요. 7번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면류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쌀을 잘 안 먹어가지고 빵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면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고르라고 하면 면, 빵, 밥인 것 같습니다. 빵도 되게 매력 있다 생각해요. 항상 뭔가 며칠 지나고 나면 찾는 그런 느낌? 걷다 보면은 빵집 있으면 들어가서 뭔가 그 고구마 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먹습니다. 밥이 서운하다고 하는데 김치볶음밥은 좋아합니다. 8번 싫어하는 것은 제가 싫어하는 건요. 일단 벌레 싫어하고요. 그리고 눈을 싫어합니다. 약간 생선 회가 나오더라도 회만 나오면 잘 먹는데 이렇게 생선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머리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눈 마주치면 그 음식을 못 먹게 돼요.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새우도 살만 발라져 있는 거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친구들이 진짜 그냥은 먹는데 저건 왜 못 먹냐고 하는데 전 눈 마주치면 마음이 약해지나 봅니다. 9번 가방에 꼭 들어있는 한 가지는 저는 보부상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립밤이랑 이클립스가 꼭 있어야 돼요. 약간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할 때 이클립스를 한 개씩 먹고요. 전 입술이 또 많이 트는 편이라서 빨리빨리 립밤을 발라줘야 합니다. 10번 인생의 버킷리스트는요.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수 생활을 쭉 하다가 누가 봐도 김태래의 노래다 싶은 노래가 나중에 하나 꼭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번엔 노래로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테레방, 이 시간엔 제 추천곡도 하나씩 들려드리고 있죠. 요즘 제가 즐겨 듣는 곡인데요. 김종서 선배님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아빠 차에서 듣고 한 2시간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저의 추천곡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석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2937님께서 아 저항 없이 따라 부르게 되잖아요. 텔디 오, 이 노래를 또 아시는군요. 아 이런 노래 또 오랜만에 들으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곡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소민님께서 테디 이 노래를 도대체 몇 살 때 따라 부른 건가요? 아, 제 기억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요. 아, 그때 당시에 이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3691님께서 지금 아버지가 들으시면 좋아하시겠다. 아, 근데 아버지는 이 노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약간 트로트 좋아하셨어가지고. 5325님께서 텔디 저 방금 눈이라고 듣고 겨울 눈인 줄 알았어요. 아, 아 생선의 눈이었습니다. 새우의 눈이었습니다. 자 테레방 이번에는 요즘에 저 김테레라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해봤는데요. 그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봐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드게임. 제가 요즘 보드게임 얘기 또 많이 했었죠. 하, 제가 보드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맛있는 거와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그 게임에 푹 빠져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인원수도 너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둘이서도 할 수 있고 다섯 명, 여섯 명 인원이 많아져도 할 수 있는 게 보드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게임보다는 더 건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저와 함께 보드게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티와 함께하는 보드게임이 굉장히 매력이 있다는 걸 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카드를 깠을 때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한 걸 세 가지씩 말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이것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0416님께서 테일디랑 바퀴벌레 포커 붙어보고 싶다.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 최근에 10연승 했는데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저랑

저랑 바퀴벌레 포커 하시면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턴안 넘기고 바로바로 까거든요. 과연 김태레를 이겨라 하실 수 있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8910님께서 텔디는 머리 써야 하는 보드게임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피지컬이 필요한 보드게임이 더 좋은가요? 저는요, 심리 싸움이 좋습니다. 거짓말? 막 심리적으로 상대를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보드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기는 순간이 좋은 건지, 친구들이랑 노는 자체가 좋은 건지, 저는, 저번에 게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전 무조건 져야 될 상황에 이기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남다르죠? 매드무비를 좋아합니다. 게임할 때 주로 어떤 역할인가요? 아, 게임할 때는요, 저는 약간 막판 뒤집기 승부사? 무조건 질줄 알았는데 이기면 너무 짜릿하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하고요. 최보리님께서 테디랑 할리갈리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고. 저랑 할리갈리 하면 종이 자꾸 짠 대로 딴 데로 튕겨나가요. 제가 한빈이 형이랑 할리갈리를 또 대결을 했었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최근에는. 한빈이 형이랑 저는 서로 안 봐주고 종을 냅다 내려칩니다. 그럼 종이 저 멀리까지 날아가요. 과연 성한빈과 김태래의 할리갈리 판에 들어오실 수 있으실지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지영님께서 텔디 심리전 많이 잘해요? 그게 되는 날이 있는데 안 되는 날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갑니다. 눈빛으로 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은 선글라스까지 끼고 가는 편인데,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게임에 진심인 사람 같아서 아, 제가 나중에 작가님 분들이랑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희 회식비 내기로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괜찮죠? 저못 이긴다고요? 아, 저를 너무 얕보신다. 바퀴벌레 포커 연습하고 오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아, 연습 안 해도 이기신다고? 와, 저 지금 10연승 중인데요? 좋습니다. 자, 저의 첫 번째 키워드 보드게임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노래 잠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롱샷 오율님의 Summer Eyes.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롱샷 오일님의 썸머 아이즈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8940님께서 테일디 맨날 바퀴벌레 포커만 하다가 꿈에 바선생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약간의 영향이 있나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사하고 나서 나왔던 그 바퀴가 좀 역할이 큰 것 같아요. 2673님께서 그럼 멤버들 중에 보드게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아 네 저번에 컨텐츠로 했었는데 건우기가 똑똑해가지고 건우기도 머리 쓰는 게임 잘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게임하다가 지면은 아 이거 절대 질 게임이 아니었는데 지면 조금 속상해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집에 가야죠. 아, 그럴 때는 또 맛있는 음식이 먹으면 그냥 바로바로 풀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와 이제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 또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된 분들이 있다면 문자 주십시오. 뭐든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신인류의 위스퍼.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K-POP과 더 친해지는 라디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이곳은 테레방이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텔디가 좀 더 친해지는 방으로 꾸며봤죠.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이번엔 좀 더 자신감 있게 텔디 텔디 테트라테라 텔디. 6436님께서 텔디, 근데 보드게임 카페에서 먹는 최애 음식이 있어요. 저는 치킨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보드게임 카페에서도 들기름 막국수에 계란 후라이 두 장 추가해서 먹습니다. 들기름 막국수를 발음이 안 돼. 들기름 막국수를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계란 후라이 두 장 해서 노른자 터쳐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요. 작가님들께서 저를 비웃고 계십니다. 5397님께서 오늘 테레방에서 TLD TMI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도 아직 기억 못하는 TMI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TMI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 친해져요. 자, 저를 더 알려드리기 전에 문자 투표 안내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친친, 청취자 애칭과 끝인사 최종 후보들로 투표를 받고 있고요. 클로징에서 결과를 바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후보 기억나시죠? 먼저 친친, 청취자, 애칭 후보입니다. 1번 꿀친, 2번 단짝, 3번 짝꿍, 그리고 끝인사 후보입니다. 이건 번호만 적어주셔도 돼요. 1번 내일도 재밌게 놀자, 2번 내일도 친하게 지내자, 3번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꿀나잇. 여기까지. 투표는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돼요. 여러분의 투표로 친친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요즘 인간 김태래를 대표하는 다음 키워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음식. 드디어 올 것이 왔노라 싶은 분들이 많으시죠? 네?

여러분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 남겨주시고요. 먹는 얘기 하려면 에너지 비축이 좀 필요해서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선미의 Balloon in Love.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2: 환인제약. 환인제약. 제로베이 소원의 친한 친구 선미의 Balloon in Love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테레방 라디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 텔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보람있는 문자가 왔습니다. 8411님께서 어우 새싹이시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듣는데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네요. 누군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아주 잘생긴 청년이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생긴 목소리로 이 시간을 책임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빙구짱님께서 테디 진짜 최고예요. 완전 최고. 한국 최고의 DJ예요. 넘버원 1등이에요. 제일 멋진 DJ예요. 진짜.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도 최고의 DJ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헤이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음식이라고 해서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음식 조합에 좀 자신이 있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즘 음식 조합은요. 제가 불닭을 안 먹어봤었는데 괜찮죠? 불닭은 안 먹어봤었는데 불닭 냉면이 있어요. 냉불닭이라고 하는. 아, 또 배고프다. 냉불닭이 있는데 그 친구랑 벌집 삼겹살이 아니면 항정살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진짜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ASMR이 하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저는 파김치도 좋아하는데요. 대파김치가 있어요. 그 얇은 파로 만든 거 말고 쪽파 만들 말고 큰 진짜 대파를 숭덩숭덩 잘라서 만든. 아, 큰일 났다. 배고프다. 그거를 김치볶음밥이나 일반 볶음밥에 얹어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진아님께서 뚱레 타임 오자마자 배 두드리는 거 진짜 뚱레 같네요. 제가 먹을 걸 그 정도로 사랑하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뚱레 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 의외성, 미감. 아, 제가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텍스처, 식감, 온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찬 음식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보면 냉불닭, 이렇게 삼겹살 해먹으면 냉불닭이 다 식혀주잖아요. 그리고 파김치, 볶음밥 하면 또 볶음밥의 뜨거운 부분을 또 식혀주잖아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약간 그런 모먼트가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케미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느끼한 게 있으면 좀 프레쉬한 게 이렇게 감싸주는 피클 같은 친구들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피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양파 피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김치 그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아유, 식사해야겠다 이따가. 요 소스에다가 연어를 버무린 게 있는데 진짜 그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생 양파랑 해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다.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김유정님께서 텔디 식은 음식 좋아해요? 치킨이나 피자 같은. 전 식은 게 더 맛있더라고요. 텔디 취향이 궁금해요. 전 식은 것도 좋아하는데 근데 뭔가 치즈 올라간 음식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 먹어야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게 아니라면 식었을 때 먹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양념치킨 같은 것도 식으면 약간 식은 대로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배고픕니다. 요리를 딱 한 가지만 메뉴만 제대로 배울 수 있다면 뭘 배우고 싶어? 아, 제가 소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소고기를 잘 구울 줄 몰라서 식당에서는 잘 구워먹는데 이제 그 집에서 약간 그렇게 막 기름 얹어가면서 하는 그런 스테이크 있잖아요. 통으로 굽는 거. 그걸 할 줄 몰라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가 집에서 스테이크 구워먹고 싶습니다. 아휴, 배가 너무 고프네요. 먹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본가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메뉴는 본가 음식. 저는 엄마가 끓여주신 고기가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와 등갈비, 촉갈비가 있거든요. 등갈비 조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의 김태래를 한 끼로 표현한다면 어떤 메뉴인가요? 저는 지금 친친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와 느끼한 톤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르곤졸라 느낌으로 크림파스타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 앞에서만 나오는 습관이나 버릇 같은 게 있는지. 아, 저는 박수를 쳐요. 이렇게 있다가 음식이 나오면 박수를 치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바로 먹어버립니다. 아, 인증샷도 찍는데 그 초밥 먹으러 간 거 아니면 거의 안 찍고 초밥 같은 게 너무 예쁘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찍어두는 편이에요. 허니님께서 아이스크림 vs 빙수 텔디의 취향 궁금합니다. 저는 빙수 먹다 보면 좀 시간이 가니까 녹더라고요. 근데 제가 녹으면은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좋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빠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연재님께서 생양파에 파. 아, 입냄새 감당 가능하냐고. 양치를 꼼꼼하게 한 세 번 정도 더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독한
치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지님께서 텔디는 음식에 도전을 잘하는 편인가요? 내장이라던가 고수나 그런 호불호 갈리는 흔하지 않은 음식 도전도 잘하나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아, 저는 배달 그 어플의 리스트만 봐도 늘 즐겨찾기 해놓고 먹는 데서만 먹어요, 계속. 그러다가 운 좋게 누가 추천해줘서 먹었을 때 맛있으면 거기 즐겨찾기 하고 또 추가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늘 보면 먹는 음식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데만 먹는 것 같습니다. 3699님께서 이분도 새싹이신데요. 누나 따라 듣고 있어요. 재밌네요. 오, 누나 따라 듣고 있어요. 누나가 텔디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 남동생 분이신 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나중에 질문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누나랑 함께 잘 들어요. 이어서 요즘에 인간 김태래를 설명하는 마지막 키워드 가봐야겠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음악. 이 키워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먼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수를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그냥 선배님들께서 이제 그냥 한번 불러봐라 느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밴드부터 하고 뭐 시대회도 나가고 하니까 아 내가 노래를 그래도 좀 하는구나 라는 걸 그때 알았던 것 같아서 그때 가수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대한 또 얘기 더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추천해 드릴게요. 가수로서 저에게 지향점 같은 노래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그 곡은 바로 박효신 선배님의 AE인데요. 이 곡을 고른 이유는요. AE라는 이 두 존재가 각자의 정체성을 또 잃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선배님께서는 꿈꾸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노래의 의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노래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도 가수 김태래에게 궁금한 질문과 저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들 많이 추천해 주세요. 박효신의 AE.

박효신의 AE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김태래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4691님께서 텔디 이 노래는 진짜 꼭꼭 한 수절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이고 아, 또 좋아하는 선배님 곡이라 좀 떨리는데 한번 불러드릴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떨린다. 제가 이런 걸. 감사합니다. 제가 또 너무, 너무 연구 많이 하고 좋아하는 노래여서 또 이런 자리에서 부르니까 또 손에 피가 안 통하네요. 김은영님께서, 너무 좋아요. 유유, 여운이 남아요. 김유정님께서, 좋다. 내가 이래서 김대리한테 사랑에 빠졌지. 노래를 부르니까 급속도로 또 추워지는데요. 전 이게 병인가 봅니다. 병에 걸려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떠는 이현재님께서 우와 따옴표 세 개를 마침표로 이렇게 딱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이렇게 노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긴장하면 말이 막 나오는데 절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누르고 누르고 쉼호흡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순서에 별이 빛나는 방 김이나 선배님께서 또이 노래에 또 참여를 하셨어가지고 제가 너무 떨렸어요. 방금 부를 때 그게 막 떠오르면서 나중에 또 보실까 봐. 그래도 퀄리티 있게 잘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저는요 제 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말하듯이 표현을 해서 듣는 분들께서 제가 노래를 부를 때내 경험에 빗대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늘 노래를 부르고요. 제가 약간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노래의 소리의 그림이 있어요. 저는 약간 소리를 낼때 약간 구름에 떠 있는 것처럼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갈리는 거 없이 무거운 거 없이 약간 청아하게 소리를 낸다.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노래마다 다르겠지만 그거 덕분에 옛날에 레전드도 쓰기도 했고 그런 무드를 되게 찾고 요즘에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의 퍼포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또 그래도 어느 음역대에서 딱 나오는 그 공명감이 있어요. 저는 방금 노래에서도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울림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도 좋아하고 팬분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가끔 제가 이렇게 노래 불러드리면 아, 이 부분이 테디의 가장 장점인 부분이구나 알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목이 메이네요. 물한 모금 마겠습니다. 지금 가수가 된 시점에서 어릴 때 꿈꾸던 가수와 다른 게 있는지 생각보다

이 가수라는 게 내 컨디션 또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예민하고 이렇게 약간 유리구슬 같은지를 알게 돼가지고 내가 가수를 하려면 내 자신에게 되게 예민하고 엄격해져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서 저는 좀 노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스케줄 같은 게 생기면 약간 한 달 전부터 미리 데뷔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그 노래를 위해 발성도 좀 다 잡고 약간 그러는 스타일입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머릿속으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아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런 얘기는 또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떤 무대에 오르면 팬분들께서 상상하는 모습도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보고 계시는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나 이 스태프분들께서 이제 제 노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 이 친구는 노래를 잘하는 친구구나라는 인식이 저는 박혔으면 좋겠어서 되게 열창을 합니다. 예. 왜냐면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면 직원 스태프분들께서 다 들으시고 뒤에서 대기하시는 아티스트분들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막 바로 할 때 되게 열심히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아실 수도 있어요. 이미 음악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고 싶지 않은 기준이 있다면 저의 기준은요. 음역대에 상관없이 내 목소리에 가장 어울리는 음역대로 아름다운 목소리와 톤으로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음악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스스로 음악적으로 성장했다고 느낀 순간은 사실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제 25인데 너무 저희 보컬쌤께서 그 말씀하셨었어요. 너가 발성을 옛날에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피지컬만 믿고 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발성을 다시 다잡고 있는데 진짜 피지컬로만 내가 노래를 하고 살았구나. 이게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다. 그래서 약간 자꾸 섬세하게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좀 고쳐가면서 지금 찐친할 때도 말할 때도 약간 좀 매번 다르게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약간 음악적으로 더 섬세해지는 아티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자를 끝으로 오늘 테레방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매일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김연수님께서 텔디 음악 얘기와 게임 얘기할 때 가장 활발하네요. 제 인생을 약간 동그라미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누면 게임과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티가 나면 안 되는데 제가 음악 얘기할 때 뭔가 친구 노래하는 친구와 막 보컬 얘기를 할 때 막 시작하면 막 3시간이 막 지나 있고 서로의 노래 듣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서로가 약간 서로를 카피하는 게 있어요. 보컬 친구들은 아, 전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음악 얘기나 게임 얘기할 때 약간 흥분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약간 심장이 뛰는데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4부에서 만나요. 김태리의 첫 행복 짧게라도 들을게요.

0: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대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용 문화축전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테레랑 뼈발골 야무지게 요리조리 쇽쇽 샥샥 해야 되는 폭립 먹으러 갈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혜정이 친구 행운이입니다. 문제 나가요. 행운이가 최근에 헤어스타일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신했을까요? 1번 단발머리로 싹둑 잘랐다. 2번 먹물 말고 진짜로 염색을 했다. 1번 단발 대 2번 염색. 어디로 촉이 가시나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가봐야죠. 제가 나름 성공률이 한 80% 정도 높은데요. 오늘 정답 왠지 1번 단발컷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격적인 변신, 전 염색이 파격적이다라고 표현을 안 하거든요. 단발은 이미지에 엄청나게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라고 작가님께서. 자,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텔레파시에 이어서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1번 단발머리였습니다. 오늘 친구는 저랑 또 텔레파시가 통했네요. 저는 진짜 촉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 틀렸죠? 한 번 맞나요? 한 번? 김현진님께서 주황색 염색이 파격적인 게 아닐까요? 저는 염색은 사실 파격적이다고 크게 생각은 안 하는데 주황색은 그래도 조금 신기하긴 하죠. 언젠가 또 해볼까요? 자, 그럼 저를 따라 혜정님 친구 행운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7938님, 6359님, 박한결님, 8189님, 1077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간식 바꿔 드시고 월요일까지 친친 생각해주세요.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누구나 퀴즈를 낼 수도 있고 누구나 퀴즈를 풀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의 TMI를 친친 홈페이지에 제보해 주셔도 선물 드리고 퀴즈 맞춰주셔도 선물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문자 좀 더 만나볼까요? 3160님께서 텔디, 저 저녁 먹었는데 조합 어떤가요? 저도 뚱레 정식처럼 제 정식 만들어도 될까요? 사진 보고 점수 매겨주세요. 페퍼로니 피자에 불닭에, 그리고 이거는 어디 브랜드의 그거네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던 친구가 제 주변에 있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근데 와, 이거 혈당 스파이크 끝판왕인데요. 근데 너무 좋은 조합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까지 얹어놨네요. 와, 저보다 더 먹장이신 거 인정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먹잘알이신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지장이 없는 날에만요. 점수는요, 8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일단 제가

이제 출산 때문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신다고 가셨었는데, 제가 그때 진짜 너무 속상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이 기억이 진짜 오랜만에 다시 상기가 되네요. 선생님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꼭 라디오 들으신다면 사연 한번 남겨주세요. 그때 꼭 읽어드리겠습니다. 8574님께서, 텔디, 룸메이트, 매튜의 고양이인 기아와 꽤 친해진 것 같은데, 매튜 기아까지 하면 숙소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기아가 1등이겠죠? 확실히 1등인 것 같고요. 요놈이 최근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아이템 같은 것들을 올라가서 다 무너뜨려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방을 막 탐방하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아까 제가 딱 친친 출근하려고 나갈 때 저랑 같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들어가 이놈아 하고 안에 들어다 놨습니다. 근데 그게 기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약간 애정을 줄듯말듯 하면서, 원래 주인이 애정을 줘야 되는데 고양이가 집사한테 애정을 주고 있습니다. 문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나상현이 피처링한 베리코이 버니의 엔드 크레딧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저녁을 먹고 오랜만에 동네를 걸었다. 야근도 없고 맛있는 엄마 밥도 먹었고 밤바람도 시원하고 최고의 산책이었다. 그런데 순간순간 괜히 오른손이 허전한 게 느껴졌다. 슬리퍼를 끌고 나와 딱히 어디까지 갈 생각 같은 건 없었는데 발이 알아서 익숙한 길로 나를 이끌었다. 오랜만에 가보는 아파트 뒤쪽 작은 공원. 여전히 사람이 드물었다. 그래서 둘이 자주 갔었지. 그곳을 거치면 나오는 편의점. 이제 곧 군고구마 냄새가 날 텐데 그러면 이 길로 못 오겠네. 그리고 그 옆으로 난 횡단보도. 그 건너에 낮은 나무 담벼락을 훑으면 크게 동네 한 바퀴 산책이 끝난다. 문 앞에 서니 다시 허전함이 밀려온다. 아닌데, 산책할 때마다 오른손에 힘 꽉 줄 일 없어서 진짜 편한데, 돌아와 발 닦아줄 일 없어서 진짜 후련한데, 근데 자꾸만 돌아보게 된다. 어디서 총총총 뒤늦게 달려오고 있을까봐. 그 옛날 어린 강아지 때처럼 다시 작아져서는 발밑에 채일까봐. 또 보급품에 지고 말았다. 날씨가 좋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자이언티가 피처링한 크러쉬의 잘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미래언니님의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강아지 이름이 미래였나 봐요. 반려동물을 부지개 다리로 떠나보내면 찾아오는 우울감을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소중한 존재고 또 가족이었으니까 슬프거나 상실감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이 어딜 가든 우리 미래가 어디서 함께하고 지켜줄 거니까 슬플 때는 감정 한번 싹 털어내고 조금씩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하나님께서 10년 전에 강아지 행성으로 긴 여행을 떠난 내 강아지가 보고 싶은 밤이에요. 아, 정말 속상한데요. 이럴 때는 이별이란 게 왜 있는지 정말 이별이란 단어가 참 미워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디서든 우리 강아지가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우리 함께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1489님께서 벌써 떠난 지 2년이 된 우리 강아지 생일이 내일이라 오늘 열대야가 유독 가슴에 깊게 남네요. 우리 코코도 잘 자. 우리 코코 너무 생일 축하하고 주인분 아유 저도 주변에 책 주변에 이런 사연이 좀 몇 번 있었어가지고 좀 공감이 되는데 아휴 왜 이렇게 강아지별은 왜 이렇게 슬프지만 그래도 생일이니까 코코도 주인분께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랄 거예요. 김유정님께서 내 수명 떼서 울집 고양이한테 주고 싶다. 그래도 고양이가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게 많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연 보내준 미래 언니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열대야, 오늘 사연처럼 깊은 밤 나를 잠들지 못하게 만드는

0: 감정들이 있다면 친한 친구 홈페이지 열대야 게시판에 털어놔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드디어 투표 결과 발표할 시간입니다. 먼저 친친 청취자 애칭인데요. 총 투표수 중 70%의 분들이 바로 이 애칭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결과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꿀친! 예. 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럼 우리 꿀친님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꿀친 그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꿀이 붙으니까 너무 액센트가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여러분도 이름이 생기셨네요. 많이 많이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끝인사가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저와 제 친구들이 정한 인사로 살짝 달콤하게 끝인사를 해왔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의견까지 더해서 저희가 다 함께 만든 끝인사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발표해 볼게요. 총 64%의 득표를 받은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저는 이게 될 것 같았어요. 뒤에 꿀나잇이 좀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꿀 세트로다가 보여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제가 만든 버전으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인사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과 오늘 2시간 친친 꽉 채워봤는데요. 오늘 그래도 저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184님께서 우리 텔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았어요. 못 보낸 4일 동안 보고 싶을 거예요.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거니까 제가 없는 동안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음 주는 더 재밌을 겁니다. 컨디션 잘 챙기고 계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목금토일 또 기다림이 시작되겠지만 남들은 힘들어하는 월요일 우리는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재미있는 일 많이 만들어 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끝곡 존 메이어의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래였습니다. 당신의 밤이 낮보다 따뜻하길 바라면서 깊이 잘 자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9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남우조연상, 그리고 각색상을 받은 영화죠. 코다의 한 장면. 영화의 주인공 에밀리아 존스가 직접 부른 Both Sides Now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 루비가 이제 버클리 음대의 오디션에 참가를 했죠. 처음에 좀 실수도 했습니다. 워낙 떨려서. 이제 그러다가 선생님과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노래를 시작하는데 루비의 가족들이 몰래 들어와서 앉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농인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루비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 가사를 수어로 전하면서 끝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그게 바로 Both Sides Now. 노래의 가사가 그대로 부모님 그리고 오빠에게 전달이 되는 그 순간이었죠. 마지막에 환호하는 건 바로 그분들이에요. 루비의 가족들. 영화 제목 코다라는 건 이건 약자죠. Children of Deaf Adults. 그래서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말이 코다입니다. C-O-D-A. 그 중에서 청인 코다. 그러니까 농인 부모인데 아이는 청인일 때 이 청인 코다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성장 환경에서 본인이 계속 마이너리티인 거예요. 오히려 사회에서는 비장애인 사회에서 장애인이 조금 마이너리티를 경험하면서 성장한다면 청인 코다의 경우에는 모든 가족은 농인인데 자기만 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 나름의 힘든 시간들이 있다는 것도 영화 코다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영화였죠. 오늘 들려드린 이 장면 말고도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아빠를 위해서 루비가 노래를 할 때 그 아빠가 그 성대의 진동으로 딸의 노래를 듣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장면을 품고 있는 영화 코다가 개봉 5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극장에 걸렸네요. 코다 극장에서 또 보고 싶으신 분. 이런 음악 영화는 이것도 일종의 음악 영화잖아요. 음악 영화는 특히 극장에서 볼 때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네. 개봉 5주년을 맞아 다시 극장에 걸린 영화 코다의 한 장면 떠올려봤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아니, 뭐.

0: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1: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코다라는 작품은 리메이크죠. 원작은 2014년 프랑스 영화 미라클 벨리에입니다. 그 영화에서 영화의 주연 배우 루안 에머라가 직접 부른 저블이었습니다. 비상이라는 뜻이고요. 이 노래가 코다에서는 그 보스 사이즈 나우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오디션 장면에서 이 노래였습니다. 원작에서는 미라클 벨리에. 저는 미라클 벨리에도 좋았고 미라클 벨리에는 미라클 벨리에대로 좋아요. 코다는 또 코다대로 좋고 물론 실제 농인 배우로 캐스팅한 코다 쪽에 좀 더 가산점을 줘야 하겠지만 이야기 그리고 캐릭터의 측면에서는 저는 미라클 벨리에의 미덕도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두 편 다 보시는 게 좋고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보시는 게 좋고 좋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작품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자꾸자꾸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 뭐야 이미 한번 만든 거 뭐 리메이크 하는 거 이거 날로 먹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최근에 인턴의 김도영 감독님 그 얘기도 있었지만 연극을 봐라. 셰익스피어 작품은 지금도 계속 리메이크다. 리메이크의 연속이다. 마찬가지로 영화도 좋은 이야기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해석을 더 덧붙여서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관객의 마음에 닿기만 한다면. 그래서 미라클 밸리에도 함께 코다와 함께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다만 재개봉한 게 아니고요. 또 재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비정전. 장국영 생일을 맞이해서 아비정전이 또 다시 극장에 걸렸더라고요. 4576 쓰시는 분께서 아비정전 메가토크 상영을 보셨대요. 이미 본 영화를 다시 볼 때는 또 이런 형태의 관람을 하는 것도 재미죠. 영화 끝나고 토크가 함께 있는. 그래서 변영주 감독님과 또 한국에서 홍콩 영화 하면 넘버원. 이렇게 유치한 표현을 저도 모르게 썼네요. 넘버원이라니. 뭐 다른 좀 신선한 수식어 없나? 우리나라 최고의 홍콩 영화 전문가 주성철 기자. 지금은 편집장이죠. 저랑 예전에 함께 잡지사에 근무했던 후배예요. 예전에 방송에 또 모셔서 장국영 얘기 함께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두 분의 메가토크를 봤는데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나눔해 주셨습니다. 메가토크 못 가신 분들, 이게 웬 떡이냐. 네. 메가토크 못 갔는데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청취자가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자, 먼저 변영주 감독님이 하신 이야기는 1990년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 성당 근처 중앙극장.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 많겠다. 이게 없어진 지가 꽤 됐으니까요. 전 중앙극장, 나중에 중앙시네마로 바뀌고, 한때 여기서 언론 시사도 많이 했어요. 중앙시네마에서. 제 기억에 가령 정주유 감독님의 해피엔드 같은 영화? 여기서 했던 것 같은데, 중앙시네마에서. 그래서 저 기자일 때또 언론 시사 보러 많이 가기도 했던, 그 당시에는 중앙극장에서 변영주 감독님께서 아비정전을 처음 관람하시고, 다른 관객들은 그때 화를 냈다고, 홍콩 누아르를 기대하고 하는데 영화가 왜 이래? 예, 그래서 상영관 밖에 매표소 유리까지 깨지며 거칠게 항의를 했지만 나는 좋았다라는 일화를 소개하셨고, 을지로를 벗어나 광화문까지 걸어간 다음에 그 친구분과 아비정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날 했었고, 그리고 주성철 기자는 과거 한국 기자들의 패기를 얘기해 줬는데, 로드쇼 같은 잡지사에서 왕가위 감독의 촬영장에 가서, 아비정전 촬영장에 가서 왕가위 감독에게 가위를 들고 사진을 찍게 했다는. 와, 진짜 일차원적이었네요. 그 뭔지 알고 가위 들고 사진을 찍어준 걸까요, 왕가위 감독은? 네, 왕가위 감독이라고 왕가위 감독에게 가위 들라고 그러고 사진을 찍었던 당시 한국 기자들의 패기, 또그 메가토크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정전이 1990년 그 당시에는 홍콩 영화 최초의 동시녹음 영화였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왕가위 감독의 연출 스타일이 배우들에게 거의 그 조감독 수준의 참여도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뒷얘기까지, 많은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 현장 분위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신청하셨네요. 영화 아비정전에서 하베르 쿠가세 정글 드럼스.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하베르 쿠갓의 정글 드럼스, 영화 아비정전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역시 아비정전에는 하베르 쿠갓의 연주로 실려 있는 곡인데 오늘은 로스 판초스의 노래로 페르피디아 이어드렸어요. 이 노래를 들을 수 있었던 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였죠. 그 메가토크에서 변영조 감독

님께서 아비정전 얘기하다가 아비정전의 그 페르피디아가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쓰이는 방식이 아주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도 하셨대요. 영화에 나오는 퍼피디아 있죠? 디카프리오가 그 퍼피디아와 사랑에 빠져서 딸을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 퍼피디아가 바로 페르피디아입니다. 페르피디아를 이제 영어식으로 읽은 게 퍼피디아인 거죠. 페르피디아의 뜻은 스페인어로 배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 자체에 어쩌면 좀 앞날이 예고되어 있는 일종의 복선인 이름 뭐 이런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장면에 퍼피디아 장면에 바로 이 곡, 페르피디아가 쓰이고 있죠. 저도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 그 장면 참 뭔가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하고 살짝 다른 흐름의 장면이라서 그런지 기억이 오래 남더라고요. 자, 그리고 롱 베케이션,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는 뒤늦게 만나는 20세기 일드.

0: 세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롱베케이션에서 디퍼 앤 디퍼, 캐그넷, 그리고 10일 안에 남자친구에게 차이는 법에서는 키스 미, 식스펜스 논더 리처의 노래,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사운드 트랙에서 더 카디건스의 러브풀이었습니다. 자, 말로 하는 신청곡 도착해 있네요.
1: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2: 세윤 DJ님, 은성 기자님, FM 영화음악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청취자 김지우입니다. 더운 여름 나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가을 하면 또 영화죠.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주인공 히라야마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저에겐 볼수록 마음 한켠이 자꾸 울립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숨을 크게 쉬는 것, 그 모든 게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순간들이 조금은 이른 나이에 수없이 많아 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가을 세상이 한 발짝 내딛는 게 참 힘들 때 제 옆에는 라디오가 있었고 음악이 있었고 그리고 FM 영화음악을 만났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 한 편이 청취자분들의 마음에도 영화와 음악이라는 귀한 매개체가 한 발짝 다가오는 작품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하늘도, 음악도, 영화도, 햇살도 넉넉히 채워지는 가을입니다. 신청곡 Pale Blue Eyes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하는 신청곡, 오늘은 김지우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 페일 블루 아이스,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노래였습니다. 말로 하는 신청곡은 그래도 한번 해보신 분은 또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이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한번 용기 내서 이 파일 보내고 나면 이거 재밌네. 또 하고 싶네. 또 하고 싶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김지우 씨도 지금 벌써 몇 번 말로 하는 신청곡 보내주신 거잖아요. 말로 하는 신청곡은 사연 소개될 확률이 높아요. 예, 아주 높습니다. 내가 신청하는 곡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크신 분일수록 요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음성 녹음 어플로 이렇게 1분 뭐 안팎되는 정도의 길이 편하게 보통 뭐 문자나 미니나 뭐 이렇게 신청곡 보내듯이 그런 간략한 얘기와 함께 신청곡을 목소리로 남겨주시면 이렇게 방송해 드립니다. MBC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라디오에 FM 영화음악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말로 하는 신청곡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파일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 또 파일을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두 가지 경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도전해 보세요. 박소윤 씨, 영화음악 이 라디오 프로그램 몇 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여전히 편안하고 좋네요 라고 하셨어요.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없었죠. 말로 하는 신청곡 오랜만에 들으시는 김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제 막 적극적으로 영업한다 막. 네. 전단지 뿌리고 있네요. 자, 박소윤 씨 손에 전단지를 지금 쥐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횡단보도다 라고 생각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분께 다급하게 전단지를 건네며 말로 하는 신청곡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영업을 해봅니다. 근데 가을은 가을인가 봐요. 이제 사연의 톤들이 살짝 변하는 게 느껴집니다. 2732번 쓰시는 분. 요즘 취미가요. 마당에 누워서 가을 하늘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밤하늘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벅찬 느낌입니다. 이 라디오 소리는 우주선에서 듣는 듯한 느낌. 와, 아름다워요. 하시면서 데이빗 보이의 스타맨을 신청하셨네요. 가을 하늘 보면서 듣기에 좋은 곡이죠. 영화 마션 사운드 트랙입니다.

마당에 누워서 별 보면서 라디오 듣는다는 2732번 쓰시는 분. 혹시 별똥별은 없던가요? 별똥별? 영화 아이토냐 사운드 트랙에서 슈팅스타 배드 컴퍼니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Yeah. Keep dreaming, baby. Yeah.

하게 내 집 아가게 잘못 지나치겠어 물어보고 그냥 사지 차피 다 뿌리 잘린 꽃이라 별 감흥 없지만 이 얘기면 달지 오렌지 끼고 와서 얘기해 제대로 보이지도 않으며 그냥 예쁘대 What's your time and what's your life immortal 이번 꽃도 며칠 못가 사진 찍고 버려

TV 속에 내 모습은 아름다워. 미안해 너가 내 가시에 찔렸다면. 그냥 지나가다 보았는데 네 취향이 아니면 그냥 버리던가 해. 지지 않은 꽃은 없지만 그대 너무 빨리 졌지. 그대여 너무 빨리 가지 마요. 거기서는 부디 우리들을 찾지 마.

열심히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안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풀었던 수학 문제를 생각해보면요. 덧셈은 합을 구하시오. 뺄셈은 차를 구하시오. 곱셈은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눗셈은 네, 몫을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나눗셈에서 이 몫은요, 나누어 가질 때 각각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도 한 몫을 챙기다, 네 몫이야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각자가 맡은 부분, 즉 몫을 해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것도 내 몫이지만 몫을 다하고 있는

나를 돌보는 것도 내 몫이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인순이가 피처링한 조피디의 친구여였습니다. 아, 맞아요. 우리는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어떤 직업을 갖든 1인분의 몫은 다 해야죠. 그게 나한테 주어진 일이니까. 그게 버겁더라도 한 번씩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1인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나? 제가 그런 생각을

0: 하는 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자의식 과잉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나한테 주어진 역할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내 역할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몫이 맞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나를 챙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은 항상 같이 가져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이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1993번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출장 갔다가 배롱나무인 걸로 추정되는 나무를 봤어요. 제가 사진 찍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번 찍어봤네요. 찍으면서 신지 작가님과 영디가 생각나더라고요. 평일에 발견 덕분에 소소한 풍경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됐습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오, 역시 이 일이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이시다 보니까 그냥 찍으신 게 아니에요. 너무 감성 넘치게 찍으셨는데요. 약간 한옥 같은 풍경과 함께 배롱나무를 찍으신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답네요. 그 푸르른 하늘까지 같이 느껴집니다.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7: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8: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박은선님입니다. 매일 충북에서 화성을 오가며 출퇴근을 하는데요. 아침에 나오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이 시간이 되면 매일 집을 나서며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보자 다짐해봅니다 하셨습니다. 충북에서 화성이면은 꽤 먼 것 같은데 출퇴근길이 이렇게 멀면은 맞아요. 지칠 수가 있죠. 하지만 또 막상 나오면은 또 생활하게 되는 게 우리 직장인들 아니겠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출근 잘하고 오세요. 3980번님은요. 통근버스 기사입니다. 요즘 새벽엔 추워서 다들 겉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몇몇 건강하신 분들은 아직도 반팔 차림이시네요. 어우, 빵그리분들 환절기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아니, 이 반팔 차림이신 분들도요. 까먹은 걸 수도 있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아, 겉옷 챙겨야지 생각만 하고 미처 못 챙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일교차도 심하고요. 저는 비염인이라 훌쩍훌쩍 콧물이 나기도 하고요. 또 독감, 코로나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73번님 새싹이시네요. 새벽 운동하러 가는 길 차 안에서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희 감독님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새벽 운동은 제발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라고 하시길래 저는 약간 방송국 PD인가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운동부이신 것 같네요. 어떤 종목이죠? 어떤 종목인데 이렇게 새벽부터 운동을 하시는 거죠? 좀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부디 오늘은 살살 운동하고 오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두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3257번님, 영디 아침에 러닝을 2시간 하는데 그중 1시간을 영디와 함께 달립니다. 들으면서 달리면 신나는 노래 한 곡 신청해봐요. 현아의 버블팝 들려주세요. 러닝을 2시간을 하신다고요? 이 새벽에요? 매일 하시는 건 아니겠죠? 2시간을 달리려면 몇 킬로미터를 달리는 건가요? 오, 무릎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요즘 아침에 새벽에는 바람이 차니까 또 옷 신경 써서 입으시고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신나는 노래 그럼 같이 듣고 올게요. 현아의 버블팝이에요.

현아의 버블팝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299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구미 다녀왔습니다. 장인어른 산소에 벌초하러 간 건데요. 에릭남의 천국의 문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오, 잘 다녀오셨군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앞두고 벌초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씩도 살펴볼까요? 4086번님도 저도 대전에서 합천으로 벌초하러 다녀왔습니다 하셨고요. 장종성님도 명절을 맞아 아버님 산소 벌초하고 왔습니다. 올 4월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실감이 나질 않네요. 가족들이 한데 모일 때가 다가오니 더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시겠네요. 갑자기 이제 또 돌아가시면은 언제 받아들여야 할지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조심히 잘 다녀오셨다니 다행이고요. 저희 가족도 지난 주말에 마침 벌초 다녀왔거든요. 네, 벌초 가면은 이렇게 정리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막 벌도 있고 뱀도 있고 또 밤송이 또 따갑고 하니까 여러분 벌초 이번에 혹시 이번 주말 가신다면은 또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박은선님 1273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이은하님께서요. 저는 요즘 명절 선물세트 배송지 확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백화점에서 6명 인원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오늘도 힘든 하루가 예상됩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좋은 에너지 받으려고 왔어요 하셨어요. 아, 은하님 지난 설에도 전산 업무 해피콜 부서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사연을 주셨죠. 아, 이런 문제가 또 있군요. 요즘은 모르는 번호는 안 받으니까요. 특히 010도 안 받으려고 하는데 뭐 02나 뭐 070이나 지역번호로 이렇게 번호가 뜨면은 그냥 안 받죠. 저도 안 받을 때가 많거든요. 진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있군요. 얼른 업무 잘 끝내시고요. 힘드시기를 바랄게요. 9004번님께서 저는 동네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요. 가게에서 여름 내내 옥수수를 쪄서 팔았는데 이제 옥수수 판매가 끝나서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크크크. 더운데 찜통에 그거 찌느라 좀 힘들었거든요.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면 바빠지겠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한숨 돌려봅니다 하셨어요. 아, 이런 문제, 이런 힘듦이 또 있군요. 옥수수 여름에 이렇게 과일 가게나 이런 데서 팔면 그 냄새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찜통 가까이 있으면 너무 더우니까 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진짜 이제 추석 명절 때 제일 바쁜 곳 중에 하나가 과일 가게, 뭐 채소 가게 이런 곳이잖아요. 그 전까지 체력 비축 잘 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1331번님. 아침은 정말 선선해졌어요. 높고 공활한 가을 하늘만큼 신난 제 마음 같은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조민규의 Next to You 들려주세요. 하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씨가 또 얼마 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때 많이 즐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피크닉도 가시고요. 중간중간 산책도 많이 나가시고요. 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까지 우리 맑고 푸른 하늘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노래 함께 할게요. 조민규, 포레스트라의 멤버 조민규가 불렀습니다. Next to you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도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 이어지겠지만 어제와 다른 점은 강한 바람입니다. 하늘은 맑다가 차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순간적으로 불겠고요. 내륙지방 곳곳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있겠습니다. 함께 남해와 제주 해상으로는 풍랑특보의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 29도, 대구 부산 27도로 서쪽 지역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네, 평일의 발견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작가님. 어느덧 9월도 9월 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1: 아, 근데 올해는 어쩜 이렇게 가을 날씨죠?
0: 그렇죠. 네. 작년에는 10월까지 제가 반팔을 입었던 맞아요,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보세요. 작가님도 겉옷을 입고 오셨네요. 저도 긴팔 입었고.
1: 맞아요. 제 코도 찌릉찌릉 거리고 있고요.
0: 저도 비염약 먹고 있잖아요. 네.
1: 이게 저는 5년 일기장 쓰니까 몇 년치의 약간 기상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0: 그런데
1: 올해가 정말 9월 1일부터 약간 작정한 듯이 자, 이제 가을이다 이렇게 하고 가을 날씨로 확 바뀌어서 맞아요.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해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름에도 여름 오기 전에 봄이 길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1: 맞아요. 6월 날씨 날씨가 그쵸? 상당히 좋아서 또 맞아요. 다들 이런 날씨기만 하면 대한민국에 이런 날씨가 4개월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진짜 약간 날씨에 좀 덕을 보는 것 같은
0: 맞아요. 그래서 제철을 또 즐기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가님도 무화과 우리 얘기했잖아요. 무화과 드셨나요?
1: 저는 막 무화과를 사서 이렇게 집에서 먹는 정도까지 못하고 디저트로도 먹었어요. 이렇게 얹어져 있는 케이크, 빵들.
0: 저는 아직 무화과를 못 먹었네요. 아, 먹었어야 됐는데 지난주에.
1: 오늘 집에 돌아갈 때 한번 먹을까요? 베이커리에 들러서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0: 그렇죠. 네. 한번 가볼게요. 진짜 약속. 그리고 우리 후기들이 또 많이 도착했어요. 오, 네. 다들 어쩜 이렇게 제철 행복을 잘 챙기시는지 잠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6804번님께서요. 전 제철 무화과를 참 좋아해서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무화과를 비닐에 넣고 컵으로 꾹 눌러 평평하게 펴서 냉동을 시키는 것인데요. 먹고 싶을 때 그걸 꺼낸 후 살짝 부셔서 그릭 요거트 토핑으로 먹고 있답니다. 오래오래 무화과 맛을 느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0: 와, 진짜 방법이네. 무화과가 이렇게 보관하기가 좀 맞아요. 까다롭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뭐 겨울에도 먹을 수 있고 봄에도 먹을 수 있고 괜찮는데요?
1: 이런 꿀팁을 나눠주시다니 감사합니다.
0: 제일 중요한 건 평평하게 냉동을 펴서 냉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동시키는 데만 반나절 걸릴 수 있어요.
1: 좋습니다. 네. 그리고 3372번님께서요. 저는 지난주에 대천항에서 전어회를 먹었습니다. 와. 전어회를 깻잎에 싸 먹었는데 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곧 서천으로 캠핑 가는데 전어회와 구이까지 또 먹고 올게요. 라고 하셨네요.
0: 3372번님은 여행을 즐기시는 분이네요.
1: 아, 저 아직 못 먹었거든요.
0: 그쵸.
1: 말은 해놓고 제가 전어를 못 먹었는데.
0: 와, 근데 항구에서 먹는 회도 맛있고 또 캠핑에서 먹는 회도 맛있고 요즘 회크닝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작가님 아세요?
1: 아니요.
0: 요즘 그 노량진에서 회를 떠다가 그 앞에 한강공원에서 먹는 회 플러스 피크닉. 그래서 회크닉.
1: 세상에 제가 또 집에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내서 좋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한강공원을 갔는데 아니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다 회를 먹고 있는 거예요.
1: 연기 따라가지 못했네요. 네.
0: 저는 그냥 한강을 갔을 뿐인데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회를 먹고 있더라. 너무 보기 좋았어요.
1: 근데 가을이 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 바다로 이제 메뉴판이 싹 바뀔 때잖아요. 가을에 어울리는 이제 제철 해산물 가지고 피크닉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거기에다가 맥주 한 캔을 곁들이면은 진짜 그게 행복이겠죠.
1: 회크닉. 왠지 또 새로운 단어를 섭렵하니까.
0: 아, 그래요?
1: 실천에 옮겨봐야겠다 생각이
0: 제가 또
1: 들고.
0: 알려드렸나요? 네.
1: 회크닉 저도 실천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저희 사연 보내주신 6804번님, 3372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애틋한 풍속, 반복이 실천하기.
0: 반복이 반만 본다는 건가요?
1: 그렇게도 읽히네요.
0: 네.
1: 예로부터 이 무렵에 우리에게는 반복이 풍습이 있었는데요. 반만 본다 맞는데 이게 네. 말 그대로 반, 중간에서 만난다는 뜻이었어요.
0: 중간이네요.
1: 반에서 만나서 본다
0: 네.
1: 이건데 떨어져진 좀 아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0: 네. 지금 추석이 3일 갖고 안 돼요.
1: 맞아요.
0: 두 주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1: 거의 국토대장정을 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인 분도 계셨을 텐데
0: 네.
1: 그래서 이 반복이는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0: 그쵸.
1: 그리고 함께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집에서 싸온 음식을 펼쳐놓고 그동안 못다 나눈 이야기도 막 나누던 그런 풍습이었던 거죠.
0: 또 생각해보면은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멀리 시집을 가봤자 얼마나 또 멀리 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1: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냥 그 옆에 있는 지역으로 오셨으니까
0: 그쵸.
1: 그래도 걸어가면 멀긴 하거든요.
0: 쉽지 않죠.
1: 네. 근데 요새는 또 러닝하는 분들 많으니까.
0: 아, 뛰어서 가시려고요?
1: 사흘 밤낮 뛰면. 체력이 올라올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0: 힘들 것 같은데요.
1: 네.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한번 이 만남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방점이 중간에서 만나는 거에 찍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옛날식 나들이가 아니라 이때 보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잖아요. 좀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풍속 같기도 하고요.
0: 이럴 때가 아니면 또 딸을 못 만나니까
1: 맞아요.
0: 부모님이 또 이제 나서시는 거죠.
1: 맞아요. 예전에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중간에서 만났다면 사실 요즘은 서로 바빠서 못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반복이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 움직이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내가 절반 가고 상대방도 절반 온다면은 이 가을에 서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추석 연휴도 좋고요. 연휴 전후로 있는 주말에도 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다면

0: 중간에서 만나자고 한번 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친구, 오래 못 만난 지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러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서로의 안부가 궁금해지는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그동안 잘 지냈냐고 연락해보시고 우리 중간에서 한번 만나자 하고 가을 나들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1: 맞아요. 여행 겸해서 간다 생각하면은 충분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을 어찌저찌 해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 좀 어색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0: 맞아요.
1: 그런 사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또 슬퍼지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작가님도 그런 경우가 있으시나요?
0: 저는 그 주변에 지인 중에 한 명이 후배가 그래서 스몰 토크 주제를 그 휴대폰 메모장에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준비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
1: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죠 또.
0: 어, 그리고 어색하긴 하지만 상대가 궁금한 마음은 또 애정은 있는 그런 상태일 때 막상 그 닥쳐서 생각하려고 하면 막 날씨 얘기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요즘 날씨 좋지. 뭐 이렇게 되니까.
1: 빙빙 둘러가는 말을 약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0: 맞아요. 그 반복으로 중간까지 가실 때 한번 메모장에 물어보고 싶은 건 서너 가지만 적어둬도 네. 약간 서로가 좀 대화가 자연스럽게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 꿀팁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을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우리의 다정한 풍습, 추석을 앞두고 반복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듣고 올게요.

0: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 함께 하셨습니다. 평일에 발견 우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해 주시죠.
1: 네, 두 번째는 복습이기도 한데요. 9월의 제철 활동, 새우튀김 모양, 솔방울 찾기.
0: 그거 기억나요.
1: 그쵸. 그
0: 네.
1: 지난주에 마침 보내주신 사연 중에 숲에서 이 새우튀김 모양 솔방울 찾았다는 사진도 보내주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딱 1년 전 이맘때 소개했던 숙제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9월의 숲에서 할수 있는 가장 즐거운 제철 자연 활동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0: 네.
1: 9월부터 대하가 제철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저 대하는 아직 못
0: 아,
1: 먹었지만
0: 그쵸.
1: 바다가 아닌 숲에서도 볼수 있는 큼지막한 새우가 있다 하면 우리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래서 숲을 걷다가 누가 여기다가 새우튀김을 떨어뜨렸지? 싶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진 아주 흡사한 모양을 보셨다면, 누군가 가을 산행 왔다가 도시락에서 흘린 건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걸 목격했다면, 이게 바로 구가의 흔적인데요. 네,
0: 구가.
1: 구가가 이 둥글다는, 공처럼 둥글다는 뜻의 구자와 열매를 뜻하는 과자를 써서 그냥 둥근 열매란 뜻인데요.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에서 이 씨앗을 품고 있는 열매를 뜻해요. 가을이 되면은 솔방울이나 잣방울 등이 땅에 떨어지고 이 청설모나 다람쥐 등이 이 발라 먹는데요, 이 열매를. 이 비늘을 하나하나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씨앗을 먹는 거다 보니까 다 먹고 나면 가운데 이 축만 길쭉하게 남는데요. 요렇게 청설모가 씨앗을 야무지게 발라놓고 남긴 모양새가 꼭 새우튀김을 닮았다 해서 사람들이 재미로 찾기 시작한 거죠.
0: 그니까요. 이게 그냥 모양만 닮았으면은 뭐라고 지나칠 수 있는데 뭔가 그 색깔까지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좀 탄? 싶은 그런 새우튀김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약간 비를 맞으면 좀 거무죽죽해지고, 올해는 9월에 다행히 이제 비 소식이 그다지 없어서 아마 연휴에 또 주말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약간 갓 튀긴 이 새우튀김 모양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0: 맞아요.
1: 합니다.
0: 또 최근에 벌초 많이 다니셔가지고, 네,
1: 맞습니다.
0: 또산 많이 다니시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설모나 다람쥐가 이렇게 솔방울, 잣방울 같은 거를 즐겨 먹는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게 맛있나요?
1: 우리 잣을 고소해야긴 하니까.
0: 그건 맞네요. 아, 그러네요. 아, 그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군요.
1: 네. 잣나무 구가에는 우리가 먹는 잣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청설모나 다람쥐에게 좋은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그들의 심정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소해야 하는 것만큼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나무 구가의 씨앗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 겨울을 앞둔 가을에는 에너지를 비축해야 하니까 이런 씨앗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먹고 남은 씨앗을 땅에 숨겨두기도 하는데 또 미처 찾지 못한 씨앗이 싹을 틔우면서 숲을 넓혀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0: 저도 이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청설모나 다람쥐가 여기 양 볼에다가 가득 넣고 저장을 해두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자기만의 비밀 창고 같은 곳에 숨기는 거예요. 근데
1: 맞아요.
0: 문제는 그걸
1: 어딘지
0: 못
1: 몰라서.
0: 찾아.
1: 맞아요. 하도 곳곳에 숨겨
0: 네.
1: 놓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숲이 또 다양하게 씨앗이 싹
0: 네.
1: 터서 넓혀지기도 하니까 자연의 신비인 거죠.
0: 그죠.
1: 너무
0: 어떻게 보면은,
1: 재미난 정보인
0: 아유,
1: 것
0: 귀엽다. 아유, 그걸 못 찾나 하는데 자연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몇해 전에 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러한 구가의 생김새 영감을 받아서 새우튀김 자랑대회 개최한 적이 있거든요. 이 숲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8: 오뚜기.
9: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9: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9: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2: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3: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국가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14: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원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네요. 6820번님. 저의 유일한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

가고 첫 운동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 자격으로 참석하려고 합니다. 우리 손주가 달리기를 잘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 반에 60명씩 북적거렸던 저의 국민학교 시절 함께 뛰었던 친구들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SES의 노래 달리기 예약해봅니다 하셨어요. 아우, 운동에 얼마나 또 아이들이 귀여울까요? 다 같이 막 응원도 하고 막 율동도 하고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요즘 막 청팀, 백팀 이거 하나요? 아, 정말 아이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요즘 특히 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 유일한 손주의 운동회를 가시는 거니까 응원 많이 하고 오시고요. 또 점심시간에 같이 도시락 나눠 먹고 이런 것도 하나요? 아, 제가 너무 모르네요. 뭐가 됐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신청해주신 SES의 달리기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가을 하늘 보면서 지난 추억 한 번쯤 되새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0: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삶의 죄 12매듭. 국과 놀이가 어우러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진도 무형유산 씻김국과 다시래기, 세계 무형문화유산 초청공연, 아름다운 환송, 진도 망가 행렬까지 2026 진도 국제무형 문화축전.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아침에 샤워하면서 라디오 틀어놓는 분들 계시죠? 평소에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생각이 안 나더니 꼭 샤워할 때만 번뜩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경험 있으신가요? 한 번쯤 있으시죠? 이런 걸 바로 샤워 효과라고 합니다. 샴푸를 짜고 바디워시로 몸을 씻고 이렇게 손을 계속 움직이지만 머리는 크게 집중하지 않아도 될 때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른다고 하네요. 물론 꼭 샤워할 때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누군가는 설거지를 할 때

9월 17일 목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샴푸의 요정 첫 곡이었는데 누구 버전이에요? 하시는 분들 많네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버전이었습니다. 또 색다르고 좋네요. 그죠? 자, 환영합니다. 지금 MBC 미니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김미숙님이 테디는 머리가 뽀송한 걸 보니까 감고 나왔군요. 예, 오늘 보라 알아가지고 머리 감고 나왔습니다. 예, 잘 만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잠을 지금 이틀째 많이 못 자서 큰일입니다. 김정현님이 테디 목모닝, 제 친구는 파워 N인데 아침에 샤워하다 보면 꼭 업무 해결 방안이 생각이 난대요. 신기해요. 오이, 왜 신기해요? 샤워할 때 잘 안 나요, 정현님은? 그래도 뭐랄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만약에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 자기 전까지 어떤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좀 집중해서 무의식 중에 이렇게 심어져 있던 게 이제 해결해야지 할 때는 절대 안 나다가 고 있는 채로 샤워하다가 이게 퐁 이렇게 터지는 거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노래 가사를 이제 좀 외우거나 멜로디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외워야지 하다가 계속 듣다가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내가 그 멜로디랑 가사를 흥얼거리고 있어. 아, 그럼 기분 진짜 좋은데.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주는 선물일까요? 뇌를 조금 압박을 좀 덜 주면 그동안의 노력에 보답을 주는 것처럼 선물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해결 방안이랑 선물들이 팡팡 터지는 그런 오늘이 되시길. 자,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양소연 기자를 대신

0: 신에서 MBC 홍의표 기자 함께합니다. 오키뉴스 화요일 날 뵀어야 되는데 제가 못 뵈가지고 오늘 처음 뵙네요. 조금 일찍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 유희는 쉬어갑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 있죠? 아, 깨미!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초대석 조금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제 개봉을 했어요.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 인턴의 두 배우를 모십니다. 김준환 배우, 류혜영 배우와 함께 초대석 가보겠습니다. 어제 그거 보험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모니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키움증권, SK케미칼, 음주유엔 티맵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노무법인 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7시 11분 17초 1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 굿모닝.
2: 굿모닝.
3: 요즘 고민거리 중에서 날씨 걱정 하나는 안 하셔도 되는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감기, 독감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날씨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다른 점은 이제 오전부터 구름량이 점차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보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8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주, 광주 29도, 강릉 25도, 부산 27도로 오늘 서쪽 지역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앞으로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내일은 남해안, 동해안 쪽으로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입니다.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릴 거예요. 소리 딱 들으시고

0: 이거 뭐다? 예, 그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물 맞추기 아닙니다. 제목 맞추셔야 돼요. 신의 영역 오늘도 뽑아야죠.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 인물 맞추기 아닙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민영 PD 준비됐죠?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3, 2, 1, 액션. 네! 김희진이다! 3시간! 이제 완장정이다!
2: 고맙다고! 일찍 좀 다니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김희진이야? 나 삼순이가 좋다 그랬지?
0: 아우, 야, 이때는 무조건 동시녹음이었나? 바람 소리 대박이다. 그래서 장면이 더 생생하게 생각나는데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답 많이들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미니에서 나왔습니다. 미니가 가장 빨랐어요. 미니의 강효주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어렵죠, 신의 영역. 아, 이건 진짜 어려운 영역이에요. 하지만 행운 영역이 있습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을 더 뽑을 거예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 그동안 지금 들으신 장면 어떤 작품의 장면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선정되면요 카페 라떼 쏘겠습니다. 힌트 드릴까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 직업이 파티시에였어요. 과자나 케이크 뭐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제과사이죠. 드라마를 보고 이제 파티시에라는 그 직업 적인 명칭이 조금 익숙해져서 꿈꾸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던 걸로 기억납니다. 드라마 정답 보내주십시오. 이 드라마의 OST 클래식 하이 She Is 듣고 올게요.

0: 추억 속으로 싹 들어가는데요. 로테이션 퀴즈 노래 듣고 왔습니다. 클래식 하이 She Is. 명장면을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은 바로 2005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였죠. 내 이름은 김삼순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장면 들어볼까요?
1: 네! 김희진이다! 3시간! 이제 완전정이다!
2: 고맙다고! 일찍 좀 다니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김희진이야? 나 삼순이가 좋다 그랬지.
0: 현빈 씨의 목소리에 순수함이 너무 묻어있다.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의 목소리랑은 진짜 다르다. 이렇게 들으니까. 삼순이가 새 인생 이제 시작해보겠다고 개명도 하고 한라산에 혼자 그 비바람을 뚫고 올라가가지고 끝이다 이렇게 외치던 가슴 아픈 장면이었는데 해피엔딩으로 또 끝이 났죠.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오란수님이 정답 내 이름은 김삼순 들려주신 장면 한라산에서 찍은 거잖아요. 이때 날씨가 엄청 안 좋았어요. 여러 번 정주행해서 알아요. 예, 지금 정주행 안 해도 들으면 바로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람소리 빗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3790번님이 내 이름은 김삼순 삼순 씨 비빔밥 비벼먹던 장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 드라마 볼 땐 서른 살이 어른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직 아기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 시대의 서른은 더욱더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이 드라마 나온 2005년의 서른 살은 그래도 뭔가 내공이 좀 있어 보였는데 우리 지금의 서른 살은 왜 이렇게 내공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 라떼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불금의 모닝 나이트 개장하는 거 아시죠? 내일 더 신나게 즐겨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0: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640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어제 유퀴즈에 배아량 리포터 나온 거 봄, 10년차 교통 리포터로 출연을 했는데요. 매일 생방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리포터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다 어깨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굿모닝 가족 배아량 리포터가 예능 유퀴즈 언더블럭에 출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교통 리포터에 대한 이야기들 생생하게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끼도 마음껏 보여주셨죠. 성대모사도 열심히 하시고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다 하더라고요. 굿모닝에서도 성대모사 퍼레이드 저기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안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멋졌습니다. 모든 리포터님들 진짜 최고 최고. 6402번님 옥수수 맛 과자 드립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2301번님 후바오의 막내 동생 이름 정해진 거 봄? 슈바오로 정해졌대요. 새벽빛처럼 밝은 보물이라는 뜻인데 너무 귀여워요. 이름이 예쁘네요. 슈바오. 슈바오 새벽빛처럼 밝고 예쁘게 자라렴. 2301번님 사탕 세트 선물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마룬 파이브, 파이브, 슈거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4764번님이 아이유 광주 유명 떡집 오픈런 한 거 봄.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나문희, 김영옥 선생님과 스태프들을 위해서 직접 사러 간 건데요. 감사의 의미로 금 거북이까지 선물했다고 해요. 따뜻한 마음씨 너무 예뻐요. 금 거북이요? 아, 저는 확실히 선물이에요. 금 거북이 진짜 비싼데. 뭐. 그래도 이렇게 또 직접 가서 선물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 이 마음 행동 다 옮기는 아이유씨 진짜 존경하고 너무 멋진 것 같아요. 4764번님 막대과자 드립니다. 다음 사연은 9377번님 배우 신현준씨 페루에서 인기 엄청 많은 거 봄. 현지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가 많더라고요. 23년 전 드라마인 천국의 계단이 남미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건데요. 역시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은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나와서 이 인기의 운을 가져가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웰메이드 잘 만들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다는 걸 특히 요즘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든 우리 잘 해봐요. 지금 기쁨을 바로 맞이하지 못해도 반드시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화이팅! 멋집니다. 9377번님 우동만 라면 드립니다. 조희영님 어제는 크리스마스 D100일이었고 오늘은 2027년 D105일이에요. 벌써 한 해가 끝나갑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저랑 비슷한 예, 시간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제 머리로는 이미 2035년이에요.

일로 조희형님 참깨말 라면 드립니다. 진짜 이러다가 누나요 새해 뭐 하실 거예요? 또 금방 묻는다니까요. 와 시간 진짜 빨리 흘러. 그러니까 하루하루 소중하게 만끽하자고요.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역,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대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삼학도 특설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아, 어제 유퀴즈 많이 보셨네요.
5: 많이도 봤을걸요.
6: 아, 역시 우리 막내가 또 어딜 가도 기세다라는 거를 보여줘서 너무 자랑스러웠다.
5: 진짜 기세 좋더라.
6: 아, 네. 아. 그리고 제가 잠깐 자료화면으로 스쳐 지나갔는데 그걸 알아봐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5: 출연하셨군요, 그러면.
6: 아, 유혜리님 감사해요.
5: 네, 신지 해리포터 출연했군요, 그러면.
6: 아, 그럼요. 저
5: 나이스.
6: 진짜 어떻게 알아보셨지? 네, 감사합니다. 요즘 진짜 도로가 많이 밀리거든요. 명절 앞두고 슬슬 하루 종일 많이 밀리는 그런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들이 많이 밀렸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 못 가서 1차로에 사고 났는데 잠실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가 좀 심하게 되고 있고요. 강변북도 일산 쪽은 광진구 부근 또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체입니다. 반대 구리 쪽 강변북로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6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 도로가 오늘 의정부 쪽도 밀려서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많이 어렵고요. 반대 방향도 노원구 일대 또 장안에서 성수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듣다 보면 늘어나는 깨알 상식들.
1: 귀에 쏙 머리에 탁 깨알 뉴스.
0: 민재영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보라니까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0: 아, 우리 리포터님들 다들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고 진짜 성실하시고
1: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배랑 리포터가 현실에서도 되게 웃기거든요.
0: 그렇지.
1: 근데 TV로 오니까 더 웃기더라고요.
0: 아, 난 솔직히 더 많이 그 배아령 리포터의 매력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1: 그러니까요. 예,
0: 믿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이제 포텐 터질 거예요. 우리 베리 리포터 네. 너무너무 잘했고 자영 리포터도 약간 뿌듯하시죠?
1: 너무 뿌듯하죠. 이게 저희는 매일 앉아서 일을 하니까 사실은 그냥 가서 방송한다라고 생각하지만 TV로 보니까 저 되게 멋있던데요?
0: 멋있지. 아니 리포터님들 대단해요 진짜. 아무나 못해요.
1: 감사합니다.
0: 늘 본받습니다. 자, 자영 리포터와 함께 깨알 뉴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년보다 독감 유행이 빨라지면서 어린이와 어르신의 독감 국가 예방 접종 일정이 조금씩 앞당겨집니다.
0: 독감 심각해요. 우리 지금 민영 PD도 독감이 걸려 있는데 예방 접종 일정 짚어주시죠.
1: 네, 독감 유행은 어린이와 유아, 소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65세 이상에서도 입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질병관리청은 1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 접종 일정을 기존 9월 28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9월 21일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모든 어린이가 대상입니다. 또 어르신은 연령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75세 이상은 10월 6일, 70세에서 74세는 10월 12일, 그리고 65세에서 69세는 10월 15일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0: 네, 접종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독감 국가 예방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요. 예방 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1: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서 약 1,233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는데요. 다만 이 백신 원료 공급 지연 등으로 국내 백신 생산과 출하 일정이 늦어진 만큼 접종 일정을 더 앞당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좀 빨라진 만큼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분들 일정에 맞게 예방접종 꼭 챙겨서 하세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을 대량으로 예매한 뒤 최대 30배의 웃돈을 붙여서 판매한 전문 암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티켓을 되팔아 챙긴 돈만 놀라지 마세요. 무려 2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0: 크으, 일단 붙잡혔다니까 너무 좋네요. 왜 못 잡나 했는데 시작됐군요. 24억 원이나 챙겼습니다. 아, 이거 심각합니다.
1: 네, 이 방탄소년단 BTS 콘서트부터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축구 경기 그리고 브루노 마스 내한 공연 티켓까지 대상이 됐는데요. BTS 콘서트 티켓은 정가 11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올려서 판매하는 등 정상가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암표업자는 티켓 배송지를 구매자 주소로 바꾸거나 공연장에서는 입장용 팔찌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암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범죄 수익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 두 채까지 구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0: 정말 괘씸해요. 진짜 괘씸해. 이 모든 문화를 해치는 아주 악입니다. 최근에 암표에 대한 처벌 강화되지 않았나요?
1: 네,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이 되면서 암표를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부정 판매가 금지가 됐습니다. 적발되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고요. 부정 판매의 경우 판매 규모에 따라서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것도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영화 관람권은 현재 암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0: 아, 영화 관람권은 포함되지 않는군요. 최근에 영화관 이제 암표 논란도 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할 것 같네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서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0: 원래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었죠?
1: 기존에는 공연과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8월부터 도서를 구매할 때도 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실제로 도서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 온라인 서점을 이용한 19세와 20세 청년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7%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6.1%는 청년 문화 예술 패스 포인트로 책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구매한 책은 역주행 베스트셀러 대표작인 양귀자의 모순이라고 해요.
0: 모순의 인기는 여전히 뭐 대단하네요. 내년에는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고요?
1: 네, 올해까지는 19세와 20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이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1인당 연간 지원금은 국비 기준으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요. 도서의 경우 문화예술이나 인문 분야로 제한했던 지원 범위도 더 넓힌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예산도요, 올해 361억 원에서 내년 7,92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0: 예,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책 많이 읽으시고 태인의 빨간 책방 여기 오면 좋은 책 많이 추천하니까 열띤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나 재중님이요 2억 4천도 아니고 24억이요? 안표업자 물러가라 물러가라.
1: 네, 이거 이제 걸리셨으니까 48억 내셨으면 좋겠어요. 전성희님이 울집 둘째도 독감에 걸려서 집에 있어요. 무용하는데 오늘 공연 때 사용할 영상 찍는다고 했었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어... 독감이 또 세요.
0: 맞아요.
1: 너무 아파.
0: 진짜 지금 어린이들 사이에서 난리입니다.
1: 맞아요.
0: 김정현님도요. 저도 오늘 KF94 마스크 끼고 나왔네요.
1: 잘했어요. 위생관리도 우리 철저히 하고 손 씻고 이렇게 잘 다니자고요. 깨알뉴스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밥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죠.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띄워드리면서 민재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나 반반. 어제 진짜 아깝게 만점자 나올 뻔했는데 아까웠어요. 오늘은 나올까요? 예, 점점 기대가 됩니다.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책도 읽고 보석 십자수도 만들고 자격증도 따고 있는 아들 셋 엄마입니다. 정작 중2, 중1, 초5 아들들에겐 엄마로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 반반한 퀴즈 도전해서 치킨으로 아들들에게 점수 좀 따볼게요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와, 아들 셋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빠라바라바라밤.
0: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0: 네, 부산에서 살고 있는 82년생 박명화라고 합니다.
1: 아, 명화님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1: 반가워요. 자격증 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세요?
0: 아, 그 병원 동행 매니저라고.
1: 병원 동행 매니저.
0: 네. 그 무료로 자격증 딸 수 있는 게 있어서 무료일 때 한번 따본다고 인터넷으로 수업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험만 치면 되는데 아직 치지는 않고 수업은 다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아, 이제 뭐 자격증 취득만 앞두고 있네요, 사실상.
0: 네. 오,
1: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0: 네.
1: 아들 셋 육아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1: 다 크긴 했네, 그래도.
0: 아, 네, 이제 거진 다 커서 조금 그래서 여유로워서 이제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책도 다시 좀 읽기 시작하고 예, 그러고 있어요.
1: 야, 이렇게 중2, 중1 초 오면은 잠깐만 네. 일단은 아들 저는 이제 형제로 자랐거든요.
0: 아, 네.
1: 제가 첫째인데 장남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중2네 네네. 근데 장남이 중2야. 사춘기 없어요? 네.
0: 아, 둘째가 조금. 튀어나와서
1: 중1인 지금 네네. 둘째가 튀어나왔군요.
0: 네. 네, 그래서 첫째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고맙게도.
1: 그래, 아들들은 이 형이 네. 많이 좀 이끌어주면 잘 따라오더라고요.
0: 네. 네, 지금 첫째랑 둘째는 부끄럽다고 먼저 학교 갔어요.
1: 아, 도망갔어요? 갔어요? 네. 아, 야, 너네들 얘기하는데 어디 갔어? 아, 방송 좀 타지. 네. 그렇군요. 네. 막내랑 같이 있나요?
0: 네, 지금 막내만 옆에 있어요.
1: 막내, 엄마를 위해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0: 네, 잠시만요. 화이팅만요.
2: 화이팅!
0: 부끄러워.
1: 네. 아, 아들들이 더 이렇게 부끄러워.
0: 네.
1: 그렇습니다. 자, 우리 치킨으로 새 아들들과 파티 한번 해야 되는데, 어때요? 지금 네. 성공 자신 있으세요?
0: 아, 근데 어저께 그 거의 맞춤 나올 뻔해서 오늘 또 문제 난이도가 또 어려울 것 같아서
1: 높아졌을까봐.
0: 걱정입니다. 예.
1: 기가 막히게 또 그 밸런스를 알고 계신데.
0: 네.
1: 예. 사실 저희는 그냥 계속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우리 모두 다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같이 네. 화이팅 하자고. 2915번님이, 어머, 반가워요. 저도 82년생이고 아들 셋 엄마입니다. 저는 네. 고1, 중2, 초5입니다.
0: 아, 다 키우셨네.
1: 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면서 화이팅 보내주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 밤만 마치면 되는 밤바람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시간 네.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패스를 빨리 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0: 네.
1: 자, 준비되셨죠?
0: 네.
1: 화이팅입니다.
0: 네.
1: 문제 나갑니다. 구구단을 외자. 3구
0: 23구 27.
1: 포도를 영어로 하면
0: 그레이프.
1: 사자성어예요. 자기에게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생산하여 충당함. 자, 급
0: 자족.
1: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괜찮은 거니 어떻게.
0: 조성모.
1: 용두암 함덕해수욕장 동문재래시장이 있는 섬은
0: 제주도.
1: 조선 1대 왕인 태조의 본명은?
0: 이성계.
1: 맞아요, 맞아요.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제 눈에
0: 패스.
1: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그리고?
0: 빨강, 초록,
1: 빨초?
0: 노랑?
1: 아니야, 빨초?
0: 빨초. 빨강, 노랑.
1: 빨강, 초록. 패스. 맞아.
0: 네.
1: 우리도 빵 대신에 비스킷을 만드는 거야. 이 대사가 나온 김혜수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옛날 드라마긴 해.
0: 빵 대신
1: 비스킷을 만드는 거야.
0: 쿠키.
1: 2026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나라는?
0: 패스.
1: 패스? 속담을 네. 이어서 말해주세요. 제 눈에
0: 제안경. 아니죠.
1: 맞는데. 맞아. 이거 봐. 만점 나올 뻔했잖아요, 지금. 문제 어려웠는데도.
0: 네.
1: 잘 푸셨어. 결과 네. 발표하겠습니다. 총 10문제 중에. 2026 아시안게임 열리고 있는 나라 일본인데 이것만 맞추면 만점이었는데 9문제만 쉬어서 성공하셨습니다. 나이스.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문제 너무 잘 푸시는데요.
0: 네, 다행히 그래도 선방했네요.
1: 너무 멋졌습니다. 네. 너무 아깝다.
0: 스포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1: 네. 그래도 이번에 뭐 덕분에 또 하나 알게 되면 되는 거죠. 네. 2026년 네. 아시안게임은 일본에서 열립니다.
0: 네.
1: 자, 성공 너무 축하드리고 명아님.
0: 네. 네.
1: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네. 저희 아들들에게 도여바 루연아 서유라 제발 엄마 말 좀 잘 듣고 그리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0: 커져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1: 아, 며느님.
0: 네.
1: 자격증 꼭 취득하시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멋진 하루 늘 응원하겠습니다.
0: 네, 저도 테이 응원할게요.
1: 감사해요. 보내드려요.

마음이니까 정답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고 뭐 식사하셔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야.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이 노래에도 정답이 있네.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라이즈 버전입니다. 허그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0: 피엘 닥터 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 피엘 닥터 피엘.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Best sleep.
3: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경 산업의 중심지 정답은 바로 대구였습니다. 안미영님이 제 고향 대구입니다. 대구는 가로등이 안경 모양인 곳도 있어요. 아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안경은 괜찮거든요. 근데 그 안에 눈이 너무 무서워. 제가 한 3일 안 자면 이런 눈 되거든요. 6592번님이 정답 대구. 본가가 대구라 추석에 내려가요. 막창과 뭉티기, 납작만두 먹고 올 거예요. 몸무게 좀 늘면 어때요? 하셨는데 놀랍게도 막창, 뭉티기, 납작만두는 살 안 찝니다. 예, 이렇게 거짓 정보 흘리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자, 여러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참고해 주십시오. 광고 듣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태양이든 별이든 가로등이든 물리학적으로 빛이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질 때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현상이랍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갈 때 밝게 비춘다. 사람한테서 나는 빛도 그렇지 않나 떠올려 봅니다. 높은 지위나 직책을 누릴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 추하지 않고 근사해야 빛이 난다. 높이 고개를 빼고 뽐낼 때 말고 겸손 겸허할 때 그 사람이 참 눈부시더라. 말 되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3: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3: 경농이 만듭니다.
5: 대한민국의 미래가 전남 광주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우주 항공과 바이오 헬스, 80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AI 시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의 인재들이 대혁신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0: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지역대학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와 앵커사업단이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은평구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최성규입니다. 저희는 식자재를 제조 가공하고 식당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들 고춧가루, 기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참기름도 짜고 들기름도 짜고 잡곡, 미숫가루 이렇게 다. 직장생활 30년 하고 이걸 제2의 직업으로 지금 부부가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제일 양심적으로 하면은 먹는 거기 때문에 식자재이기 때문에 괜찮겠다 싶어갖고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도 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have a good day.
0: 평구에서 방앗간 운영하고 계시는 최성규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아, 저는 웬만하면은 방앗간에서 짠 참기름 사용하거든요. 물론 뭐 사서 할 때도 있지만 달라. 이게 확실히 달라. 그래서 한 번만 쓰는 사람 없는 것 같아.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 예, 계셔서 저 같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음식을 해먹고 있습니다. 아, 고소한 참기름 냄새 너무 좋지. 양심적으로 하신다니까 또 저도 은평구 한번 들리고 싶네요. 아, 멀리서 지금 받아오고 있는데 추석이라 방앗간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이번 명절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잠시 후에는 양수연 기자가 잠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MBC의 홍의표 기자 오늘 처음 뵙는데 오늘의 키워드 뉴스 같이 시작을 해볼 거고요. 언어 유희는 쉬어갑니다. 대신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조금 길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제 개봉한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 인턴의 두 배우 김준환, 류혜영 배우와 함께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IS동서, 음주엔티맵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모바일과 함께합니다.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0: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브루노 마스, 더 로맨틱 투어 2027.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귀환. 다시 한번 브루노 마스의 로맨틱한 시간이 시작된다. 2027년 5월 21일, 22일, 25일, 26일, 29일, 30일 총 6일간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히트곡과 독보적인 퍼포먼스. 브루노 마스의 화려한 무대를 직접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brunomars.com에서 확인하세요.
2: 8시 7분 24초 5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체크해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테디님. 네. 오늘도 쿠폰 드릴게요.
2: 어떤 쿠폰이요?
3: 날씨 쿠폰.
2: 좋다.
3: 수령하셔서 주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2: 사용할 거예요.
3: 네, 날씨 덕분에 매일매일 행복한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을 날씨는 주말을 지나 다음 주까지도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오전부터 구름의 양이 조금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조금 다른 날씨입니다.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제주도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남해안과 동해안으로는 내일부터 주말 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께 남해안과 제주도로는 오늘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9.8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낮에는 서울이 28도, 광주, 전주가 29도, 대구, 부산은 27도로 오늘은 서쪽 지역 중심으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잠시 자리를 비운 양소연 기자 대신해서 MBC 홍의표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예, 화요일 날 뵀어야 됐는데.
1: 아, 그렇습니다.
0: 제 자리를 비워가지고 오늘 처음 뵙네요.
1: 네, 저도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하고. 화요일에 이제 그 안나 씨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홍의표 네. 기자님이 오늘 처음이신지 모르고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이제 못하고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1: 아, 전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요.
0: 아, 그게 더 편하신가요?
1: 아, 괜찮습니다.
0: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 또 모습도 보고 계신데 청취자분이 우리 신주희님이 오 홍의표 기자님 스타일이 너무 멋지신데요라고.
1: 아, 급하게 나왔습니다.
0: 아, 급하게. 아, 이러면 평소에는 꾸미면 더 자신 있다 이런.
1: 아,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0: 그렇습니다. 아유, 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1: 네,
0: 키워드 뉴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홍의표 기자님과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바로 들어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 금리 인상, 임신 중지약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년 만에 배상 판결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금리 인상입니다.
0: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금리 소식인데 결국은 인상이 됐더라고요.
1: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로 따지자면 한국은행 격인데요. 미 연준이 현지 시간 15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0: 네.
1: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5에서 3.75% 구간에서 3.75%에서 4.0%로 오르게 됩니다. 미 연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게 지난 2023년 7월이었고 이후에는 줄곧 인하하거나 동결됐었거든요. 결국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 셈입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이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밝혔습니다.
0: 예, 3년여 만에 이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 배경이 물가 상승이었다는 설명이죠.
1: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미 연준의 입장인데요.
0: 네.
1: 보통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영향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돈을 덜 빌리고 더 저축은 더 할 거고요. 시중에 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돈줄을 쟀다는 말을 그래서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 물건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급등하는 걸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내리는 처방이 금리 인상입니다. 또 지금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은 극도로 제한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송유관 시설도 공격을 받아서 운영이 중단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정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덩달아 미국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투표권을 12명이 가지고 있는데 모두 만장일치로 인상에 찬성했습니다. 결국 물가 억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를 해왔단 말이에요.
1: 네네.
0: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네요.
1: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미 연준은 법적 독립성을 갖춘 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로부터 통화정책 권한을 위임받은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라 내리라 직접 지시할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매우 강대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습니다. 연준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고 노동시장도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 물가를 잡자 이런 취지로 금리를 인상한 건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더 내려서 경제 성장과 투자를 더 끌어내자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금리는 1%거나 그보다 더 낮아야 된다. 금리를 서둘러 낮추라고 반응했습니다.
0: 예,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당장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1: 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면 투자 자금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국채 등 달러 자산의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럴 경우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판 주식이 산 주식보다 많아지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러면 주가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런 우려 속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어제 시점까지는 코스피가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다소 반등했었거든요.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가 난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는

0: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 두근두근 되네요. 또 파란 색깔 되면 안 되는데. 네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네,
0: 두 번째 키워드는 임신 중지약 도입입니다.
1: 이게 이제 흔히 미프제인이라고 알려진 임신 중지 약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어제 임신 중지 약물 도입에 대해서 발표를 했군요.
0: 네,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그러니까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이후 7년 만인데요. 임신 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도입하고 관리해서 여성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의 임신 중지약 처방과 조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에는 의사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임신 중지 약물 사용 대상은 임신 9주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허가 심사 진행 중인 약물이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신청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데 미성년자가 임신 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때 보호자 동의를 요구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이렇게 또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7년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0: 네, 지난 2019년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신의 전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위헌, 헌법에 어긋난다고 선고를 했는데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새 법을 만들게끔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후속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처벌은 없어졌는데 그렇다고 여성이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약물로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상태가 이어져 온 거죠. 이런 가운데 흔히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 중지 약물이 밀수입되거나 온라인 암시장을 통해서 비싸게 유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결국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이 공식화한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이번 정부 발표에 사회각계 반응이 엇갈렸네요.
0: 우선 여성계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허용 시기나 접근성 등에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는 건데 반면 의료계는 대체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 도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부담을 의료 현장과 여성에게 전가한다는 건데요. 종교계도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인공 임신 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를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마지막 키워드는 6년 만에 배상 판결입니다.
1: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0: 이 사건 기억하시는 청취자분들도 제법 계실 텐데요. 지난 2020년 6월 북한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개성공단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남북교류의 거점 역할을 했던 장소였던 만큼 이 사건이 북한이 남측과 대화나 소통을 이어갈 뜻이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는데 이후 통일부가 지난 2023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어제 법원이 판단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손해를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북한에 청구한 446억 원 규모의 배상금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정부는 판결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사건 발생 6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북한이 이 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0: 네, 사실 북한으로부터 이 배상금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렇죠? 보이죠. 예. 네, 일단 북한이 소송 과정에서 뭐 응하지도 않았고 이번 판결을 북한에 강제할 수단도 현재로서는 없고요. 북한의 해외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 성공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에 이런 소송을 낸 목적 자체가 배상금을 회수하겠다는 게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뒤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살려두는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거든요. 통일부 당국자도 이번 판결을 두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이 달성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세 개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의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은 돈줄 죄인 연준으로 하겠습니다.
1: 네. 홍익표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우리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0: 뵙자마자 이별이네요.
1: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또 반갑게 맞이할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꼭 나와주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자, SF9의 Without Wings 들으시고 배우 김준환, 류혜영 씨와 함께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초대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스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 미 굿모닝 FM의 첫 출근 도장을 찍으러 왔다고 해야 될까요? 영화 인턴의 두 배우 모셨습니다. 김준환, 류혜영 배우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침에 오시느라 힘드셨죠?
1: 아닙니다. 저 워낙 이 태희님 라디오 항상 듣고 있는 애청자로서 너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0: 너무 힘이 납니다.
1: 달려왔습니다. 진짜.
0: 너무 힘이 나요. 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보고 계셔서 요 정면 카메라 여기거든요. 예, 보시고 또 아,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2: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이번에 인턴이란 영화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1: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류혜영입니다. 인턴에서 준환 선배님과 함께 내 연기를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0: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 분 나오신다고 엄청 기대해 주고 계셨어요. 반겨주고 계신데 박효정 님이 저 요즘 류혜영 배우한테 푹 빠져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큰 선물이네요. 끼야호 하셨고요.
1: 끼야호.
0: 4677번 님은 준환 배우님 항상 누가 이상형 물어보면 김준환이라고 하는데 끼야 사연 있는 눈망울 너무 좋아요.
1: 근데 누군가의 이상형 네. 진짜 많은 것
0: 진짜
1: 같아요.
0: 진짜 많을 것 같아요.
1: 네. 김준환 네. 배우님.
2: 그래요?
1: 네.
2: 저는 금시초문인데
0: 예, 드러나지 않지만
2: 네.
0: 은근히 아, 너무, 수요가 있는
1: 네, 아,
0: 예,
1: 엄청 수요 있어요.
0: 이상형의 남자
1: 맞아요.
0: 아, 예.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자, 아침에 라디오 출연해 보신 경험은 있으세요?
1: 아침은 처음이에요.
2: 저도 그렇죠? 아침은 처음이죠. 처음인 네. 것 같아요. 네.
0: 아침 시간이 생각보다 후딱 지나갑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좀 집중하셔가지고.
1: 근데 제가 이 라디오 그 태희님의 라디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텐션을 업업 해야 되거든요.
2: 네. 저한테 그렇죠? 강구를 하더라고요.
0: 네. 예.
2: 텐션을 올려야 된다고. 네.
0: 저도 네. 사실 제 인생 최고의 텐션입니다.
1: 네. 아.
0: 저는 이렇게 텐션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1: 그래요?
0: 네, 아니에요.
1: 저는 진짜 항상 들으면서 와 태희님 진짜 대단하시다. 그 아. 아침에 어떻게 저도 들으면서 출근하는데 태희님의 목소리로 잠을 깨요.
2: 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0: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1: 네.
0: 저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저녁 라디오를 많이 했었어요.
1: 아,
0: 근데 저녁 라디오도
1: 감미로우시니까
0: 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속삭이는 건 추구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씩씩하게 하는 편이었는데 아침에 오니까 아, 제가 발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0: 예, 목소리가 트이고 있습니다. 예. 아침 지금 원래는 이 시간에 뭐 하세요? 루틴상.

0: 다른 세계에 가 있지 않아요? 다른 차원에 있지 않아요?
1: 당연한 뜻이.
2: 저도 예 주로 예
1: 자고 계시겠죠.
2: 주로 저 세상에 가 있는.
0: 그렇죠. 일이 없으면.
1: 예. 약간 밤에 좀 활동이 많으신 분이시죠.
2: 저도 야행성.
1: 야행성이시고.
0: 저는 그렇게 야행성은 아닌데 아직은 이르다. 한 9시 10시쯤?
1: 대부분 그렇죠. 네, 네, 또 낮에 주력을 또 해야 되는 분들, 저녁에 네. 주력을 해야 되는 분들은 네. 대부분 9시 10시에는 맞아요. 기상인데 한창 이제 잘 때예요. 제일 일어나기 싫을 시간에.
0: 태희님 몇 년 동안 하고
1: 지금 계세요?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0: 그러면 정말.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신 거예요?
1: 아니요. 저는 그냥 폐인이 되고 있어요. 와.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르겠어요. 좀 덜 자고 있습니다. 덜 자고 있어요. 진짜 애청자이신 것 같아서 너무 기운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0: 여러분 일어나세요.
1: 늘 제가 외치는 얘기예요.
0: Good morning.
1: 일어나세요 여러분. K-드라마 광팬이라면 두 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또 참여해 주셨던 작품들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혜영 씨는 응답하라 1988. 와 여기 대박이었고. 로스쿨 서초동 등에서 당차고 야무진 캐릭터들을 주로 이제 맡으시는 것 같아요.
0: 네네네. 네,
1: 눈빛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가?
0: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보다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 멍청한 편인데 이미지 버프를 받는 것 같아요.
1: 예, 예. 네, 너무 좀, 또 지적이고 뭔가 바른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0: 네, 그래서 그 이미지 덕분에 먹고 살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멍청함을 숨겨보자.
1: 겸손하게 또. 예.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눈두장을 찍고 계시고. 준한 씨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안나, 굿파트너 등에서 장르 불문, 정교한 연기로 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선한 역할, 악한 역할 다 너무나 맞아요. 잘 소화하셔가지고.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제 역할 다 하시는 믿고 보는 배우로 또 준한 씨가 계시죠.
2: 네. 저도 제가 맡았던 역할이 너무 다 지적인
0: 진짜로?
2: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
1: 두 분은 그렇네
2: 똑똑한 척하느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0: 진짜
2: 너무 힘들어요
1: 아 그래요? 네. 아, 형 씨 왜 이렇게 웃어요?
0: 아 너무 공감이 되니까 네.
1: 아니 두 분은 근데 딱 보면은 뭔가 날카롭고 섬세하고 약간 또 감수성도 굉장히 세심하게 표현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셔가지고 좀 뭔가 이게 털털하고 막 이런 역할을 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아 근데 원래 성격은 저는 좀 털털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예민하고 섬세한 부분도
1: 있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2: 있습니다만
1: 극 중에 맡은 역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2: 네네네. 그렇게까지 제가 섬세하진 못하거든요.
0: 이번에 촬영하면서 알게 됐는데 진짜 털털하시고
1: 아 진짜
0: 준한 배우님이 장난기도 막 많으시고
2: 자꾸 장난을 치고 싶습니다.
1: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눈에 장난기가 좀 있으시긴 하시네요.
0: 너무 재밌어요. 예.
1: 두 분 같이 이제 호흡 맞추신 건 처음이신가요, 이건이?
0: 아 사실은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작품에서 만나진 않았어요. 같은 작품이었는데.
1: 않았군요.
0: 네. 네. 근데 이번엔 한 회사에서 일하는 역할이었어서 많이 만났죠.
1: 호흡을 이제 많이 맞춰야 되는.
0: 네.
1: 호흡은 어때요? 좀 잘 처음에 맞췄을 때, 괜찮다 이렇게. 뭐 면전에 두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긴 그렇네.
2: 혜영 씨가 너무 정말 너무 찰떡같이 역할을 소화해 주셔가지고 촬영하면서도 진짜 잘한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다 한다 생각했는데 작품이 나온 걸 보니까 진짜 저는 감탄하면서 봤어요.
1: 이게 또 현장에서 느끼는 호흡과 작품에서 이제 나올 때 모습이 좀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거의 비슷하게.
2: 와, 저 친구 저걸 다 계산하고 정말 대단하구나.
1: 영민하구나.
2: 너무 똑똑하고.
0: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를 아는 친구들은 이번 인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혜영이가 이번 영화에서 꿀 빨았다.
1: 원래 있던 모습을.
0: 네, 제가 원래 조금 사랑스러운 부분이.
2: 그렇군요.
1: 이제 입이 풀리시기 시작하는데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기가 막히게 또 이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 3부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요. 원래 사랑스러운 유혜영 배우 그리고 김진환 배우와 4부에서도 계속 이어갈게요.
2: 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0: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위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맨날 듣는 노래의 교통상황 확인을 해봅니다. 8시 30분 13초 그런 상황. 서울경찰청 신지 해리포터님.
6: 아, 네, 테디. 아, 너튜브로 보고 있는데 두 분 다 진짜 눈을 못 떼겠어요.
5: 그죠?
6: 아침에 미모가 너무 놀랍습니다.
5: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6: 네, 보통 사랑스러우신 게 아닙니다. 아, 놀라운 사랑스러움으로 아침을 함께하고 있고요. 길은 계속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많은데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 쪽으로 조남 부근 사고 있어서 일대가 혼잡하고, 계양에서 송내, 장수에서 안현 구간 정체입니다. 또 구리에서 토평,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구간도 정체인데, 구리 남양주 요금소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쪽 산곡분기점 3, 4차로에도 대형 화물차 사고 있어서 산곡 일대로 4km가 밀려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도 장안교 부근 3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월릉부터 성수 쪽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도 차들이 많이 늘어서 기름에서 성산까지 정체됩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초대석하고 있어요. 영화 인턴의 두 배우 김준환, 류혜영 배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명아님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혜영님 텐션도 좋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라디오 DJ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1: 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0: 지금 아까 리포터님 상황 얘기하는데 막힌다니까 아이고 어떻게 계속 리액션을 계속
1: 사고 많네요 오늘.
0: 네 사고 많아요. 네, 늘 있어.
1: 그거 진짜 잘 듣고 있거든요. 해리포터님도
0: 진짜
1: 어떻게 그 시간 안에 항상 모든 정보를 전달해 주시잖아요.
0: 경찰청에서 보고 있어요.
1: 진짜 대단하시다. 항상 그래서 항상 해리포터님 딱 끝나면은 박수를 쳐요. 차 안에서. 야 오늘도 다 멘트 다 하셨다.
0: 아, 일상의 에너지가 좋으시네요.
1: 네네네. 아침에 그냥. 해야죠. 파워업을 해야죠. 하루를 살아갈 수 있죠.
0: 준환 배우 지금 벌써 기가 빨린 느낌.
2: 약간 예.
0: 강수민님이 준환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2: 아니
0: 오. 가포고 사기 화이팅!
2: 화이팅! 아, 수민 친구
0: 기억나요?
2: 고마워요.
0: 기억은 안 나.
2: 기억은
0: 안 나는데.
2: 아 너무 오래 전이라.
0: 가포고 예. 사기. 고등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다니셨어요.
2: 네네 맞아요. 예.
0: 거의 2년 차이 들어가신 거구나 그러면.
2: 맞습니다.
0: 야. 아니 대단합니다. 아니 들어보니까 조현님 사실 네. 그 영화 이야기 하기 전에 네. 또 뮤지션이시니까.
1: 맞아요. 아.
0: 이지.
1: 맞아요.
2: 예.
0: 제가 먼저 데뷔군요.
2: 예예. 예. 태희 선배님께서 네. 1년 먼저 데뷔하시고.
0: 아, 나 근데 왜 이지가 선배 같지? 보컬형의 나이가 좀 있어요.
2: 저희도 좀 올드하게 느껴지시나요?
0: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이지가 밴드라서 너무 부러워. 저는 원래 고등학교 네. 밴드 하다가 가수가 된 건데.
2: 맞아요.
0: 락 그래서 가셨잖아요, 밴드 원래. 팀이 너무 부러웠는데 네. 이지가 멋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그리고
1: 멋있었어요.
0: 얼굴 안 보이고 막 후드티 입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 잘 없었거든.
2: 아.
0: 근데 약간 인사도 잘 안 받는 것 같아.
1: 아, 컨셉이 그런 컨셉이야.
0: 약간 그런 시크한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1: 차가운 컨셉.
2: 아, 그렇죠. 예.
0: 밴드 뭐. 이지가.
2: 아, 저희는 근데 시크라기보다도 예. 사실 활동

0: 자체를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 그랬나?
0: 아니, 슬픈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1: 미안합니다.
0: 아닌데.
1: 예, 어쩌다 그건 아닌데 또.
0: 네네. 네. 근데 뭐 이제 태희 씨 처음 데뷔했을 때 딱 보면서 진짜 그 심지어 동양이에요.
1: 맞아요, 저랑. 맞아요. 또 마산이셔서. 네.
0: 마산에서 학교를 나오셔서.
1: 맞아요, 맞아요.
0: 제가 한창 그 근방에 가포 고등학교가 바로 그쪽입니다.
1: 아, 거기 있어요?
0: 네네, 경남대학교 근처.
1: 거기 백거리 네, 쪽에 있어요.
0: 아마 마산 분들이 들으시면 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산 분이 이렇게 데뷔를 하셔서 저렇게 대형 가수가 되는 걸 보면서.
1: 아, 나이가 또 동갑이더라고요.
0: 네, 나이도 동갑이고 마산. 그래서 너무 반갑고 진짜 응원하고 그랬었죠.
1: 고맙습니다.
0: 신기하기도 했고.
1: 예. 저는 또 이지의 드러머께서 이렇게 멋진 배우가 되셔가지고
0: 아유,
1: 예. 이 자리에서 만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네요.
0: 너무 신기하네요. 예.
1: 인생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2: 그러니까요.
1: 재밌습니다. 자, 영화 인턴. 네. 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 해야
1: 바로
2: 됩니다.
1: 어제 개봉을 했습니다. 어제 기준 전체 박스오피스 1등 오디세이를 이겼습니다. 일단 요거 축하드립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0: 감사합니다.
1: 야, 인턴은 저도 너무나 재밌게 봤던 일단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 제가 유일한 이상형이 앤 해서웨이다 얘기할 정도로 너무 팬이에요. 제가 너무 팬인데 이 인턴 리메이크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원작을 못 본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턴은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혜영 씨가? 준환 씨가?
2: 네.
1: 서로의
0: 저희 인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되겠죠?
1: 네네. 그럼요.
0: 네. 인턴은 그 패션 스타트업, 패션 플랫폼 스타트업으로 매출 100억을 달성한
1: 예. 지금 핫한 기업이네.
0: 네. 예. 선우라는 CEO.
1: 예.
0: 그리고 그 회사에 실버 인턴으로 입사한 기호라는 분이 입사하셔서
2: 관계와 소통을
1: 주로 이 정도면 소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0: 아, 제가
2: 입사하셔서 그 몇십 년 차에 그 커리어적인 그 갭과 갭 차이와
1: 예.
2: 그 나이를 뛰어넘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사람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리고 소통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촬영하면서 내내 그거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예. 맞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면서 그러니까 선우라는 친구는 앞만 보며 달려왔던 친구예요.
1: 예.
0: 근데 그런 친구에게 굉장히 따뜻한 어떤 눈길로 그녀를 바라봐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떤 큰 어른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1: 이제 최민식 배우가 예. 맡은
2: 예.
0: 그런 거고. 어떤 세대 간의 그런 소통에 대한
1: CEO는 이제 한소희 씨가 맡은 네. 역할이고 두 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2: 저는 이제 CEO 한소희 씨의 오른팔 오른팔은
1: 실무 담당인가요?
0: 맞습니다.
2: 아, 실무 담당인 네. 경영 지원 팀장을 맡았고 그렇기도 하면서 제 후배로 이제 실버 인턴 기호님이 최민식 배우님이 들어오시는
1: 선임이
2: 제가 사수입니다.
1: 허허, 네. 어렵네 어려워. 밑에 불편한 신임이 들어왔네. 네. 그리고 준하 씨 역할은?
0: 저는 선우랑 같이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자
1: CEO예요.
0: 예, 현재는 부대표로 예,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고.
1: 아, 그러면은 네. 차용을 하신 거는 이제
0: 네.
1: 역할이 하셨겠네.
2: 네. 부대표님이 뽑으셨.
1: 부대표님이 네. 뽑으셨겠네.
0: 제가 뽑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원작의 인턴을 알고 있으니까 네.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녹여냈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뭐 나이가 많다고 뭐 어른이라고 무조건 막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동등을 일단 하고 내
2: 맞아.
1: 커리어 너의 커리어
2: 맞아.
1: 뭐 이런 걸 빗대기 때문에
2: 맞아.
1: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만 나오지만 네. 한국은 아니잖아.
2: 아니고
1: 한국은 아니잖아요.
2: 너무 아니고
1: 그 정서 어떻게 녹여?
2: 그렇지만 그 정서가 딱 그냥 한마디로 이해가 됐던 게 대사에 세금을 줄여주시는 분이다. 라는 대사가 있어요.
1: 정확한
2: 준환 씨의 대사 중에
1: 정확한 쓰임으로
2: 네, 그러니까 실버 인턴을 뽑으면 나라에서 세금 혜택이 있다.
1: 그럼 그걸로 역할을 다 하는 쪽으로 이제 쓰시는 건가?
0: 일단 처음에 어떤 뭐 회사로서는 실버 인턴을 채용하는 목적은 그랬었는데 그 이상의
2: 맞아요.
1: 실적을 예, 낼 수 있게끔 예. 해주는 인물로
0: 기대치도 않았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서
2: 너무 예. 큰 도움이 되었죠. 예. 회사와 그리고 대표님께
1: 아, 재밌을 것 같아. 네. 일단 캐릭터를 조금 더 파헤쳐보면 준환 씨 캐릭터 이 영환 역은 실질적인 이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이미지까지도 이제 생각해서 오늘 엄청 스마트한 부대표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0: 네. 뭐 회사의 어떤 브레인이라고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를 경영하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다 담당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뭐 이제 선우 같은 사실은 선우의 능력으로 이 회사가 그런 어떤 그 아티스트적인 그 면모를 발휘해서 회사가 잘 된 거긴 하지만 그 이외에 이제 살림을
1: 그러니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2: 운회 좌회 그런 네네. 역할인 거죠. 각각.
0: 네네.
1: 혜영 씨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기업 안에서 뛰고 있는 역할들이 좀 많이 나오나요? 영화 안에서도?
2: 그렇죠. 저는 이제 준환 씨와 소희 씨가 좌뇌 운회를 담당한다면 저는 이제 손이 되어서 정말 손발이 되어서 발로 뛰는
1: 행동을 실천하는
2: 네, 정말 실무를 보는 역할이어서 많이 뛰어다니기도 하고 정보 전달도 많이 했고
0: 고군분투하는
2: 고군분투했었어요.
0: 역할이죠. 여기 치이고 저기 네. 치이고.
1: 예, 그런 역할을 이제 실제로의 역할 안에서는 두 분은 그 정도는 하지 못한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준환 씨는 어때요? 실제로 만약에 일을 했어 그러다가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해결하는 편이에요?
0: 갈등이 생기면 글쎄
1: 갈등을 안 만들 것 같기도 하다.
0: 갈등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긴
1: 그렇죠,
0: 해요.
1: 그렇죠. 예. 선생님 약간 회피인가?
0: 약간 좀 미꾸라지처럼.
1: 아 그래. 안 만들려고 이렇게 약간 피해 다니실 것 같아. 느낌상.
0: 아 예. 그게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굳이 막 불필요한 어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고 사실은 다 이렇게 원만하게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1: 조금만 이해하면 할 수 있긴
0: 조금만
1: 하죠.
0: 서로 배려하고 맞아.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진 않아요.
1: 지금 말하는 속도가 갈등이 일어날 수 없는 속도.
2: 맞아요.
1: 살짝 답답해지죠.
2: 맞아요. 텐션 올려야 됩니다 지금.
1: 텐션.
2: Good morning.
1: 미안합니다. 네. 초면인데 제가 또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네. 혜영 씨는 어때요, 혜영 씨는?
2: 저도 사실 갈등을 사실 좋아하지 모두가 갈등을 그렇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1: 완전 생겼는데.
2: 근데 세상에 갈등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직도 저도 고쳐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모든 것은 표현의 문제다. 표현이
1: 정확하다.
2: 중요하다. 그 갈등은 사실 일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좀 좋은 쪽으로 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작품이 끝나고 나서 내가 예전에 갈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네. 그건 정말 후회가 된다. 고쳐야겠다. 다음 작품에서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표현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반성들을 일기에 쓰는데 거의 반성문이죠.
1: 근데 이거 스스로
0: 일기도 쓰시고
2: 일기도
1: 이거 근데 엄청 성숙한 인간형이시네요 진짜 왜냐면 내 자신의 발전에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맞아. 남 탓할 수 있고 환경 탓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2: 그러니까 남 탓 환경 탓을 실컷 하고 집에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1: 그런
2: 내가 왜 그랬을까 결국엔 내 잘못도 있는 곳인데
1: 성숙하시네요
2: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겠다
1: 진짜 다정함이 세상을 구해요 진짜
2: 맞아요
1: 다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혜영 씨가 AI 과몰입 경영지원팀장 미나 역이라고 AI를 이용하는 그런 것들도 나오는군요.
2: 맞아요.
1: 많이 시대가 녹아져 있네요.
2: 맞아요. 너무 그냥 저희가 이 촬영도 작년에 했어서 그냥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개봉과 시간. 그래서 딱 그냥 딱 요즘 세대의 회사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1: 너무 궁금하다.
2: 재밌어요.
1: 그러니까요.
2: 애칭도 있고요. AI 그 제가 사용한 AI의 애칭도 있고 영화 속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의 역할 안에서 저도 이제 사회생활 뭐 사무직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거나 할 때 AI는 무조건 내 개인 파트너로는 활용이 되잖아요.
2: 무조건요.
0: 전 진짜 많이 써요.
1: 아 진짜 지금도?
0: 네네.
1: 어떤 용도로 많이 써요?
0: 예를 들어서 뭐 대본 분석도 같이 하고.
1: 대본 그런 거 분석 해줘.
2: 해줘요, 맞아.
0: 토론을 해요. 토론을.
1: 와.
0: 넌 어떻게 생각하냐?
2: 그래서
0: 난 이런 것 같아 하면 얘가 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그럴듯해요.
2: 너무 그럴듯하지.
1: 그것도 사용할 때 설정할 수 있잖아요.
2: 저 그거 궁금했어요. 그래서 약간 준환 배우님의 AI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에요? 약간 F적 성향이에요? T적 성향?
0: 나랑 말 놓는 사이.
1: 친근하게 일단 친근하게. 호칭은 그럼 어떻게 해요?
0: 호칭은 그냥
1: 나오는 대로?

0: 아,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미안하네요. 저는 맨날 그 친구한테 야라 그래가지고.
1: 아, 아 야, 야 네, 좋죠.
2: 야 좋죠. 네.
0: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뭐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준하님은 뭐 이렇게
2: 준하님 예.
1: 님이라고 하는
0: 준한 씨 뭐 이렇게
1: 준한 씨라고요?
0: 근데 반말로 하던데?
2: 아 일단 설정 없이 일단은 예, 예, 이야기로 그러네. 만들어가는 지금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네.
0: 맞아요.
2: 설정 예.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 아. 혜영 씨는 어떻게 돼 있어요?
1: 저도 사실 설정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제가 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AI랑
2: 저에 대한
1: 예, AI가 저에 대한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제 혜영아 하면서 이제 되게, 되게 감성 또. 네 감성이
0: 아, 또 감성적이구나.
1: 네 왜냐하면 저는 답이 있는 답을 그냥 두 번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 많거든요.
2: 답정론.
1: 네, 답정론. 답정론.
2: 확신을 위해서. 네, 확신을 위해서.
1: 확신을 위해서.
0: 내가 듣고
1: 그러니까,
0: 싶은 답을 빨리 해줘.
1: 네, 내가 듣고
0: 건가요?
1: 싶은 답을 빨리 해줘의 그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혜영아 너가 생각하는 게 맞아. 항상 응원해주는. 아,
2: 야, 진짜, AI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이 일상이 네. 사실 이 인턴 영화 안에도 녹아 들어 있습니다. 예. 저는 AI한테 무조건 형님이라 불러라. 그리고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으로 리액션 해라. 농담하지 마라. 정확한 것만 해라.
1: 맞아,
2: 이렇게 맞아. 돼 있어요 저는.
1: 맞아요.
2: 예, 그래서 막 저도 똑같이 뭐 분석하거나 할 때.
0: 와 신기하다.
2: 뭐 얘기를 꺼내 무조건 예. 반응이 환상적입니다 형님. 그렇게 받아줘요 AI가. 저는 그래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니더라도. 자 일단 재밌다. 재밌습니다. 예, 최민식 배우와 또 한소희 배우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두 네. 배우와 함께 이제 호흡을 맞추는 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 분위기는 또 어땠어요? 촬영 분위기는? 그들과 함께하는 분위기는?
0: 너무 좋았죠.
1: 그냥 따뜻한 네. 정말 저희 영화가 따뜻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장도 정말 영화처럼 따뜻했어요.
2: 아, 그렇게 현장 분위기
0: 진짜 가족적이고
2: 네. 결과물이 진짜 좋게 나오잖아요. 네. 네.
1: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최민식 선배님이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조금 하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비슷한 세대지만 정말 몇 세대를 뛰어넘으신 그 앞에 세대의 배우분이 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네. 혼자서 아 이들 사이에 어떻게 녹아들어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항상 선배님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관찰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선배님도 긴장을 하시는 그 지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2: 아,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에게 모든 걸 맞춰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매 순간 감동을 많이 받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와 이렇게 유연함이 있어야 정말 국민 배우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0: 실질적인 분위기 메이커는 그러니까. 최민식 선배님.
1: 오히려 가장 장난도
0: 많이 치시고
2: 네. 어떻게 보면 이 인턴 안에서의 역할하고 비슷하네요.
1: 정말
0: 진짜.
2: 그러니까 네. 리더 형이라고 막 이렇게 따라와 이게 아니라 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여유 있게 좀 받쳐주시면서 네.
1: 다 맞춰주시고 다 받쳐주시고
0: 그게 뭐 원래도 선배님이 그런 분이시겠지만 예. 또 특히나 저희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또 그런 노력을 또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2: 아, 이 영화 안에서의 배우들의 모습은 굉장히 편하고 사랑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혜영 씨도 본인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사랑스러움이 있었던 걸 꺼내서
0: 혜영 씨는 원래
2: 그러면 안 되냐? 뭐 무서운 역할도 조금만 생각해서 네. 다정한 거 어땠지? 서울의 달까지 올라가기 너무
1: 맞아.
2: 네, 그랬는데 이 걱정이 확 내려지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면 네. 오히려 제일 편한 모습일 맞아. 수도 있겠다.
1: 어제도 제가 무대 인사 때 살짝 이야기했는데 최민식 선배님과 한소희 배우의 전성기가 다시 올 것 같아요. 또 올 것 같은 느낌.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두 분의
2: 한소희 배우도 좀 편안하게 연기를 잘
1: 너무 편안하게.
0: 너무 그냥 선우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2: 네.
0: 그 선우라는 친구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예술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꿈을 향해서 막 질주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반면에 또 굉장히 또 자기 안에 또 말 못할 이야기들도 있고
2: 그렇지.
0: 근데 또 굉장히 진솔한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소희 씨의 어떤 그런 성격 소희 씨도 굉장히 솔직한
1: 맞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0: 행복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 기록이 이 멋진 작품이 남는다 생각하면 네. 인턴이 그렇게 원래도 따뜻한 내용을 중점으로 하는 영화인데 이 따뜻한 배우들의 원래의 어떤 메시지들이 다 담을 수 있는 캐릭터라 네. 기대가 됩니다. 인턴 뭐 대박 날 것 같지만 흥행 공약 하나씩 뭐 시원하게 한번 걸어볼까요? 오. 인턴 보고 준환 씨는 오열하셨고
2: 오열했어요.
3: 오열했습니다. 예.
0: 시사회에서 눈물 흘렸을 정도면은 맞아요. 이거 흥행하는데
3: 그 뭐 그 좀 전 좀 조심스럽게 항상 늘 얘기하는 편인데 예. 혜영 씨는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1: 아, 저는 진짜? 확신했어요. 예.
0: 너무 저는... 멋지다. 이런 거 너무 기분 좋아.
3: 네, 혜영 씨는
0: 지금 막, 배우가 막, 우리 작품 최고예요.
3: 우리 대박 날 것 같아요.
1: 막 관객 분들한테 제가 네. 어제도 막 저희 영화 아직 안 보셨죠? 대박 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0: 야 너무 좋다. 아, 내가 출연했던 작품이 내가 봤을 때 설레기 시작하면 얼마나 사실 기분 좋아요.
1: 맞아,
3: 아, 너무 좋았어요.
1: 네. 진짜로 사실은 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배우 몫이 아니거든요.
0: 그치.
1: 정말 이게 하늘의 뜻인데.
0: 그치, 그치.
3: 결과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마음 속에는 굉장히 깊이 자리 잡았다.
0: 아. 네. 이렇게 또
1: 결과가 보여줄 것 같긴 해요, 근데.
3: 아 그래요?
0: 야, 이 자신감 좋다. 좋아.
1: 아, 정말 오랜만에 자신감.
0: 아 좋다, 좋아. 이렇게 출연했던 배우들이 아 자신 있어 해주면은
1: 진짜
0: 더 보고 싶어.
1: 맞아, 이 작품은 제가 꺼드럭될만하다.
0: 아 좋다, 좋아.
1: 아, 나 인터넷 나왔다. 이거 할만하다.
3: 그럼
1: 이거는.
3: 저도 자신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1: 가지세요.
0: 좋습니다. 그러면은 흥행이 될 건 뻔하니까 공약 하나씩을 생각해 두고 계세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공약
3: 알겠습니다.
0: 듣고 인사 마무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0: 광고 듣고 올게요.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팬테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영화 인터넷 두 배우 김준환, 류혜영 배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흥행 공약 생각 이제 하셨죠?
5: 네, 깔끔하게 했습니다.
3: 예, 어떻게 공약 해주시죠?
5: 공약을
3: 몇 백만 넘으면?
6: 아, 저희가 이제 손익분기
5: 현실적으로
6: 현실적인 캐릭터이다 보니까 예, 실리주의 부대표다 보니까 저희가

0: 손익분기점이 220만입니다. 네, 그래서 220만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1: 그러면
2: 저희가 더블로 네. 다시 출연을 하겠습니다. 아~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그러면 그날은
2: 한 1시간 정도 잡을까 봐요.
1: 그날은 두 분이 DJ 하시고 제가 게스트로 있겠습니다.
2: 가보자. 네,
1: 두 분이 DJ 하고 제가 게스트로.
2: 왜냐면 그 청취자분들도 태희님 궁금한 점 그 Q&A 야, 하고 싶은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0: 아, 진행을 잘하시는데요. 네,
2: 그래서 좋다. 그날 네. Q&A를 하는 거예요. 네. 태희 씨를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아,
1: 그렇지. 네. 그래서 류혜영 배우의 DJ이고 네. 준환 배우가 드럼 치면 제가 이지 노래 부를게요.
2: 그렇죠. 어? 방금 그 박수 친 그 소리를 이제 드럼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1: 그렇게 하는 걸로.
0: 대박.
1: 네, 우리 같이 콜라보를 또 하는 네, 걸로
2: 딱 좋습니다. 네,
0: 관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2: 네. 청취자 여러분 220만입니다.
1: 220만 기회가 한번 가뿐히 넘을 것 같은데
2: 응급실 이제 네. 라이브 갑니다.
1: 저희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아, 시간 진짜 빨리 흘러.
0: 진짜 시간이.
1: 두 분 어떠셨는지 소감 짧게 부탁드립니다.
0: 예, 네, 아 오늘 진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동갑 친구인 태희 씨와 함께 저희 영화 인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네. 네.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 아유, 너무 반가웠습니다.
2: 저도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번에 제가 DJ로 하루 나올 수 있다는 것을
0: 본인 소식이 아닌가요, 이거?
2: 아니 인턴이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인턴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1: 어, 감사합니다. 뵐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주석환님께서 아 나중에 보려고 했는데 방송 듣고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곧 시작하는 9시 40분 영화 시원하게 예매했습니다.
2: 시원하다. 아,
1: 조조 영화 또 볼만하지.
2: 감사합니다.
1: 아침부터 뭐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추천곡을 야무지게 골라와 주셨는데 저희가 떠듣느라 음악 한 곡을 못 듣고 끝납니다. 이런 초대석 처음인데.
2: 추천곡 고르느라 한 시간 걸렸는데.
1: 다음 곡 다시 와야겠네요.
2: 다음에 꼭 와야
0: 돼요. 다시 와서 즐겠습니다.
1: 마지막 끝인사가 해버 구테이 외치는 거거든요. 네. 이거 외치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했어요.
2: 감사합니다.
1: 여러분 해버 구테이.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목포 사막도 특설 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

SBS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콩스프 이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일종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일컫는 말로 상황과 맥락에 아예 신경을 안 쓰면서 오로지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현상을 얘기한대요. 유래가 2023년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한 여성이 콩스프 레시피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에 전부 나는 콩을 싫어하는데 어떡하나? 콩 대신 다른 걸 넣어도 되냐? 뭐 이렇게 달렸다는 거예요. 요즘에 오로지 자기 경험이나 입장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또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아침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